안녕하세요. 사랑의 뜰한 정희숙입니다. 밤을 꼬박 새본 사람은 안다고 하죠. 어둠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리고 힘든 일을 겪어본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모두 지나간다는 것을요. 누군가를 미워해본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만 힘들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포기해본 사람은 알 겁니다. 인내와 의지가 부족했다는 것을. 기나긴 겨울을 지내본 사람은 압니다. 따뜻한 봄이 온다는 사실을. 이렇게 우리는 경험을 하고 나서야 정확히 깨닫고 또 알 때가 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경험을 해보고 난 이후에 새롭게 발견하고 깨닫게 된 것들이 있을까요? 사람을 잃어보고 또 밤을 꼬박 새워보고 힘든 일을 겪어보고 그 상황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아, 이것이 참 소중했구나. 이것이 나에게 필요했구나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또 알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 여름을 맞이하면서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건강 주심에 오늘을 살아갈 힘을 주심에 이 모든 것이 감사로 느껴지지 않을까 싶네요. 평소에는 그렇게 눈여겨보지 못했던 것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소중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변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요. 또 소중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사랑이들한 8월 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서머 스페셜로 시작합니다.

온개장의 찬양이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었습니다. 오늘 사랑의 드라마 화요일 아침 1부 첫 곡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길에 보니까요, 빗방울이 조금 떨어져서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근데 잠깐이었어요. 네. 다들 비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네. 폭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흐린 날씨는 예상이 되고 있고 최고 기온은 32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우리 포항 지역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 계신 그곳 날씨도 지금 보내주고 계시고요.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네. 오늘 힘차게 또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출첵 제시어는요. 힘입니다. 네, 다들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힘, 요한 글자로 지금 들어오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힘, 요한 글자로 지금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6181번님께서요. 인천은 낮 최고가 36도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라고요. 다들 날씨로 이렇게 시작을 해주고 계시네요. 와, 36도 포항보다 더 높네요. 네. 아무튼, 네, 물도 자주 섭취하시고요. 네, 건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2667번님 출첵합니다. 사랑했더란 들어와주셨어요. 어우, 감사합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8일 만에 듣는 사랑 로고송. 얼마나 정답게 들리는지요. 지금 흐린 날씨로 더위가 조금 누그러진 느낌인데요.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방송 가족들 태세용 이렇게 예쁜 하트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우리 포항은 좀 흐린 날씨로 시작을 합니다. 이게 날씨가 조금 흐리니까 이제 좀살것 같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조금만 기온이 1, 2도만 떨어져도요. 좀 괜찮네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오늘 그렇게 감사로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6181번님 주의 길을 가리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 곡, 네, 저희가 잠시 후에 함께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찬양, 사연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힘이 되시는 주님과 함께 힘, 요한 글자로 지금 들어오세요. 어렵지 않으시죠? 네,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강상구 씨의 찬양으로 준비했는데요. 이 찬양 들으시면서 힘, 지금 한 글자로 들어오세요.

0: 얘들아, 밥물 온더라. 밥다 식는다. 빨리 먹자.
1: 맛있는 대화가 오가는 주방에서도, 온 가족이 모인 거실에서도, 올여름 우리 집 어디서나 믿음의 고백이 흘러넘치도록 찬양과 함께 찾아오는 가장 시원한 은혜.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2: 네, 극동방송 사랑했더란 서머 스페셜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희임이라는 한 글자로 여러분들 출첵 받고 있습니다. 9171번님께서요, 너무 공감되지 않나요? 라고요. 저한테 사진 한 장 보내주셨는데, 옥수수가 있어요. 네. 약간 애니 같은 느낌이거든요. 네. 근데 옥수수가 이런 말을 걸어요. 친구한테. 어디 다녀왔어? 라고 좀 심각한 표정을, 안타까운 표정으로 지금 문 앞에 서 있는 친구 옥수수에게 물어봅니다. 어디 다녀왔어? 그러니까 팝콘이 되어서 이 친구가 들어왔어요. 뭐라고 했냐면, 포항. 제가 이거를 여러분 보여드려야 되는데 어디 전달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집에 있었던 옥수수가 밖에서 잠깐 외출하고 돌아온 친구에게 어디 다녀왔어? 깜짝 놀라죠. 포항, 팝콘이 되어 돌아온. 그만큼 포항이 덥다라는 거죠. 그죠? 아,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흐린 날씨로 시작해서 그런지 조금 살만합니다. 그죠? 네. 힘 들어오셨어요. 잠깐의 비가 지금 다시 또 내리니 그것만으로도 힘이 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아침에 제가 비가 진짜 살짝 내렸거든요. 근데 다시 또 내리는 지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딘가요? 포항인가요? 경주인가요? 영천인가요? 영덕일까요? 아무튼 다들 비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 주님께서도 우리 대한민국을 또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또 간절히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1094번님 힘 하셨어요. 너무 힘든 한 주네요. 몸도 마음도 많이.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신청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힘내서 파이팅입니다 하셨습니다. 날씨도 덥고 하니까 몸도 마음도 지치죠. 네, 우리 1093번님 힘내세요. 오늘 다들 힘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힘을 얻고요. 이 하루하루도 감사로 한번 채워보시면 어떨까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조창우 씨의 찬양 함께 하시죠.

사랑 가족들과 함께 일상을 나누며 하루를 열어가는 사랑의 뜰 안에서는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에 함께 나눌 책은 기독교 부문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던 최상훈 목사님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과 목회 가운데 베풀어주신 기도의 응답을 생생하게 담아낸 책인데요. 저자는 기도할수록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린 주 안에서 한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늘나라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이 저자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특별히 삶의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성 버튼에 9030번으로 세미나라고요 세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공개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행사 당일 추첨을 통해 최상훈 목사님의 도서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열리는 사랑의 뜰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에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세미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56국의 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가장 선한 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사랑이 뜨란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 준비하고 있습니다. 날짜는 8월 26일 8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고요. 오후 2시 포항 중앙 침례교회에서 있습니다. 저자와의 만남으로 준비했어요.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2023년 기독교 부문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한 최상훈 목사님의 책입니다. 오셔서 함께 또책 이야기도 나누고요. 무엇보다 주제가 기도거든요. 목사님께서도 선교 현장과 또 목회 사역 가운데 베풀어 주신 기도의 응답을 생생하게 느꼈다라고 하셨어요. 기도할수록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또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신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나누고 또 은혜 받는 그런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시면은 정 PD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렇게 라디오로 여러분들 문자 참여로 이렇게 보잖아요. 아, 8815번님, 뭐 육아나 81번님, 1094번님 이렇게 소개하지만 그날 포항 중앙 침례교회 오시면 제가 그 8815번님입니다라고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제 눈과 눈,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서로 인사 나누는 그런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준비한 만큼 여러분들 오셔서 기도, 그렇죠? 기도의 은혜를 받으시고요. 특별히 삶의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과 더욱 같이 깊이 또 교제하는 기도를 배우기를 원하시는 분들 누구나 환영합니다. 세미나라고요. 세 글자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815번님은 세미나라고 예쁜 하트까지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8815번님 감사하고요. 네, 저희가 등록해놨습니다. 이렇게 주변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혼자 오지 마시고요. 주변 가족도 좋고 함께 또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교회 식구들도 좋고요. 같이 오셔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로 또 나의 모든 삶의 일상을 또 회복되고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유, 우리 8151번님

님께서요, 오랜만에 미모의 정피디님 보고 싶은데 시간이 되려나 아쉽네요 라고 하셨어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시면은 그 환경을 또 바꿔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아, 지금은 시간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한번 기도로 먼저 주님 앞에 맡기면은 분명히 또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허락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8151번님 제가 같이 기도할게요. 네, 꼭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0688번님도 할렐루야라고 들어오셨고요. 네, 샬롬입니다. 늘 수고가 많아요라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힘, 요한 글자로 출처 보내주시고요. 듣고 싶은 찬양, 사연 있으신 분들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힘 그러면 영어로 힘, 그죠? 찬양이라는 뜻이죠. 찬양하니 또 힘이 납니다라고요. 찬양과 힘. 네. 아는 게 예전에 힘 이런 코너를 제가 했던 기억이 나요. 우리가 아는 게 힘, 알고 있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 힘을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낱말의 국어사전의 힘이 아니라 영어로 아는 게 찬양. 이렇게 좀 바꿔서 소개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맞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또 힘을 얻잖아요. 네,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방송을 듣고 계시는지, 또 어떤 찬양을 들으면 여러분이 힘이 나시는지, 나에게 가장 힘이 되는 찬양 한번 보내주세요. 궁금합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어린이 합창단의 음성으로 준비했고요. 이곡 신청해주신 분 계세요. 3923번님의 신청곡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세우시는 깃발을 바라보며 힘차게 나아갑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 찬양 들으시면서 더힘 내시기 바랄게요.

아멘. 뉴턴의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었습니다. 6241번님의 신청곡이었어요. 사랑하는 아내와 의정부에서 듣고 있습니다. 아내가 포항극동방송에 후원하고 있어요. 복음 전파 전초기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찬양 신청,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의정부에서 앱으로 청취해주고 계시네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모두 승리하십시오라고요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벌써 사랑이들한 1부 마칠 시간인데요. 1부 끝곡은 이정림 사모님의 은혜의 힘입니다. 준비했습니다. 이찬이 함께 하시고요. 저는 잠시 후 10시 2부에 돌아올게요. 2667번님께서도 힘으로 들어오셨어요. 힘이 되는 포항동 방송, 올해가 개국 25주년 되는 해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의 뜰안 전파로 송출해 주세요. 그리고 정PD님 현재 모습 그대로 쭉 있으셔도 상관없는 댑쇼. 감사합니다. 네, 이 자리에 여러분들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혜의 힘입니다. 함께 하시고요. 저는 10시 2부에 다시 돌아올게요.

0: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 제공입니다.
1: 영남신학대학교 총장 유재경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AI 알고리즘이 추천해 주는 대로 영상을 보고 쇼핑을 하고 여행을 갑니다. 책도 AI가 읽어줍니다. 이러한 디지털 시대에 가장 심각한 것은 사람들이 그냥 AI에 의존해 산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인간의 생각과 기억조차 AI에 의지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AI가 주인이고 우리는 손님이 된

0: 채 살아갑니다. AI로 인한 편리함이 인간 존재 자체를 위기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 진정 우리가 인간답게 사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정한 인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읽는 과정을 통해 의미를 구성하고 하나님의 관점을 상상하며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합니다. 무엇보다 성경 읽기는 우리의 인지활동을 넘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교부 암브로시우스는 성경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성경은 그리스도의 소리로서 모든 사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고 교훈을 주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성경을 읽고 마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AI 시대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면 어떨까요?
1: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가 함께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울릉 양문교회 원용국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할렐루야.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또 말씀을 창세기 15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후에 즉 14장까지 이제 아브라함이 승리한 뒤에 15장에 여호와께서 이제 나타나셨습니다. 환상 중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하십니까? 난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셔서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그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야. 내 몸에서 날 내 자식이 상속자가 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고 나가서 하늘을 바라봐라. 밤인 것 같아요.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별을 셀 수 없겠죠. 그렇게 별이 많은데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랬습니다. 아니 자기 자식도 없어가지고 상속자는 엘리에셀 한다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그 말을 그냥 믿은 거예요. 참 아브라함 믿음이 좋죠. 그래서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이 땅,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겠다. 그래서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너를 이곳으로 인도했다.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릴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가져와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왜 가져오라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가져다가 그 암소, 암염소, 수양을 중간을 쪼갰습니다. 뭐 새는 안 쪼갰어요. 뭐 작아서 그런지. 네.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깊이 잠들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반드시 이 땅을 내게 주겠다. 너는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했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고 그들이 섬긴 나라 내가 벌을 주고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 자손이 4대 만에 즉 400년 후에 이 땅으로 돌아오는데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 당시에 사람과 사람이 계약을 맺을 때, 지금은 계약서를 쓰지만 그 당시에는 작은 짐승을 쪼개놓고 그 중간에 지냈습니다. 그래서

넣을 때에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께서 그 사이로 지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한테 굉장한 믿음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난 것은 얼마나 그 언약을 확실하게 했는지.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아브라함처럼 믿으시고 그것을 의로 받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0: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울릉 양문교회 원용국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울릉 양문교회 010-2582-456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전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0: H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바닷바람 타고 함께하고
1: 으이치,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2: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3: 출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4: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0: 여기는
3: 여기는
5: 여기는 극동방송
6: 써머.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김도현 씨의 찬양이었습니다. 반가운 빗소리가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데, 그죠? 잠깐 내리다가 멈춘 듯 합니다. 8151번님, 네. 주여 메마른 땅에 비 내리소서라고 보내주셨고요. 6181번님도, 네. 2부 출첵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6241번님, 사랑하는 아내와 매달, 매년이 아니고요. 매달, 와. 전국 성지순례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도 제주도로 성지순례를 갑니다 하셨어요. 이기풍 목사님, 그리고 조남수 목사님, 제주 극동 방송을 순례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와, 너무 멋지네요. 진짜 부부가 함께 이렇게 국내 성지순례를 할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고 축복이 아닐까 합니다. 밟는 땅 곳곳마다 또 살아나는 역사가 또 하느님의 아름다운 은혜와 또 성령의 열매가 함께하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걸으셨으면 좋겠어요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다녀오시고 나서요. 한번 전해주세요. 네. 2부 시간에서도 여러분들의 듣고 싶은 찬양, 사연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되겠어요.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들어오셔서 어떤 찬양으로 함께 은혜 받기 원하시는지 여러분들에게 정말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찬양 리스트 한곡 정도는 있으시죠? 가장 좋아하는 내 인생에서 이 찬양은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곡 지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서요, 추첨을 통해

들 안에서 준비한 선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선물을 준비했냐면요. 네. 아, 밖에 보니까 선물들이 많이 있대요. 네. 뭐, 만두도 있고, 화장품도 있고요. 네. 등등등 많은 선물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신청곡과 함께 사연 보내주시면 잠시 후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마커스 워십의 찬양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푸른 마르고.

아멘. 푸른 마르고 마커스 워십의 찬양이었습니다. 함께 찬양하셨죠? 네. 트라이드란 2부 서머 스페셜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고요. 8929번님께서요. 샬롬 사틀에서 받은 상품권으로요. 튼튼한 안경 잘 맞췄습니다. 그렇군요. 글라스스토리 황성점 사장님, 감사합니다. 예수나의 좋은 치료제 신청합니다라고요. 보내주셨어요. 이곡 준비했고요. 저희 협찬해주시는 분들 중에서 뭐 식사권도 있고, 화장품도 있고, 뭐 만두, 뭐 여러 많은 상품들이 있어요. 그 중에 또 안경 교환권이 있거든요. 8929번님 당첨이 되셨네요. 튼튼한 안경으로 잘 맞추고 오셨다라고 하니까요. 감사합니다. 저도 고마운 마음 잘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2885번님이세요. 더운 날, 추운 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복음성가 이곡 신청합니다. 20년 전에 늘 애창했던 곡인데요. 다시 듣고 싶어요. 라고요. 보내주셨어요. 저도 2000년 초반에 입사를 했잖아요. 2002년도에. 그때 이 곡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던 곡으로 기억합니다. 네. 2885번님의 신청곡, 네, 잠시 후에 함께 나눌게요. 그리고 3100번님, 피디님, 요즘 휴가철이라 늘 늦은 출석입니다. 경주도 비가 조금씩 오고 있어요. 조금 긴 찬양이긴 한데요. 아이자야 61의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정말 휴가철 우리 3100번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네. 건강도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반가운 것은 경주에도 지금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다고 하네요. 네. 얼마나 정말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저 단비입니다. 많은 비가 또 내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3100번님은 저는 경주 시선 사진관에서 가족 사진 촬영권 받았죠. 사진 촬영 잘했다고요.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선물 받으시고 후기들 남겨주셔서 감사해요. 네. 저희가 협찬해주시는 분들께 그 고마운 마음을 대신 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나의 치료자부터 먼저 듣겠습니다. 이 찬양 들으신 후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메들리로 들려드릴게요.

돌발 서머 퀴즈. 돌발 서머 퀴즈 준비했고요. 오늘은 성경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말씀 한 구절을 읽어드릴 텐데요.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시면 되겠어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은 아된 것은 하나님의 이거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이거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네모로라. 아멘. 이 말씀도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이거로 된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공통으로 들어가는 글자고요. 두 글자예요. 초성인트는요. 이응과 히읗입니다. 이응과 히읗으로 시작되는 두 글자 하나님의 땡땡 무엇일까요? 그의 땡땡 이거가 헛되지 아니하고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땡땡 로라. 이응과 히읗으로 시작되는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관식 문제이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이에요. 힌트 찬양 준비했습니다. 오벳의 음성으로 아 하나님의 땡땡로라는 찬양이에요. 아시죠? 찬송가 310장이고요. 아 하나님의 이거로라는 찬양. 들으시면서 정답 아시는 분들 지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3430번님께서요. 주님과 함께라는 곡 신청하셨는데 이 곡 준비해 놓도록 할게요. 자, 그럼 힌트 찬양 들으시면서 퀴즈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성 버튼의 9030번이에요.

0: 사랑의 뜰 안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경주시 분당로에 위치한 카페 분당에서 아메리카노와 와플 세트를,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위치한 베이크투게더에서 베이커리 교환권을, 다양한 즐거움과 행복을 빚는 사람들 한만두에서 만두 세트를,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관 안에서 꽃바구니를, 포항시 남구 연희읍에 위치한 색을 담다에서 2인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상도로에 위치한 하나투어 전문 판매점 우리 여행사에서 여행용 가방을, 경주시 성건동에 위치한 사진관 시선에서 5인 가족사진 촬영권을, 포항시 북구 우현동에 위치한 명가사진관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주식회사 해세드바이오 아슈브에서 화장품과 두피에어 에센스를, 구룡포에 위치한 이래수산에서 방건조 오징어 10마리를,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위치한 믿음의 기업 누가의료기에서 토르시아 치약 비누 세트를, 울릉군 독도박물관 옆에 위치한 카페 만디에서 2인 커피 교환권을, 경주시 대경로에 위치한 예담 갤러리에서 2인 음료권을, 경주시 충효동에 위치한 투엔즈 커피에서 2인 음료권을,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델리든에서 3만원 상당의 식사 이용권을, 경주시 북성로에 위치한 카페 에셀나무에서 2인 음료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1: 들 안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돌발 서머 퀴즈 문제가 나갔고요. 오늘 퀴즈 정답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가 정답이었어요. 많은 분들 은혜입니다라고요. 정답 잘 맞춰주셨고요. 오랜만에 방문해 주신 분들도 많이들 계셨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 세 분 추첨했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번호 1064번님, 4642번님, 마지막으로 5199번님 축하드립니다. 세 분께는 뜰 안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1064번님은 은혜입니다 하셨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는 그런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4642번님도 정답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셨고요. 5199번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정답은 은혜이고요. 더운 여름 늘 사랑으로 사랑의 뜰 안을 열어주시는 모든 도움의 손길들에게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늘 이렇게 애청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도 방송하는데 정말 많은 은혜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1421번님께서도 은혜라고요. 늘 은혜 받고 있습니다.

바라고요. 네,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3100번님도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시면서 네, 남겨주셨어요. 오늘 벌써 마칠 시간이고요. 준비한 끝곡은 3430번님의 신청곡 주님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김해 시립합창단의 찬양으로 들려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침 뜰 안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6181번님 오늘도 사이다 방송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또 시원하게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요. 저는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정인숙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동해 석동교회 임성명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연일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주신 은혜로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겠습니다. 많은 종교학자들이 분석하시기를 인간은 원천적으로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그 근본이 종교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찾고 섬기는 것이 어찌 보면 인간의 본성과도 같은 것입니다. 러시아가 낳은 세계적인 작가 도스토옙스키는 본래 불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결핵으로 사망했고 그의 아버지는 농민들을 학대한 아주 못된 지주로 지목되어서 농민들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그가 18살 되던 해 아버지의 학살당하는 모습을 보고 한평생을 간질을 비롯한 여러가지 질환으로 고생했습니다. 학교에서는 따돌림을 받았고 공부에는 전혀 흥미가 없었기에 낙제를 하기도 했습니다. 청년이 된 그는 오직 사회주의만이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기독교를 민중의 아편으로 정의한 사회주의에 심취한 나머지 기독교는 권력에 기생하는 기생충과 같다고 오해하고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 세상을 바꾸겠다며 심지어는 비밀조직에 가담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는 체포되어서 총살형을 선고받게 되었고 그때 나이가 불과 28세였습니다. 총살형이 집행되던 날 그의 눈에서는 후회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고 아쉬운 일생일 수밖에 없었지요. 사형이 막 집행되려 할 때에 황제의 특명이 내려와서 집행을 중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그는 사형 대신 시베리아로 유배를 가야 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시베리아로 가는 기차 간이역이 멈췄을 때 남모를 부인이 신약 성경 한 권을 전해주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는 시베리아의 수용소에서 흉악범들 사이에서 지칠 대로 노동을 해야 했고 무엇보다 추위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틈틈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누가 나에게 그리스도는 진리가 아니라고 증명한다 해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라는 것이 그의 믿음의 고백이며 4년간의 수용소 생활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참혹했던 수용소 생활을 그린 죽음의 집을 썼고 그리고 부르의 명작으로 일컬어지는 죄와 벌이라는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수용소에서 만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쓴 작품이 그 유명한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입니다. 무신론자의 사회주의자, 저항아의 반항아의 간질병 환자였던 도스토옙스키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는 그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찾느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개인과 국가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귀 기울여 보면 우리는 우선 하나님의 생각하심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안과 소망을 주시려는 것으로 온통 꽉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8편 4절을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라고 했고 시편 40편 5절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생각도 많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사람입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그 관심이 하나님

0: 15편 8절에서 9절을 보면 하나님이 생각을 좀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그제 계속해서 대한민국에서 기상 관측을 한 이후로 경남 양산의 기온이 42.5도라는 놀라운 폭염을 기록했습니다. 아무리 무덥고 아무리 찜통이라도 하나님 은혜의 물가에 심기우면 잎은 더욱 푸르러질 것이고 열매는 더욱 아름답게 결실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 부르짖으며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을 통해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날씨와 상관없이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은 본문 14절과 같아야 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온 마음으로라는 부분은 예전 개역성경에서는 전심이라는 용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심, 이 말의 뜻은 힘을 다한다, 마음을 다한다, 정성을 다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전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만나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찾을 때까지, 주님을 만날 때까지 계속해야 합니다. 기도생활은 주실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쉼 없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일이나 선한 사업들도 끝까지 해야 합니다. 한번 시작한 주님의 일은 끝까지 계속해야 합니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는 이 말씀을 굳게 믿고 붙잡고 확신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시편 139편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2절에서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3절을 통해서는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결론적으로 2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 합니다. 나를 늘 생각하시고 평안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만나는 그러한 여름이 되어야 합니다.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1: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동해 석동교회 임성명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10-9179-8591번 동해 석동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0: HT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망의 기도 화요일 진행을 맡은 포항 성계교회 배은혜 사모입니다. 무더위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비다운 비가 내리지 않으면서 들판의 흙은 점점 메말라가고 농작물은 뜨거운 햇볕을 견디느라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농사를 짓는 분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늘을 올려다보고 많은 분들이 비가 한 번만 시원하게 내려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메마른 들판을 보면 비 한 방울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렸던 햇빛과 바람, 구름과 비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돼요. 생각해보면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비를 내리는 것도 곡식을 자라게 하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 씨를 뿌리고 가꾸지만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메마른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단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지역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지친 농부들과 메마른 들판을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의 영혼에도 새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소망의 기도 이 시간의 기도 제목은 문자나 전화로 접수하실 수 있는데요. 기도 제목은

샵은 짧은 문자 50원과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 전화 주세요.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 054-256-3000번입니다. 찬양 한 곡 올려드리는 동안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기다립니다.

0: 2026년 8월 4일 화요일 소망의 기도 찬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포항, 경주, 영천, 영덕, 울릉도까지 들리는 포항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전화 주셔도 되는데요. 054-256-3000번, 054-256-3000번 포항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셔서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포항 우창교회 김완중 목사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목사님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1: 예, 더운 여름 어떻게 지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늘에 단비를 얻고 땅에 샘물을 얻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 네, 목사님. 목사님 오늘 첫 기도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계속되는 폭염과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일진데, 그러나 때를 따라서는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움에 처하기도 합니다. 여름이 오고 더운 날씨가 오는 것이 당연하건만, 그러나 폭염으로 인하여 더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특별히 경상도, 경북, 경남 이 지역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폭염 중대 경보를 겨우 지나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더운 날씨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 어려워하고 계십니다. 또 어떤 지역에서는 가뭄으로 인하여 물을 공급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빌고 원하며 또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권속들의 기도를 주님 아시오니,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주님 아시오니, 이제 합당한 날씨, 일기, 환경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육하고 번성하기 합당한 환경을 더하여 주옵시며, 얻고 더 얻는 복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단비를 내려 주옵시며, 땅의 문도 열어 주시사 기쁨의 복락의 샘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결핍과 메마름과 곤고함의 인생에서 벗어나 풍족과 흡족과 만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지역의 신음을 주님 아시오니, 하늘의 상달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신원과 간구가 기쁨과 감사로 바뀌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포항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첫 기도 사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215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39살 아들이 올해 직장에서 꼭 정직원으로 전환되도록, 며느리도 7급으로 꼭 승진하도록 부부가 더 믿음으로 굳세어져 날마다 말씀 읽기와 기도 생활하며 건강한 새 생명도 잉태하는 복을 주시길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네, 귀한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이네요, 목사님.
1: 예, 저도 목회를 하다가 중간에 네. 계약직 사원이 한번 생활을 했었거든요. 아, 네. 예, 그때 정직원으로 전환되기를 저도 간절히 소원했었는데 네. 그때의 그 마음, 우리 오늘 사연 9215번님의 이 사연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 같고, 참 많이 간절하시겠다 그와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 한 걸음을 더 나아가기가 때로는 참 힘들고 어려운데요, 이때에는 여전히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맞겠다 싶습니다. 아멘. 제가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귀한 가정, 귀한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도대로, 믿음대로, 소원대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이 가정이 언제나 믿음의 가정이요, 은혜의 가정이요,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

0: 신실한 가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에 전념하게 하여 주옵시며 더더욱 하나님의 손길 안에 거하기를 애쓰며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늘 주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든든하게 하여 주옵시며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풍성함이 또한 귀한 새 생명으로 이어지기를 빌고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태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태문을 열어주셔서 잉태의 복, 출산의 복, 양육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가정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며 또 간절한 소원일진대 주님 적당한 합당한 때에 이루어짐으로 더욱 기뻐 감사할 수 있도록 살펴 주시옵소서. 또 함께 더불어 가정생활을 감당하기 위해 여러 일들을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나이다. 직장에 문을 열어 주시옵기를 또한 빌고 원하오니 주님 귀한 아드님 귀한 남편 정직원으로 전환되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실력과 능력 인정받게 하여 주옵시며 많은 사람에게 칭찬 명성을 얻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직 직원으로 전환되어 또한 직장의 걱정 염려를 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쓰고 애쓰며 일하여 가정도 돌보며 또 직장도 세우고 이 나라 이민족에도 참 많은 유익을 끼치는 귀한 아드님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며느님도 7급으로 승진하기를 빌고 원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공동체에서 그 구성원 가운데 하나님의 탁월한 능력과 실력을 겸비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여 승진의 기쁨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기도의 제목이며 간절한 소원이겠으나 후에는 응답의 제목이며 간증의 제목이 되기를 빌고 원하오니 하나님 이 가정 이 심령들 가운데 주께서 하늘에 땅에 신령한 기름진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은혜의 터위에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명으로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샬롬 목사님과 사모님, 피디님, 청취하시는 분들 건강하시길 소망하며 중보기도 요청합니다. 살기를 희망하는 여종입니다.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의 손이 도우시길 원하며 지금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중보해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하셨습니다.
0: 예. 네, 목사님. 재정적인 문제가 네. 참 어렵지요. 여러 가지 문제 다 어렵습니다만 재정적인 문제 또 물질적인 문제는 참 실망과 낙심의 제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로 인하여 또 우리 무명 사연자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실 터인데 이 부족하나마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그 길이 열리도록 더 풍성과 형통을 누리도록 함께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쌍한 여종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빌고 원하는 여종을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여러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또 물질의 어려움도 겪고 있나이다. 주님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지금보다 더 형통 풍성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거니와 하나님 부요하시니 부요함을 나누어 주옵소서. 주님 넉넉하시니 그 넉넉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곤고함 결핍됨 궁핍함 가운데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차고 넘치는 복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걱정 염려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께서 그 선한 길이 속히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후에는 만족과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금까지 도우셨다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환경 가운데 더 좋은 길이 있다면 주님 더하여 주옵시며 또 다른 환경이 필요하다라면 주님께서 합당한 때에 또 다른 환경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생각 이상 기대 이상 상상 이상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만이 유일하다 충분하다 고백하며 사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움으로 인하여 믿음 잃지 않도록 도와주옵시며 간절히 기도 제목을 부탁하실 만큼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사오니 그 믿음 더 굳건 견고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리하여 더더욱 고백하며 살며 기뻐하며 살며 하나님께 찬송 돌리며 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또한 상황 가운데 건강 잃지 않도록 육신의 건강 또한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우리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귀한 우리 사연자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5207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자녀들이 코로나 이후로 계속해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로 나가 직접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기를 원합니다.

0: 남편 황성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는데 다시 예배 자리로 나아가길 회복되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네.
1: 예. 그 코로나 이후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여전히 계십니다.
0: 네.
1: 그래서 참 또 답답한 가운데 속상한 가운데 계시고 또 교회로서도 많은 또 어려움 가운데 있다 생각되는데요. 그 한 걸음이 참 어렵지만 그 한 걸음이 두 걸음 세 걸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상황이 되리라 저희는 또 기대하고 소망하며 또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예배 자리에 꼭 참석하셨으면 좋겠다. 이와 같이 함께 기도해 드리고 싶습니다.
0: 아멘.
1: 자,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5207번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몇 년 전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렸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드렸던 그 환경, 상황이 그때 당시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를 벗어나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현장 예배로 전환되며 또 그와 같은 일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아직 나서기를 염려하고 걱정하며 두려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그 환경, 상황에 적응하시어 예배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연약함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그 환경을 주님 바꾸어 주시옵소서. 한 걸음은 어렵습니다만 그 한 걸음이 기쁨의 발걸음 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그 환경을 바꾸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나아가게 하시고 전진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우리를 향하여 손짓하시는 두 팔 벌려 환영하시는 환대하시는 하나님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나아갈 때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인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귀한 부모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주님께서 흠양하여 영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남편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시오니 예배 자리를 남편께서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 심령과 영혼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다시 하나님을 배우고자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좋은 환경 더하여 주옵시며 그리하여 5207번님 귀한 기도의 간구 소망대로 함께 더불어 모든 가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찬송 돌리며 하나님을 더더욱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괴롭고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며 기도의 열매와 그 기도의 결과를 선하게 복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미처 아뢰지 못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주님께서 또한 역사하여 주셔서 이 가정이 이 모든 식구들이 더더욱 하나님의 도우심 돌보심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예배의 기쁨과 교회 가족의 안전함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667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동안 비가 오지 않아 과수원에 매일 물 푸느라 고생했어요. 오늘 비가 올 듯한데 시원하게 내리면 참 좋겠습니다. 비가 오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네, 목사님.
1: 예, 제가 여기 극동방송에 올 때 비가 한두 방울 떨어지더라고요.
0: 네.
1: 또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또 잠깐 비가 내렸더라고요. 아, 그 정도의 비도 감사하긴 하지만 더 많이 내려야 좋겠다.
0: 아멘.
1: 해갈이 되도록 다 채워지도록 그렇게 비가 오면 참 좋겠다. 물론 사건 사고가 있도록 비가 오면 안 되겠지만 적당한 비, 합당한 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면 좋겠다. 저희도 함께 기도하고 있는 제목입니다. 특별히 과수원을 운영하시느라 더 힘들고 어렵고 간절하시리라 생각되는데요. 제가 2667번님의 기도 제목 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667번님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비가 오지 않아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언제 비가 내릴까 계속 기대하고 고대하며 또한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오늘 비가 오는 것 같다 생각되고 또 여겨집니다. 예보도 비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주님 2667번님의 기도의 제목대로 간구의 소원대로 비가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과수원에 물이 흐를 수 있도록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귀한 열매가 아름답게 또

0: 복되게 결실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단비를, 이른비와 늦은비를, 복된 소낙비를 내려 주셔서 모든 걱정, 염려, 근심이 다 쓸려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합당함과 적당함과 온전함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간구하였사오니 주님, 우리 67번님, 2667번님의 기도대로, 믿음대로, 소원대로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단 그 지역만이 아니라 모든 지역에 비가 시원하게 내림으로 인하여 더 해갈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돌아보건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은혜 베푸시지 아니하시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 환경을 통해 다시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시며 자비를 베풀어 주옵시며 귀한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누리는 2667번님을 비롯하여 모든 과수원을 운영하시는, 농사일을 감당하시는, 또한 여러 상황과 형편 가운데 비가 오기를 빌고 원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원하고, 또 모든 근심과 염려를 가져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더욱 찬양하는 이 667번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화로 접수된 기도 제목입니다. 1372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 목사님께서 지금 청소년 부흥 집회에 강사로 참석하기 위해 미국으로 가셨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이신데 주님 주신 강건함으로 모든 일정 소화하시길 기도해 주시고, 그 집회 가운데 성령님이 운행하시길, 청소년들이 말씀으로 깨어나는 시간 될 수 있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오시는 길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0: 예, 먼저 미국으로 가신 목사님 참 부럽습니다.
1: 네.
0: 그리고 존경합니다. 예, 참 이 귀한 열정으로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 또 미국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가시는 귀한 열정에 참 감동이 된다, 감격스럽다, 존경스럽다 생각이 되고요. 사실 이 기도 제목 보니 제가 오히려 목사님께 기도를 받아야 될 터인데 제가 기도하겠다 하니 참 때로 어쩌면 좀 건방지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저도 맡은 바가 있으니 1372번님의 기도의 제목대로 우리 다음 세대 집회를 하고 계신 우리 목사님, 우리 강사님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사 청소년 부흥 집회차 미국으로 가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적지 않은 나이이심에도 불구하고 열정으로 다음 세대를 살리고자 애쓰고 힘쓰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현장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목사님의 심령 영혼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 증거하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이 시대의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사도바울과 같은 능력의 사람으로 일어서도록 우리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 성령의 충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청소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세대에 되지 아니하고 다음 세대가 되어 불같이 일어나 이 시대와 민족을 능히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현장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결신이 또한 변화가, 회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건강 강건을 더하여 주셔서 육신적으로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옵시며 일정을 잘 감당하시고 안전하게 평안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372번님께서 목사님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 제목을 요청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1372번님의 믿음도 기도의 제목도 그 신앙도 기억하여 주셔서 목사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날마다 날마다 더 온전케 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모든 형편, 모든 일정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매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하나님께 드릴 기도의 제목 있으신 분들께서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0: 포항극동방송에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054-256-3000번,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전화해 주세요. 지금 이 시간 포항우창교회 김원중 목사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3923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죽장 정자교회는 1년 365일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답니다. 죽장장, 기계장, 오천장, 안강장, 죽도시장으로 노방 전도한답니다. 매주 금요 기도회를 뜨겁게 드리는데요. 걷지도 못하는 말기 췌장암 환자도 박상국 목사님, 김명자 사모님이 기도하시니 예수님이 다시 일으켜 살리셨고요. 모든 질병을 예수님이 다 치료, 회복시키십니다. 교회에서 숙식 제공해 드립니다. 기도회 마치면 침수런 원장님의 침 봉사도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하셨습니다.
1: 예, 귀한 교회고요. 참 귀한 사역을 많이 하시는 교회 같습니다.
0: 네.
1: 예, 한편으론 저도 목회를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부럽고 좀 우리 교회도 할 수 있는 바가 있다면 이 전도의 일들에 동참하면 좋겠다. 이와 같은 생각이 듭니다. 기도 제목 보건대 이 노방 전도의 열매가 맺히기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요청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줄 알고 제가 기도의 제목대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3923번님의 기도 제목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교회를 섬기시며 전도하고자 열매를 맺고자 애쓰고 힘쓰고 계십니다. 노방 전도를 나설 정도로 열정으로 무장되어 있사오니 또한 기도회를 통하여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빌고 소원하고 계시오니 하나님 역사가 넘치게 하시고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췌장암 환자도 일어섰던 일들이 한 번만 아니라 계속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치료의 역사가 그 교회 우리 성도님의 기도의 제목 또 예배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다양한 모양으로 섬기며 봉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자 애쓰고 힘쓰고 계시오니 주님 이 교회를 기억하시며 모든 전도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한 섬김에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그래야 큰 보람과 기쁨 만족을 얻게 하여 주옵시며 나아가 더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귀한 교회들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다. 각양의 방법으로 전도하고자 할 때에 주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지금 전도하기 어려운 시절이라 하오나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전도의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더 많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귀한 교회 모든 교회가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시며 다시금 양적 성장 배가 성장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까지 완성되기까지 모든 교회 모든 성도 전도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전도의 열매가 가득한 죽장 정자교회 되시길 축복합니다.
2: 아멘.
0: 전화로 접수된 기도 제목입니다. 3261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어머니께서 뇌경색으로 대학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대동맥 협착증으로 인해 뇌경색이 왔다고 합니다. 약물 치료와 여러 치료들을 진행 중인데 고령의 나이에 음식도 코에 관을 통해 먹는 상황이라 힘든 상황입니다. 왼쪽 팔 다리에 마비 증세도 있는 상태인데 치료에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붙드시고 만지셔서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1: 예, 또 안타까운 기도의 제목이고 또 3261번님 이 기도 제목을 올리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또 힘드시고 무너지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정말 이때에는 하나님의 도우심밖에는 없고 치료의 하나님의 손길밖에는 없다. 저희는 그와 같이 생각합니다. 기도 제목을 요청하신 대로 기도하며 또 하나님

0: 께서 회복해 주시기를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3261번님의 기도 제목 주님 아시오니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하지 않게 뇌경색일 앓게 되시어 대학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었습니다. 대동맥 협착증으로 인하여 뇌경색이 오는 그러한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셨습니다. 약물치료도 하고 여러 치료들도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고령의 나이이신지라 다 감당할 수 있을지 다 견디실 수 있을지 더더욱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모든 증세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비 증세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음식도 코에 관을 통해 먹는 이 상황이 개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 어머니를 붙들어 주옵소서. 만져 주옵소서.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속히 일어서고 걷고 뛰며 하나님을 다시금 찬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이제는 남은 여생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건강 강건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사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손길을 더하시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3261번님의 간절한 소원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한마디 말씀 그 말씀으로도 능히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거기까지 이오니 더더욱 믿고 의지하며 주께 간구하옵나니 주님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어서고 걷고 뛰는 것을 보며 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3261번님 이 귀한 가정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더더욱 끝까지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어려운 일 앞에서 기도로 또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3261번님 축복합니다. 이 어려운 일 앞에 하나님과 더 함께 하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1044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안녕하세요. 33살 청취자입니다. 허리 디스크와 목 디스크 그리고 오래된 발목 염증으로 인해 몸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또한 위장도 오랫동안 좋지 않아 자주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몸을 회복시켜 주시고 맡겨진 직장생활과 가정생활 가운데 늘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생명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건강한 아기를 허락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0: 예, 네. 아, 예, 참 젊은 나이에 여러 군데 아프셔서 참 불편함이 많으시고 또 낙심 또 낭망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고 계실 때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응답하시고 또 이끌어주시면 좋겠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우리 1044번님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하신 그 손길과 섭리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33살 젊은 나이입니다. 그런데 여러 군데 아픔으로 인하여 불편함이 많으십니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발목 염증 등 외적인 질환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고쳐 주시옵소서. 디스크의 모든 증상 증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며 염증 또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세균 바이러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힘을 얻고 더 얻어 걷고 뛰는 일들에 결코 무리함이 없도록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위장 또한 좋지 않은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그 속병까지 다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삶을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직장 생활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며 속병까지 다 낫게 하여 주셔서 더더욱 평안과 평강 위로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병마와 질고가 깨끗하게 고침받아야 새로운 생명도 능히 감당할 수 있겠고 건강한 아이를 또한 출산 잉태하며 출산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또한 소망하고 빌고 원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곧 고쳐 주옵시고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것으로 허락하시며 땅의 것으로 붙들어 주옵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걱정 염려 근심은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기쁨 감사는 넉넉히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샘물과 꼴을 받아 누리는

0: 1044번님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선한 것, 귀한 것, 복된 것으로 날마다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몸의 회복으로 나타나서 새 생명을 맞이할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어서 오늘 미처 다 하지 못한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목사님 짧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 관계상 다 기도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러나 기도의 제목 아시고 간구의 소원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연자들, 청취자들 하나님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도록, 그 은혜에 더욱 기뻐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대로, 믿음대로, 소원대로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오늘 소망의 기도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포항우창교회 김완중 목사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메마른 땅을 적시는 빛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지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친 농민들과 주민들의 마음에도 위로와 새 힘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지금까지 소망의 기도 제작의 홍서영 PD, 기도의 포항우창교회 김완중 목사님, 진행의 포항성계교회 배은혜 사모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1: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2: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3: 두란노 아버지학교 포항지부에서 아버지학교 58기에 함께할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8월 22일부터 9월 19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포항양학교회 교육관 2층에서 진행됩니다. 선착순 50명을 모집 중이니 많은 아버지들의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2085-382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노회 남선교회 연합회 주최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라이징업 찬양집회가 8월 22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7시 30분까지 포항 제1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마커스 워십이 찬양으로 함께하며 울산 신정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보성 목사님께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십니다. 청소년, 청년, 교회학교 교사, 그리고 남선교회 회원 가족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휴대전화 010-2823-2378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호야 지리박물관의 한국영토 독도 지도특별전이 8월 5일 수요일부터 9월 10일 목요일까지 포항시 구룡포 과메기문화관 1층 전시실에서 개최됩니다. 일본의 지도가 그 진실을 토하다라는 제목의 이번 특별전은 독도가 대한민국 땅임을 증명하고 있는 10행 국경선이 그려진 일본 군사지도 원본, 대동여지도 실사본 등 역사적 희귀 자료들이 전시됩니다.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호야 지리박물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휴대전화 010-7524-325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더워드에서 교리교육 강사 양성과정, 카테키스타 1학기 과정을 포항 함께 걷는 교회에서 개최합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8일 화요일까지 총신대학교 박재은 교수와 개혁주의 교리교육 전문가들이 강사로 함께합니다. 이번 과정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전체를 이틀 동안 체계적으로 배우고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세울 교리교사를 양성하게 됩니다. 교리교육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8627-1356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꿈나무 돌봄 학교에서 독서 선생님을 새롭게 모십니다. 한동대 VRC 초중등 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교환의 기초회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 교육을 담당합니다.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초등학교 독서 교육을 해보셨거나 독서 교육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81-4661 포항 안디옥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위치한 한밭제일교회에서 청소년교회 전임목사와 장년 공동체 전임목사를 청빙합니다. 서류 접수는 9월 13일 주일까지 진행되오니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042-541-3990 한밭제일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포항극동방송에서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방송국의 모습, 방송사역의 현장, 포항극동방송과 함께한 일상의 소중한 순간, 그리고 생명의 빛,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포항극동방송의 가치와 사역을 담은 사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수작으로 선정되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리며 수상작은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역사사진 전시회에 전시됩니다. 7월 22일 수요일부터 8월 5일 수요일까지 진행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거나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사진이라고 두 글자 보내시면 안내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사진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는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남원주 침례교회 이정윤 목사님입니다.
1: 살아계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르짖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새벽을 깨우며 철야를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또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으로 임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8월 4일 화요일 극동방송 정오 교계 뉴스입니다. 대만과 홍콩, 싱가포르 등 중화권 5개국 목회자와 성도 3천 명이 말씀과 성령운동의 은혜를 사모하며 한국을 찾았습니다. 폭염 속에서도 열기를 이어가고 있는 제35회 OCCK 아시아 방한성회 현장을 오다인 리포터가 전합니다.
1: 아시아 각지에서 집결한 성도 3천 명이 어제 경기도 파주 오산리 최자실 기념 금식기도원에 모여 제35회 OCCK 아시아 방한성회에 막을 올렸습니다. OCCK 아시아 방한성회 본부가 주최하는 이번 성회는 오는 7일까지 진행되며 대만에서 온 1813명을 포함한 참가자들은 성령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복음의 사명을 다집니다. 지난 1986년 시작된 OCCK 성회는 대만 기독교 인구가 2%에서 10%로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해왔습니다. 이번 성회는 이영훈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와 양시루 아브라함 쿠 목사 등이 주 강사로 나서며 오는 6일 저녁에는 영화 청년 조용기가 상영됩니다. 이영훈 목사는 이번 성회를 통해 중화권 성도들이 각자의 사역지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히 쓰임받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FEBC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0: 베트남 롱앙 공동체를 향한 한국교회와 기독교

0: 기독교 기관들의 사랑의 섬김과 복음 사역이 지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트남 롱안 공동체는 한인 선교사와 현지 교회가 협력해 의료와 교육, 구호 사역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종합 선교 거점입니다. 부산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단기 선교팀은 지난 7월 10일부터 15일까지 롱안 공동체를 찾아 주민 600여 명을 대상으로 의료 진료와 상담을 진행하고 사랑의 집 319호를 신축해 기증했습니다. 앞서 미국 웨스트레이크 한인교회 선교팀도 지난 6월 27일부터 8일간 롱안 공동체의 제318호 사랑의 집 보금자리를 기증하고 고엽제 피해 가정을 위로했습니다. 롱안 공동체는 병원 의료 장비 확충과 라오스 쿤 처소교회 및 베트남 내 다음 세대 교회 개척 사역을 위한 지속적인 기도와 후원을 요청했습니다. 전국적인 폭염 속에 주일식당 운영을 잠시 멈추고 주방 봉사자들에게 쉼을 제공하는 교회들이 늘고 있습니다. 서울 왕십리교회와 남서울교회, 안산 동산교회 등은 여름철 체감 온도가 40도를 웃도는 주방 환경에서 봉사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매년 2주에서 4주 동안 중식 제공을 쉬어가고 있습니다. 식당 휴무기간 성도들은 부서별 식사와 지역 상권 이용으로 규제를 이어가고 있으며 교회들은 70대와 80대 어르신들을 위해 떡과 대체 식품을 나누고 있습니다. 정재영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기후위기 속에서 봉사자 역시 돌봄이 필요한 구성원이며 이 같은 조치는 지속 가능한 봉사 체계로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망교도소 보안동 주복도에 위치한 소망갤러리가 내일부터 두달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예술로 전하는 전시회와 찬양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AD 갤러리가 기획한 이번 빗전은 오는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소망교도소 보안동 주복도에 위치한 소망 갤러리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전시회는 권용래, 전찬훈, 손용수, 이혜민, 전지현 등 작가 10여 명이 참여해 회화와 조각 등 저마다의 독창적인 시선으로 빛의 미학을 다채롭게 연출합니다. 개막 당일인 오는 8월 5일 오후 6시에는 소망 갤러리에서 빛을 주제로 한 찬양 기도회가 함께 열립니다. 이기훈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본부 담당 목사가 말씀을 전하며 대금 김승우, 가야금 오정희, 바리톤 김성일, 중창단 라르고와 재소자 협연이 포함된 아노도미니 찬양팀이 무대에 오릅니다. 김영식 소망교도소장은 작품에 담긴 아름다운 빛의 의미를 통해 관람객들이 새로운 소망을 얻고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전해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수기 공모전이 방송 가족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가운데 마무리됐습니다. 전체 547편의 응모작 중 청취자 수기는 세 차례에 걸친 심사 끝에 두 편의 수상작을 최종 선정했으며 40여 편의 작품이 편집 과정을 거쳐 다음 달 발간되는 70주년 기념 수기집에 수록될 예정입니다. 영예 최우수상은 라디오 전파를 타고 흐르는 눈물, 소망의 자리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 여수 서덕리교회 서생성 목사가, 우수상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피어난 소망을 나눈 거룩한 빛 운정교회 이혜영 집사가 각각 선정됐습니다. 최종 심사에 참여한 송광택 한국교회 독서문화연구회 회장은 은혜와 감동이 있는 진솔한 글이 많았고 방송 사역의 다양한 현장을 이해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평했습니다. 박종태 한국기독교 출판협의회 회장은 극동방송을 통해 삶의 희망을 얻은 청취자들과 사명감으로 헌신하는 사역자들의 고백이 깊은 울림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시상식은 오는 10월 17일 전파선교사 홈커밍데이 행사에서 열립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포항을 비롯한 우리 지역은 대체로 맑은 하늘 가운데 가끔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이 있겠습니다. 포항 현재 기온 30도, 평양 35도입니다. 극동방송 정오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정희숙입니다. FEBC FM.
1: 극동방송은 순수 복음 방송입니다. 다른 방송사들은요 광고를 해요, 광고. 극동방송은 광고료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도들의 헌신으로 만들어가는 방송이 극동방송. 그러니까 세상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송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일들.

0: 포항극동방송에 전파가요. 이 포항, 경주, 영덕, 저 울릉도까지 보이지 않는 데 갑니다. 전달되어지는 그 전파를 통해서요,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저는 진짜 자신 있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복받을 길이 여기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심으면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1: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한 감격만으로 우리는 지금껏 복음을 전했습니다. 포항 선결교회 김진호 목사님의 말씀처럼 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님들이 심은 그 열매로 북한 땅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방송의 귀한 사역에 지금 바로 함께하세요.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합입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왈츠라고 하는 사람이 소망을 그렸는데요. 둥근 지구 위에 어떤 젊은 여인이 홀로 외롭게 앉아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눈이 수건으로 싸매져서 앞을 보지 못합니다. 가슴에는 비파를 안고 있는데 그 비파의 줄은 거의 다 끊어지고 오직 한 줄만이 남아있습니다. 뒤에는 희미한 별 하나만 반짝이고 있고요. 이 여인은 우주에 외로이 혼자 앉아 보지 못하는 눈으로 오직 남은 한 줄의 비파를 갖고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지요. 그 줄은 소망의 줄이고요. 그 별은 소망의 별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어려움에 허덕이는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희망과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믿고 힘내시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가족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찬송가와 아름다운 찬양 함께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요. 문자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물정 1069, 샵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줄임말 낙이 나소라고 적으시고 신청 찬양과 사연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들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립니다. 시편 31편의 70인역에는 다윗이 극한 두려움에 산 발언이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은 이 시를 사무엘상 23장 끝부분인 24절에서 26절의 배경에서 쓴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학자가 이 시편을 어떤 배경에서 썼는지 단정지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다윗이 그저 큰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썼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시편에는 그가 처한 다양한 어려움과 위기 상황이 묘사돼 있습니다. 대적들과의 싸움, 숨은 함정, 친구들의 배신, 내적 갈등과 혼란, 생명의 위협과 박해, 자신에 대한 음모와 거짓말, 포위당하는 경험 등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시편은 사무엘상 23장의 배경과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편을 사무엘상 23장의 배경에 한정해서 보아야 될 분명한 단서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윗의 삶에는 시편 31편과 같은 고난과 시련이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시편 가운데 비탄과 탄식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의 인생이 고난과 어려움이 많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는 수시로 탄식하며 하나님을 찾아야 될 만큼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편 31편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지만 시편 31편은 탄식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다윗은 탄식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많은 주석가가 혼란스러워할 정도로 끊임없이 탄식과 감사를 오갑니다. 이는 그의 삶이 정말 힘들고 큰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과 그의 딸은 내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는 무언가 멋지게 쓰려고 인위적으로 꾸민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자신의 내면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을 뿐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박순영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이는 어떤 구원도 없고 참 기쁨과 감사가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으로 인해 승리하는 귀한 날 되셨으면 좋겠네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0: J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오 해피데이 8월 4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요즘 밖에 잠깐만 서 있어도 뜨거운 햇볕 때문에 금세 땀이 주르륵 흐르고요. 숨이 턱 막힐 정도죠.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건강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 무더위는 북한도 예외가 아닙니다. 북한 곳곳에서도 35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40도에 가까운 기온까지 오르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죠. 더 안타까운 건 북한에서는 냉방시설을 갖춘 가정이 많지가 않다는 점입니다. 전력 사정도 넉넉지 않아서 선풍기나 에어컨을 마음껏 사용할 수도 없고 마음껏 구비할 수도 없죠. 이 폭염은 단순히 불편한 날씨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이 될 수도 있죠. 특히 어린아이와 어르신 그리고 몸이 약한 주민들에게는 더 힘겨운 시간이 될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폭염 가운데 북녘 땅을 향한 우리의 기도는 계속해서 뜨겁게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북한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지친 몸과 마음을 붙드시며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복음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 오 해피데이. 오늘도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 소망의 한 줄로 출석 인사를 기다립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출석 인사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 어디서 방송을 무엇 하며 듣고 계신지 계신 지역까지 함께 남겨주세요. 출석 인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찬송 올려드립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찬양사역자 지선님의 찬송으로 오늘의 첫 찬송 함께 했는데요. 여러분의 출석 인사,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 복음 통일을 위한 소망의 한 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병원 가는 길에 방송 듣고 있습니다. 피 흘림 없는 복음 평화 통일을 위해서 저도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새싹 회원 찾아와 주셨고요. 차 안에서 방송 듣고 있어요. 하루속히 복음 통일 되기를 기도합니다. 북한의 주민들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많이 기도해야겠어요. 고향에서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이 방송 은혜롭게 잘 듣고 있습니다. 북한의 동포들을 주님 살려주세요 라는 문자 출석 인사까지 보내주셨는데요. 아멘. 기도의 자리에 앉혀주셔서 감사해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이를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요즘 게으름 피운 것을 회개하면서, 와,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신 분이 계신데 이 기도도 너무 귀하네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나의 기도의 자리를 위해 기도하는, 아멘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 출석 인사, 그리고 지금도 이 방송을 하는 저도 에어컨을 튼 보다 시원한 공간에서 방송을 하고 있지만 북한에서는 에어컨이 모두에게 있는 가전제품이 아니죠. 정말 비싸잖아요. 특히 북녘당에서는 평양을 중심으로 에어컨의 유행이 불었다고 하지만 지방에서도 에어컨을 쓰는 사람이 있다고는 하지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건 아직까지 여전하고요. 많은 주민들의 에어컨을, 뭐 선풍기를, 이렇게 더위를 식힐 수 있는 무언가를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이 무더위에 밖에 10분만 서 있어도 저는 너무 이 습하고 덥고 답답한 게 정말 힘든데, 북녘의 주민들에게는 일상인

이 가운데 주님께서 그 무더운 주님께서 그 연약한 몸과 마음을 돌보시고 그 갈증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주님의 말씀의 생수로 채워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계속해서 함께해 주실 줄을 믿으면서 오늘의 오 해피데이 다음 찬양 올려드리고요. 찬양 후에는 매일같이 만나보는 시간이죠. 통일 배우기 이어집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안에서 복음 통일의 그날을 소망하면서 북한에 대해 통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통일 배우기.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먼저 바로 알고 바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통일에 대한 상식 퀴즈로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인데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새벽마다 우리

새벽에 극동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북한 날씨를 청취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오늘만 해도 남과 북에 이 최저 기온만 해도 10도 이상의 차이가 나고요. 최고 기온도 10도 이상의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만큼 한반도에서도 기온의 차이가 날씨의 차이가 조금은 있는데 오늘의 첫 번째 문제, 이 한반도 땅에서 첫눈이 가장 먼저 오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첫눈이 가장 먼저 오는, 대체로 첫눈이 가장 먼저 오는 지역. 1번 서울, 2번 평양, 3번 삼지연, 4번 강릉.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서울과 평양과 삼지연과 강릉 가운데 한반도 땅에서 어느 지역에 첫눈이 가장 먼저 올까요? 겨울에도 수련회가 있잖아요. 겨울보다 조금 더 빨리 오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 이곳에서 첫눈을 맞이하면서 그 설레는 마음으로 수련회를 할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이 소망을 함께 전해보면서 저도 여기는 정말 꼭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날씨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보통의 그 지역들과는 참 다른 곳이라고 해요. 서울, 평양, 삼지연, 강릉 가운데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기다립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 함께 했습니다. 찬양 한곡더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정답 기다릴게요. 오늘의 첫 번째 통일 배우기 문제는 이 한반도 땅에서 남과 북에서 첫눈이 가장 먼저 내리는 지역은 대체로 첫눈이 가장 먼저 내리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1번 서울, 2번 평양, 3번 삼지연, 4번 강릉. 오늘은 보기가 4개죠. 저는 첫눈 오는 날 언젠가 정말 여기서 이 첫눈을 맞으면서 그 첫눈 오는 그 시기를 함께 즐겼으면 좋겠어요. 이런 소망을 가져보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영어 찬송 올려드릴게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영어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통일 배우기 시간, 첫 번째 그 문제는 한반도 땅에서 어느 지역에 첫눈이 가장 먼저 올지, 서울과 평양과 삼지연과 강릉 가운데 정답은 3번 삼지연입니다. 삼지연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백두산 인근의 고원지대에 있는 지역인데요. 다른 지역보다 기온이 많이 낮다고 해요. 해에 따라 차이는 조금 있긴 하지만 우리가 보통 가을에 그 선선한 날씨를 즐길 때쯤 9월 말이나 10월 무렵에 눈이 내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한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에 눈이 내린다고 봐야겠죠. 저도 그 중국 땅을 통해서 백두산 지역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여름을 한창 지났던 시기였어요. 하반기였는데도 백두산에서 눈을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첫눈이 내리는 삼지연에서 언젠가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얼른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제가 선정 통해서 선물 링크로 답장을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바로 두 번째 퀴즈까지 함께 해볼게요. 오늘의 첫 번째 문제가 우리 한반도 땅에서 가장 먼저 눈이 오는, 대체로 가장 먼저 눈이 오는 지역은 어딜까요? 였어요. 그러면 반대로 하면은, 반대로라고만 내도 정답을 맞추시지 않을까. 반대로 우리 한반도 땅에서 가장 더운 곳은 어디일까요? 여름철에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는 이것도 대체로 평균적으로 통계학적으로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1번 신의주, 2번 대구, 3번 원산, 4번 부산. 우리가 통일 배우기라는 이름으로 이 상식을 함께하고 있잖아요. 근데 통일이란 북한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한반도 함께하고 있는 한민족인 우리 남한, 대한민국의 이야기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오늘의 상식 배우기 첫 번째 문제부터 보기에는 남한 땅도 이렇게 같이 있죠. 그래서 오늘의 두 번째 통일 배우기 문제는 이 한반도 땅에서 가장 더운 곳으로 알려져 있는 이 지역은 어딜까요?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기다릴게요.

오늘의 두 번째 상식, 두 번째 통일 배우기. 여름에 가장 높은 기온인 이곳은 어디일지. 1번 신의주, 2번 대구, 3번 원산, 4번 부산 가운데 정답을 기다립니다. 선물 소개 함께 나누는 동안 여러분의 정답, 우물정 1069번으로 조금 더 받아볼게요.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문자로 퀴즈 정답 출석 체크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해피데이에서 마련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끼 제품과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 무우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제주청 차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두 번째 상식 퀴즈 정답은, 신의주, 대구, 원산, 부산 가운데 정답은 2번 대구입니다. 대프리카라는 별명까지 있죠. 첫 번째 문제였던 가장 그 첫눈이 먼저 오는 지역 삼지연처럼 해발이 높아서 기온이 낮아서 첫눈이 이른 시기에 오는 삼지연처럼 대구도 지형의 영향으로 여름철에 더운 공기가 쉽게 빠져나가지 못한다고 하죠. 대구에서도 출석 인사를 덜어주셨는데 오늘 정답 맞추신 분들 가운데 또 대구입니다 라고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더 많이 선정해서 답장을 보내드릴게요. 물론 다른 지역을 적어주신 우리 청취자분들에게도 #1069번으로 제가 방송 끝나고 나서 선정을 한 분 한 분 읽어가면서 하고요. 링크가 있는 답장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궁금하더라고요. 삼지연에서 첫눈이 가장 먼저 오면 그러면 여름에는 선선하려나? 상당히 선선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삼지연이 관광지나 휴양지로 개발이 되어 있다고 해요. 피서지로 많이 알려져 있다고 해서 일반 주민들이 자유롭게 가는 곳은 물론 아니겠죠. 통행이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 대상 피서지로 알려져 있는 건 아니고 관광지, 휴양지로 개발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언젠가 정말 이 복음의 통로가 활짝 열리고 남과 북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서 이 왔다 갔다 동서남북 오고 가는 게 자유로워지면 이 여름날 우리의 피서지가 해외가 아닌 북한의 삼지연이나 뭐 곳곳, 개마고원이나 그런 곳들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그 바다가 얼마나 또 아름답다고 하는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북녘 땅의 그 아름다운 곳곳의 자연을 누릴 수 있는, 서로 그렇게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날이 머자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문자 남겨주신 분도 있으시고요.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신 분도 계세요. 저희가 상식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작은 것부터 알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좋겠어요. 북녘 땅의 삼지연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이, 평양에서, 원산에서, 곳곳에서 함께 주님의 시원한 은혜의 바람을 느끼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얼른 오길 소망하면서 우리 OFD의 청취자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일부 동물들이 동성애를 하니까 인간도 동성애를 해도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 아델리 펭귄은 동성애를 할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소아성애, 근친상간, 시체성애 등 변태적인 성행위를 보입니다. 또한 청둥오리나 기린 등 일부 동물에게서도 동성간 성행위와 유사해 보이는 행동이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동물이 하는 행위를 인간이 다 해도 무방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많은 동물들이 성적인 정조의 개념 없이 교미를 나누는 경우가 많고 햄스터나 토끼가 자녀를 물어 죽이기도 하고 개는 노상방뇨를 하기도 합니다. 일부 동물들이 이러한 행위를 한다고 해서 우리 인간도 그렇게 해도 당연하고 자연스럽다고 말할 순 없습니다. 동물과 인간은 어쩌면 그런 면에서 차이점을 보인다고 할 수 있죠. 동물이 동성애를 한다고 해서 인간이 해도 된다는 주장, 그것은 맞지 않는 논리입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학문은 붕대고 발전했지만 교회는 영적으로 퇴부했습니다. 신학자들이 영성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설교는 자기 아는 지식으로 말씀을 전했지만 생명이 없기 때문에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말씀하시도록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가슴에 신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은 학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 신학자들이 영혼이 메말리니까 신학생들한테 지식으로만 전달했지 학문을 더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예수 생명이 흘러야 하는 거예요.
1: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 백석대학교는 백석총회와 함께하는 대학입니다.
2: 현대인들의 필수품 중 하나인 전기. 전자제품 사용량이 더욱 많아짐으로 인해 생활안전사고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에서는 가스전기 사고를 줄이기 위한 예방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가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냄새를 맡아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점화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되면 절대 당황하지 말고 먼저 코크와 중간 밸브, 용기 밸브를 잠그고 창문과 출입문 등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기를 사용할 시에는 전기기기와 배선의 절연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노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기기기는 땅이나 수도관과 전선으로 연결해야 하며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여 감전과 화재 등의 사고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기기의 스위치 조작은 아무나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하며 젖은 손으로 전기기기를 만지지 않아야 합니다. 수동개폐기의 표주로 동선이나 철사를 사용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반드시 전격 표주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동개폐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테스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불량 제품이나 부분적으로 고장이 나 있는 제품을 무리하게 사용하지 마시고 배송용 전선은 중간에 연결 접속하여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가스전기 사고 예방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안전한 가스전기 사용으로 우리는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에 대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 매일 아침 사랑 가족들과 함께 일상을 나누며 하루를 열어가는 사랑의 대란에서는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에 함께 나눌 책은 기독교 부문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던 최상훈 목사님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과 목회 가운데 베풀어주신 기도의 응답을 생생하게 담아낸 책인데요. 저자는 기도할수록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린 주 안에서 한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늘나라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이 저자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특별히 삶의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에게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세미나라고요. 세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공개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행사 당일 추첨을 통해 최상훈 목사님의 도서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열리는 사랑의 뜰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에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세미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56국의 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가장 선한 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0: 아, 포항 예, 효자동에서 서울우유 대리점을 하고 있어요. 마트도 다니고요. 학교 급식 납품도 다니고 뭐 여러 군데 이렇게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이렇게 온종일 다니다 보면 항상 뭐 라디오 듣고. 제가 예전에 찬양을 잘 몰랐는데요. 그냥 극동방송을 듣으면서 찬양도 많이 알게 되고 또 많은 목사님들 나오셔서 설교도 하시잖아요. 말씀들도 많이 접할 수 있고 제 영이 항상 깨어있을 수 있고 항상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 김태훈 집사님을 만납니다.
0: 포항의 효자동에 있는 새벽 이슬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박성민 목사님과 인수진 목사님이 계시는데 저희 교회와 목사님의 부르심이 기도 사역이고요. 그리고 다음 세대 사역입니다. 교회에 대안학교를 여셔서 다음 세대가 또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아이들로 이렇게 애들 소망이 또 소명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또 사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이들을 양육하고 계시고요.
1: 김 집사님의 밝은 목소리에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의 즐거움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처음부터 김 집사님이 이랬던 것은 아닙니다.
0: 2002년도에 제가 결혼을 했는데 저는 그때까지는 믿는 사람은 아니었고요. 불교인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아내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등록하고 근데 그럼에도 교회를 다니지는 않았는데 거의 한 13년 정도는 안 나간 것 같아요. 그러다 2015년도쯤인가 이제 그 교회에 이렇게 우연히 가게 됐어요. 그래도 지금 생각해보면 제 하나님의 또 그게 계획하심이 아니었나 생각되고요.
1: 13년 만에 교회로 발걸음을 딛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몸의 질병을 통해 더욱 가까이 당신 품으로 김태훈 집사님을 부르십니다.
0: 2017년도에 제가 간암을 판정받았거든요. 그때 진심으로 진짜 하나님을 만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예수님을 더 간절히 원했고 그때 간절히 찾았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간암 수술을 하고 판정받고 그저 한 20일 정도 만에 수술하고

0: 왔거든요. 제가 하나씩 약해질 때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고 여기서 와서 일단 구절 말씀을 그때 좀 묵상할 때였는데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세 번째 전이암 판정을 받았었어요. 작년 12월이었는데 그때 서울의 큰 병원이었는데 세 번째 수술을 하고 수술하고 나왔을 때 폐 전이암이 염증으로 바뀌는 사건이 있었어요. 아 그때 진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또 감격을 진짜 잊지 않고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또 기도 제목이 있고요.
1: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못 고칠 질병이 전혀 없네. 찬송가 가사가 떠오릅니다. 김태훈 집사님, 극동방송은 처음 어떻게 만나셨을까요?
0: 제가 운전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방송으로 뭘 들을 게 없나 해서 찾았던 게 극동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전파 선교사를 하게 된 것도 그때 시점에 아마 지사가 개국한다고 개국 특별 생방송을 했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때 저는 그때 포항 극동방송도 후원을 안 하고 있었고 네 그랬는데 마음은 그래 주셨던 것 같아요. 그때 진짜 초심자의 그 뜨거운 마음이 지사가 생긴다고 했을 때 내가 다른 건 아니라도 여기를 한번 섬겨봐야 되겠다. 그래서 참여를 하게 됐고요. 지금까지 계속 후원을 하고 있는 거죠.
1: 극동방송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전파 선교사. 전파 선교사의 보람과 기쁨을 김태훈 집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0: 제가 예전에 극동방송에서 늘 하는 사역을 보면 저 북한에 라디오도 보내주고 전파도 송출하고 또 많은 이렇게 탈북자들도 도와주고 이런 걸 많이 접했을 때 또 많은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구제하는데도 많이 힘을 쓰시고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 스스로는 그걸 잘 할 수 없는데 또 극동방송을 통해서 뭔가를 또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제 아들이 고2인데 지금 그의 이름으로 후원을 하고 있는데 얘가 지금 요즘 공부하고 있는 게 북한 경제 선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하나쯤 또 그런 걸 한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럴 때를 위해서 내가 극동방송에 우리 아들 이름으로 후원을 했나? 이런 마음 드는 게 얼마나 뿌듯한지 그런데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더 할 수 있으면 더 해야겠다 이런 마음도 주시는 것 같고 더 많은 후원으로 같이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1: 오늘 극동방송을 이 복소리를 들으시는 분 중에 하나님께서 전파 선교사로 헌신하라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0: 선전스피사에게 아 여보 고마워요. 훌륭한 동역자로 함께 해주고 또 저를 또 복음으로 구원받게 또 전도해줘서 고맙고 또 하나님 예배하심으로 또 우리 또 믿음에 또 우리 한정수 집사 만나게 해주셔서 또 하나님 감사드리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보 사랑합니다. 아들 김동률 사랑하는 아들 지금도 언제나 아빠는 널 사랑해. 아빠가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서 지켜주고 함께해줘서 너무 고맙고 신실하고 착하고 하나님 앞에도 언제나 항상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 아들 보면 너무 사랑스럽고 언제나 우리 가족이 다 함께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함께하기를 원한다. 고맙다 아들.
1: 아내와 아들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에 이어 김태훈 집사님의 기도 제목 함께 나눕니다.
0: 저희 교회가 24시간 기도하는 교회인데 그 기도의 집을 잘 하기 위해서는 또 그를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한데 또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열망, 또 예배의 열망 하는 그런 많은 분들이 또 섬길 수 있는 또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고 저희 가정에도 또 항상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1: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김태훈 집사님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늘 기도하며 승리하라.

하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복소리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 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전파 선교사로서의 헌신을 다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256-3000,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거나 단문 50원 유료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였습니다.

0: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이 시간에는 느사랑교회 최득선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성경은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 1장 6절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은 믿음으로 출발하고 믿음으로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을 이야기할 때 다음과 같은 네 가지를 꼭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첫째, 누구를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믿어야 됩니다. 둘째,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믿으면 안 됩니다. 셋째, 왜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 돈 많이 벌고 부자 되려고 믿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넷째,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믿느냐, 이 네 가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단언하셨습니다. 믿음에는 다음과 같은 다섯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첫째, 산 믿음이 있습니다. 둘째,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셋째, 병든 믿음이 있습니다. 넷째, 다른 믿음이 있습니다. 다섯째, 변질된 믿음이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믿음을 하나하나 설명하면 여러분이 내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해답이 나올 것입니다. 첫째, 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사람이 살았나 죽었나 방에 누워있는데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맥박이 뛰는가 맥박을 점검해 봅니다. 혹시 손발이 차갑게 식지는 않았는가? 죽은 사람은 얼음장같이 손발이 차가워진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겨울에 군불 뗄 때 입을 덮고 연로하신 분이 누워 계시면 이게 숨 쉬는 것도 같고 안 쉬는 것도 같고 잘 몰라요. 그러면 들어가

가서 이불 밑에 손을 쓱 집어냈습니다. 그 아무데나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어디다 집어넣는 줄 아세요? 허리 밑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쑥 들어가면 아직 살았구나. 그런데 손을 밀어넣었는데 허리 밑으로 손이 안 들어가. 죽은 사람은 허리가 주저앉아서 땅바닥에 가라앉는답니다. 손이 안 들어가면 아, 저 사람 죽었구나 판단하는 것입니다.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구분할 때 숨 쉬는가를 보면 됩니다. 이 사람 믿음이 살았는가 죽었는가 보려면 영적 호흡을 하고 있는가 보면 됩니다. 우리의 영적 호흡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살았나 죽었나 확인하려면 심장이 뛰는가를 봐야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펄떡거리며 심장이 뛰듯이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은 가슴이 뜨겁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겁습니다. 예배 들을 때 가슴이 벌렁거립니다. 은혜 받으면 아멘이 막 튀어져 나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의학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을 분별할 때 가장 정확한 진단은 뇌파가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뇌파가 나오지 않으면 병원에서 죽었다고 판정을 한답니다. 뇌파가 나오는 사람이 산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파수가 계속 오고 가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오늘 지금 현재 믿음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입만 열면 지난날 옛날 과거 얘기 들먹거리는 믿음은 이미 죽은 믿음이에요. 믿음은 오늘 지금 여기 내 믿음이 살아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산 믿음은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고 산 믿음은 예수님이 그 믿음을 칭찬하는 믿음이 산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간청을 합니다. 주여, 내 집에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통당하나이다. 고쳐주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두 말도 안 하고 그래 가자, 너희 집에 가서 내가 고쳐주마. 그들이 백부장이 손사래를 치면서 주여, 우리 집에 일부러 오실 필요 없습니다. 나도 내 밑에 부하가 있는데 부하에게 가라 하면 갑니다. 오라 하면 옵니다. 주님, 여기서 말씀만 하소서. 그러면 내 집에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의 이 고백을 듣고 너무너무 놀라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시로 그 하인이 나았다고 말씀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산 믿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한 어머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이방 가나안 여자였습니다. 그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그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소리 지르며 외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님이 말대꾸를 안 해, 대답도 안 해. 그러자 이 여인이 더 간청합니다. 주여, 주여, 내 딸을 좀 도와주소서. 그러자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자 이 여자가 예수님 발 앞에 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간청합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아, 이 여자를 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여자가 뭐라 그래요?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깜짝 놀라서 그 어머니를 칭찬합니다. 뭐라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심에 그 시로 그의 딸이 나으니라. 산 믿음은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이 산 믿음입니다. 두 번째,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죽은 믿음은 불신앙입니다. 아예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죽은 믿음이에요. 내 주먹을 믿으라,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들 죽은 믿음입니다. 무신론자도 죽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없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 죽은 믿음입니다. 성경에는 야고보서에 뭐라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는 주님이 사대교회를 향해

하여 책망하시는데 이렇게 책망하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내가 스스로 살았다고 말하지만 너는 이미 죽었다고 주님이 진단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야고보서에 의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머리로는 안다고 하는데, 머리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가슴이 뛰지 않는 사람은 죽은 믿음입니다. 손발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죽은 믿음입니다. 혹시 여러분 죽은 믿음을 가졌으면 여러분이 이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의 죽은 믿음이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병든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 몸만 병드는 게 아니에요. 믿음도 병들 수 있습니다. 육체가 병든 사람의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사람이 몸이 아파 육체가 병들면 제일 먼저 입맛이 없어요. 뭘 먹어도 입맛이 없대. 소태처럼 쓰대. 그 병든 사람이에요. 둘째, 육체가 병든 사람은 얼굴색을 보면 알아요. 벌써 얼굴에 병색이 나타나요. 누런 황달기가 있든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 그 병든 사람이, 영혼이 병들고 믿음이 병든 사람도 똑같아요. 믿음이 병들면 입맛이 없어요. 교회 와서 예배드려도 단 한 번도 은혜 받은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아. 왜? 병들어서. 사도 바울이 와서 설교해도 은혜 받지 못할 거예요. 입맛이 없어. 믿음이 병든 사람은 얼굴색을 보면 알아.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녀도 얼굴에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은혜가 없는지 참 신기할 뿐이야. 아, 저쪽 교회, 우리 교회 말고 저쪽 예배드리고 나면요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 받은 얼굴은 달라요 안 달라요? 달라, 달라. 옆 사람 얼굴 좀 쳐다봐요. 은혜 받은 얼굴인가? 은혜 받은 얼굴은 다르단 말입니다. 결국 믿음이 병든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시험 들게 됩니다. 그리고 자꾸 입에서 비판이 나와. 그리고 결국 타락하여 교회를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은 이래도 은혜 받고 저래도 은혜 받고, 근데 비판하는 사람은 이래도 비판 저래도 비판. 여러분 주변에 잘 보세요. 옛날에 처음에는 그렇게 교회 생활 잘하고 예수님 잘 믿던 사람이 나중에는 시험 들어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많아. 그렇게 교회 잘 다니던 사람이 지금은 절에 댕긴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정말 속 터질 일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병든 사람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뭔 줄 아세요? 믿음이 병들면 이상해요. 교회 가기 싫어. 교회 가기 싫어. 이상해. 교회 가기 싫어요. 어느 주일 아침입니다. 어느 가정의 아침 풍경입니다. 연세 많은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다툽니다. 아들이 엄마한테 대듭니다. 엄마,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어. 나 교인들 꼴도 보기 싫어요. 엄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위선자예요. 말만 하고 아들이 막 엄마한테 대들면서 교회 안 간대. 그러니까 믿음 좋은 어머니가 아들을 달랩니다. 아들, 그래도 오늘 주일인데 교회는 가야지 않겠어? 아들, 교인들이 위선자라고? 우리가 사람 보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야. 누구 보고? 예수님 보고 교회 다니는 거지.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들이 싫어요? 안 가요? 막 버팅기는 거예요. 마지막에 연세 많은 어머니가 한방 날립니다. 아들, 자네가 담임 목사인데 안 가면 어떡하나? 담임 목사도 시험 들면 교회 가기 싫대. 믿음이 병든 사람의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뭔 줄 아세요? 따지기를 잘해.

삐지기를 잘해. 빠지기를 잘해. 따라합시다. 따지지 말자. 삐지지 말자. 빠지지 말자. 주부에 조금 이름이 틀려도 내 이름이 왜 빠졌지? 사무실에 한번 물어보면은 뭐 좀 실수한 거지 일부러 빼먹은 건 절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삐지고 그러면 주님 기뻐하지 않아. 디모데전서 1장 19절 보면 믿음이 병든 사람 특징이 나와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래. 여러분, 믿음이 병들면 양심이 무뎌져요. 나중에 양심이 화인 맞게 돼. 결국 믿음이 병들면 믿음이 깨지게 돼요. 파산하게 돼요. 불쌍하지 않아요? 디모데전서 6장 3절 이하에는 믿음이 병들면 예수님 말씀은 따라가지 않고 자꾸 다른 교훈을, 뭐 신기한 거 없나? 신기한 거 없나? 다른 걸 쫓아가요. 이게 이단에 빠지는 시작입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믿음이 병든 사람에 대해서 계시록 3장 14절 이하에 요한계시록 마지막 일곱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는데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 아니하니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래요. 말세에는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알 수가 없대. 초대교회 때는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에요. 왜? 그때는 핍박이 극심하기 때문에 중간지대가 없어요. 지금은 이 평화로운 세상에서 교회를 다녀도 믿는 건지 아닌 건지 구경하러 온 건지 알 길이 없어요. 여러분, 병든 믿음이 하나님 말씀 듣고 치료되어 산 믿음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번째, 거짓 믿음이 있어요. 거짓 믿음은 이단을 뜻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우리를 부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사도 바울이 그래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막 화를 냅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는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없고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요한 2서 1장 7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지금부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단 몇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한국교회를 가장 어지럽히는 대표적인 이단 하면 뭐가 생각나요? 신천지 이만희지. 이만희 신천지 집단이에요. 여기도 추수꾼 숨어든 인간들 있으면 자수하여 광명 찾자. 잘 들어요. 왜 이만희가 이단인가? 이단이라는 것은 한문으로 다를 이자 끝단자요. 끝에 가면 다르다는 거예요. 처음엔 똑같아. 이만희도 예수님 믿는다고 해요 안 해요? 예수님 믿는데 이만희도 성경이 맞대 말을 해요. 똑같은 것 같이 보여요. 근데 마지막에 가면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희 신천지가 기존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뭐예요? 뭐 한다고 끌고 와요? 성경 공부한다고. 여러분, 성경 공부 너무 기대하지 마요. 성경 공부하다가 신천지 이만에 빠진 인간들 99%가 다 교인들이야. 자기 교회 자기가 넘어진 거예요. 신천지 집단들이 처음에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성경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 가서 이제 자기들에게 발이 퐁당 빠지면 마지막에 뭐라고 거짓말하는가? 예수님은 2000년 전 그 시대 메시아가 맞다는 거예요. 말이 그럴듯하죠? 마귀는 말장난의 명수예요. 이만희는 2000년 지난 지금 이 시대의 메시아라는

아멘 하지 마요. 또 졸다가 아무데나 아멘. 예수님은 구원 사역을 90% 95%만 완성했대. 남은 5% 10%를 이만희가 완성한다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일곱 마디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 예수님은 구원 사역을 100% 완성하셨습니다. 근데 이만희가 뭐 남은 구원 사역을 완성한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고통당하셨는데 이만희가 십자가 진 적 있어요? 피 흘린 적 있어요? 희생했어요? 왜 속는 거예요? 왜 속는 거예요? 절대 속지 마세요. 신천지 이만희가 이단인 가장 확실한 증거. 우리는 정상적인 교회에서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진실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가르침이야. 신천지 이단은요, 거짓말을 모략이라고 하라고 가르쳐요. 거짓말하라고 가르친다니까요. 이단 아닙니까? 가장 큰 신천지가 이단인 증거는, 여러분 기존 교회, 정상적인 교회는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도 잘 섬겨야 되지만 가정의 부모님도 잘 섬겨야 됩니다. 효도해야 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이만희에 빠지면, 신천지 이만희에 빠지면 참 이상해요. 자녀들이 이만희에 빠지면 부모님을 원수같이 대해요. 부모님 말 안 듣습니다. 부모님을 원수같이 대합니다. 이런 이단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신천지 이만희는 이단 중에 괴수요, 괴수. 절대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둘째, 포항에도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면 안 돼. 지들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 붙였지만 그들은 본래 안상홍 교회. 근데 안상홍이 죽었어, 교주가. 그랬더니 그 마누라 장길자가 교주가 됐어.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안상홍 교고 장길자 교회. 속지 마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 지었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마귀 집단이야, 마귀 집단. 안상홍이 구원자가 될 수 없고 장길자가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이단, 정명석 이단이 있습니다. 약자로 이니셜을 따서 정명석, 영어로 JMS 이단이 있어요. 요 놈은요, 여자만 밝혀. 대학교에 쭉쭉 빵빵한 여대생들, 예쁜 여대생들만 홀리는 교주가 정명석이에요. 난 그 얼굴만 봐도 소름이 끼치던데 왜 이 정신줄 놓은 여자들이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사기꾼도 그런 사기꾼이 없어요. 그런 데 가서 몸바쳐 인생 다 망가지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얼마나 화가 나는지. 속지 마세요. 옛날에 한창 한국교를 어지럽혔던 통일교 문선명이단, 피가름 교리, 100% 이단이에요. 여러분 이단 연구 안 해도 돼요. 위폐, 가짜 돈 연구 안 해도 진짜 돈을 정확하게 알면 가짜는 척 보면 알아요. 이단 연구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믿으면 이단은 몇 번만 얘기 들어보면 이거 수상한데 냄새 나네, 이단을 분별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믿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변질된 믿음이 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아니라 교회 안에 변질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요. 직분자들이에요. 근데 믿음이 변질됐어. 자기 스스로 셀프 믿음. 주님이 인정한 적도 없고 주님이 도장 찍어주지 않았는데 자기 혼자 셀프 믿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마지막 죽기 전에 탄식한 말이 하나 있대. 전 세계 150여 개국을 다니며 복음 전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죽기 직전에 탄식한 말이 뭔지 아세요? 나는 교회 밖

0: 저건 아무리 봐도 믿음이 아닌 것 같아. 왜 저러나? 인간인 우리 눈에도 그게 보인다면 하나님을 속이겠어요? 변질된 믿음.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왕이고 기분 내 자기가 수틀리면 교회를 막 어지럽히고 난리를 피우는 사람들. 변질된 믿음. 빨리 회개하고 산 믿음 갖게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탄식하며 하신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은 절대 잊지 마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뭐 하는 자라야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 목사님 그거 행위복음 아닙니까? 성경을 잘 보면 믿음과 행위는 별개가 아니요 손바닥과 손등처럼 붙어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행함으로 열매 맺게 되고 행함에 열매가 있는 자가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이 내 믿음을 인정하시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설 날이 멀지 않았어요. 마지막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 왔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래야 되지 않아요? 마지막 주님 앞에 갔는데 주님이 눈을 끔뻑이면서 네가 누구냐? 나는 너를 모른다.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다. 아, 주님 내가 평생 교회 다녔는데요. 네가 나를 위해 다녔냐? 네 영광 위해 다녔지.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산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죽은 믿음 가지고 안 됩니다. 병든 믿음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다른 믿음으로 안 됩니다. 변질된 믿음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잘 믿고 천국 백성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 늘사랑교회 최득섭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4-244-9950번 054-244-9950 늘사랑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오늘도 덥습니다. 8월 4일 화요일, 여전히 더워요. 자, 그래도 우리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마음을 시원하게 바꾸시는 분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 방송 어디서 듣고 계실지 궁금한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특별히 이 새깨라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부르고 계십니다. 어떤 영혼이냐? 하나님을 잠깐 떠난 분들,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은 잠깐 쉬고 계시는 분, 우리가 일명 방학이라고 표현하는 분들, 교회 안 나가봤다 무교, 하나님께서 간절히 간절히 찾고 계시고 부르고 계시고 오늘 분명히 강력한 사인을 그분들께 보낼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보석 같은 한 영혼 찾는 귀한 시간, 보물 퀴즈 시간입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여러분 보물 퀴즈 이따가 이제 꽁트 오늘도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정답을 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핸드폰이 필요해요. 핸드폰 꺼내주시고 핸드폰으로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럼 지금부터 보물 퀴즈 출발합니다.

0: 보미
1: 퀴즈.
0: 와우 와우. 자, 보물 퀴즈. 자, 숨겨진 보석을 찾는 보물 퀴즈 시간입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가 보물을 찾고요, 청취자 가운데서는 교회 다니고 있지 않는 보석을 찾는 보물 찾기 시간. 자, 교회 다니고 있지 않는 분들, 무교, 방학생, 정답 문자와 함께 방학이나 무교라고 문자를 주시면 무조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물론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 정답 보내셔서 추첨해가지고 또 좋은 선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오래간만에 한화교회 김창무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한화교회 김창무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더운 여름 어떻게 시원하게 잘 보내고 계시죠?
1: 네, 너무너무 더워요. 아, 저는 주로는 예. 에어컨 아래에 있는데 예. 오늘도 밖에서 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 아, 정말 네.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네. 수고들 많으십니다. 애 그렇습니다. 많이 쓰들고 계십니다.
0: 네. 자, 오늘도 변함없이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0: 아, 제가 마이크를 늦게 켰네요.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0: 자, 오늘도 고현 집사님이 또 일주일 동안 한땀 한땀 또 이렇게 고민 해가지고 열심히 만든 꽁트가 준비가 돼 있죠?
2: 네. 예.
0: 늘 이렇게 또 어떻게 참 상상력이 대단하세요. 아이고. 상상력이 대단하신데 오늘은 또 어떤 꽁트를 준비하셨을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그 정답을 보내셔야 되는데 목사님 네. 정답을 어디로 보내면 됩니까?
1: 네, 정답 아시는 분은요 50원의 유료 문자가 있습니다. 샵 1069 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0: 그렇습니다.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전국 어디서나 이 3시 시간대는 서울극동방송 수신번호 샵 1069번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어플, 휴대폰 어플로 들으시는 분들은 거기서 회원 가입하시면 무료로 어플 메시지로도 보낼 수 있겠습니다. 정답과 함께 정답 옆에 이제 무교나 방학이라고 쓰시는 분들에게는 무조건 선물을 드립니다. 교회를 안 다닌다라는 걸 이렇게 좀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저희가 알죠. 물론 교회 잘 다니시는 분 추첨해서 좋은 선물 드립니다. 꽁트 끝나고 첫 번째는 주관식으로 내고요. 그 다음엔 항상 객관식으로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니까 제목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구원의

0: 아쿠아리움.
1: 아쿠아리움. 자,
0: 이건 여름 휴가 때 아쿠아리움 많이 가시는데 네. 아쿠아리움 중에서도 구원의 아쿠아리움. 이야. 기대가 됩니다. 이게 뭘까? 보니까 우리 집사님이 아쿠아리움 가이드시네요 오늘.
2: 네, 오늘 가이드입니다.
0: 김인수는 관람객, 휴가객입니다. 아주 좋아하는 관람객. 목사님은 오늘 모세입니다. 모세. 모세 역할.
1: 이거 할 때마다 역할이 바뀌어서 쉽지는 않습니다. 그냥 사랑으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전문 저도, 성우가 아니라.
0: 저는 지난번에 하나님도 해봤어요. 하나님도 해봤다가 관람객도 해봤다가 네. 오늘 자 구원의 아쿠아리움. 자 오늘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귀 쫑긋하고 재밌게 들으시면서 끝에는 퀴즈가 나온다는 거 퀴즈 정답 보낼 준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꽁트 시작합니다.
2: 네네 관람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홍해 아쿠아리움 특별 도스트를 맡은 고현입니다. 뒤에서는 애국군대가 칼을 들고 쫓아오고 앞은 시퍼런 바다가 막아서서 많이 두려우시죠?
3: 당연히 두렵죠. 좌우도 낭떠러지 앞뒤도 절벽 진짜 막다른 길이라고요. 우리는 이제 다 죽었습니다.
4: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막다른 길처럼 보이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장소입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십시오.
2: 자, 여러분 보세요. 지팡이 터치 한 번에 양옆으로 펼쳐지는 100% 리얼 입체 워터홀이 곧 시작될 것입니다. 자, 지팡이가 선포되는 순간 시퍼런 절망의 바다가 양옆으로 갈라지며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은하의 워터풀이 열립니다.
3: 어머머머, 웬일이니? 수족관 유리창도 없는데 바닷물이 벽처럼 서 있어. 방금 내 눈앞으로 도미랑 상어가 지나갔다고. 엄마야, 바닷물이 벽처럼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어요.
2: 더 놀라운 건 발밑입니다. 축축한 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밤새 동풍으로 말려두신 완벽한 마른 땅입니다. 왕복 8차선보다 넓은 구원의 대로가 우리 눈앞에 뚫렸습니다. 여러분, 입장료는 전액 무료입니다.
3: 막혀서 죽는 줄만 알았는데 바다 한가운데 이런 길을 준비하고 계셨다니.
2: 이 여러분, 8차선 바닷길로 3, 2, 1 전속력 지수.
4: 여러분, 주님이 내신 이 기적의 바닷길로 다 함께 소망을 향해 걸어갑시다. 세상의 눈으로는 막다른 절망의 바다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구원의 길이 됩니다. 주님이 내신 바닷길을 담대히 걸어가십시오.
2: 자, 청취자 문제 나갑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군대를 뒤로하고 모세가 지팡이를 휘둘러 왕복 8차선 고속도로처럼 아주 시원하게 갈라져버린 이 바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0: 자, 새끼라 보물 퀴즈. 구원의 아쿠아리움. 와, 막 워터 월 나오고 전진. 아,
1: 하면 할수록 우리 고집사님이 원래 전문가라서 뭐 그런다 그러니까. 치지만 아 우리 PD님 좋아지고 있어. 우와 이게 진짜요? 제가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많이 좋아지고
0: 아,
1: 있어요.
0: 우리 전문가 고현 집사님이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또 눈치를 주시거든요.
1: 프로그램 하나 새로 만들어야 되겠어 이제. 와
0: 아, 나 몰랐는데 아, 기분 좋네.
1: 재력이 아니 PD보다 성우 쪽으로도 아주 잘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0: 근데 막 정신이 없네요. 막 전진. 아, 네. 하고 막 뭐 물이 어쩌고 저쩌고 해. 와. 여러분 어떻게 정신이 드십니까? 그래도 어떻게 정답이 보입니까? 예? 예, 정답. 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이나 아니면 어플 메시지로 지금 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주관식이에요. 누가 빨리 보냈는지 또 누가 늦게 보냈는지. 그다음에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정답 옆에다가 방학

0: 무학이나 무교라고 적는 분, 아, 중요합니다. 지금 교회 안 다니고 있지만 재밌게 들으면서 내가 이것쯤은 알겠다 하시는 분 있잖아요. 시원하게 갈라지는 바다. 예, 생각만 해도 시원한데 옛날에 내가 여름성교학교 다닐 때 한번 들었던 그 바다. 예, 지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샵 1069 우물정 1069 그 무교생 가운데 또 방학생들 가운데서요 통화 가능하신 분들은 통화 가능이라고까지 옆에 좀 써주시면은 저희가 전화 드려서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지금 쉬고 있고 내가 안 다니고 있는데 이 방송 듣고 있는 분 그 정답 옆에다가 방학 무교 적어주시면 무조건 선물 드려요. 자, 오늘 모세 목사님 모세였죠?
1: 네.
0: 모세가 모세. 막 갈라지고 막 이럴 때 난리 날 때 모세가 노래를 불렀나 봐요. 아하. 모세 노래. 네. 아하. 시와 그림이 부릅니다. 이 곡 듣고 올게요. 아하.

시와 그림, 모세의 노래. 오늘 모세는 등장인물이죠. 정답 아닙니다. 정답 아니고, 자, 오늘 보물 퀴즈. 구원의 아쿠아리움. 와, 모세가 등장했고, 막 워터월이 생기고, 막 갈라지고, 난리 났습니다. 자, 잠깐 못 들으신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0: 구원의 아쿠아리움이 있었고, 바다 얘기가 나왔어요. 모세 얘기가 나왔고, 여기서 문제만 한번 주십시오. 고현 집사님, 문제만
1: 네.
0: 다시.
1: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군대를 뒤로 하고 모세가 지팡이를 휘둘러서 왕복 8차선 고속도로처럼 아주 시원하게 갈라버린 이 바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0: 그렇습니다. 자, 보니까는 아주 빨리 맞춰주신, 시원하게 빨리 맞춰주신 5102번님께
1: 와.
0: 좋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로 보내주신, 자, 그리고 문자로 아주 빨리 보내주신 4710번님께도 선물을 드리고, 자, 그리고요 또, 그다음에 4310번님, 매일 들을 순 없지만 이 방송 들을 때마다 너무 은혜를 받고 있고 전주에 있는 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예, 정답 맞춰주신 4310번님. 저기 뒤로 한번 가볼까요? 저기 뒤로. 우리 꼴등 좋아하는데, 꼴등. 자, 4010. 4010. 4010. 이분도 한번 이렇게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방학이라고 메시지를 보낼 거예요. 누구한테 지금 시켰구나. 아, 이것도 좋아요. 이것도.
1: 네네네.
2: 맞아요.
0: 내 주위에 방학이나 무교생이 있으면
2: 네.
0: 그냥 정답 알려주시고
2: 네.
0: 보내라고 하면 돼요.
1: 맞아요.
0: 목사님이 이제 거의 정답 알려주실 거니까.
2: 그래. 정답 알려드리겠네.
0: 아니, 아니, 아니.
2: 이거, 아니, 무교생들은 진짜 모를 수
0: 그러니까,
2: 있어요. 처음 태어나서
0: 자,
2: 처음
0: 그렇죠.
2: 들어보실 수 있는 겁니다.
0: 자,
2: 그럼, 그럼. 아주
0: 8차선
2: 쉽게.
0: 고속도로처럼 시원하게 갈라져버린 바다의 이름은
2: 네,
0: 무엇일까 하는데,
2: 무슨
0: 이제
2: 이름일까?
0: 목사님 이제 보기 주실 겁니다. 보기.
2: 네, 보기 들어갑니다.
0: 네.
2: 첫 번째, 홍해. 두 번째는 흥해. 세 번째는 아야해. 네 번째 좋아하는 말이죠. 사랑해.
1: 나무에
0: 자, 보기 5번
2: 바다
0: 너무에도
2: 이름이에요.
0: 있었어요.
2: 바다 이름. 그냥 듣고 싶은 말이 아니고 바다 이름. 네. 홍해냐, 흥해냐, 아야해냐, 사랑해냐.
0: 아니면
2: 네.
0: 너무해냐.
2: 너무해.
0: 자, 내가 정답 알겠다. 거의 알려줬죠? 예. 어떤 분은 뭐 홍게라고 하는데 땡입니다. 오늘
2: 네.
0: 해로 끝나는 거예요. 해로.
2: 해? 네.
0: 정답을 샵 1069, 오물정 1069.
2: 흥해는 그 어렸을 때 아기들 코 풀어줄 때 엄마가
0: 그렇죠, 그렇죠.
2: 흥해, 흥해. 그건 바다가 아닐 것 같다라는 힌트입니다. 네, 홍해냐, 흥해냐, 아야해냐, 사랑해인데 흥해는 아닐 것 같은 생각이
0: 그러니까,
2: 들어요.
0: 예,
2: 그럼 뭘까?
0: 안 되겠다.
2: 네.
0: 이거 빨리 이거 어떻게 넘어가야지. 목사님이 이거 정답을 다
2: 아, 이거
0: 알려주실 것
2: 이러다가
0: 같은데.
2: 바로 나와버리겠네.
0: 자,
2: 그래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0: 자, 어플 메시지로도 여러분 정답 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내가 교회를 안 다닌다 하시는 분은 내가 정답 알겠다면은 정답만 보내면 안 돼요. 그러면 선물을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정답 옆에다가 무교나 방학이라고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 꼭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근데 내가 좀 선물을 고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통화 가능이라고까지 적어 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자, 홍해냐, 흥해냐, 아야해냐, 사랑해냐, 아니면 너무해냐. 네, 여러분의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교생, 방학생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또 모세, 어떤 축제네요. 믿음의 사람들 앨범에서 이 정답의 축제입니다. 축제! 네, 조금 이따가 정답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새끼라 보물 퀴즈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요, 홍해냐, 흥해냐, 아야해냐, 사랑해냐, 너무해냐 정답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답은 홍해.
0: 그렇습니다.
2: 홍해,
0: 홍해.
2: 네.
0: 야, 오, 진짜 이렇게 더운 날, 아, 좀 홍해같이 이렇게 좀 갈라지는 거 한번 봤으면
1: 그니까요.
0: 좋겠는데. 네.
2: 맞아요, 맞아요. 비 좀, 하나님 비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비가 많이 안 와서.
0: 예. 참, 홍해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것들을 봐야 될까요? 예. 홍해를
2: 우리
0: 보면서.
2: 홍해를 보면서 사방이 사람이 막혔잖아요, 그렇죠?
0: 예.
2: 우리 인생도
0: 예.
2: 살다 보면 사방이 꽉 막힐 때가 있어요.
0: 예.
2: 그런데요, 하늘을 보십시오.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요. 그 막힌 문 가운데 하나를 열어주시지요. 꼭
0: 네네.
2: 열어주십니다. 우리는 눈으로 볼 때는 다 막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이 반드시 있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0: 네.
2: 우리 인생길을 여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떠나신 분들, 방학 중에 계신 분들, 혹시 하나님 모르시는 분들, 우리 인생의 문을 열어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번
0: 아멘.
2: 방송을 통해서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가 홍해처럼 쫙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0: 아멘. 자, 홍해처럼 한번 시원하게 펼쳐진 분들 오늘 기대를 해보겠는데요. 여러분께서 이제 정답 주셨잖아요. 정답 중에서 이제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 당첨 문자 이제 보낼 겁니다. 이따가. 그럼 여러분께서 이제 선물 받아가실 수 있고요. 방학 무교생들 저희가 생방송 중에 시간 되는 대로 이분들에게 한번 전화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지금 방학을 하고 있고 쉬고 있는지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2: 2086번, 뒷번호 2086번 쓰시는 분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3: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여보세요?
3: 네, 예.
0: 지금 통화 괜찮으시죠?
3: 어디신데요?
0: 극동방송, 새끼라.
3: 아,
0: 문자 주잖아요, 문자. 그쵸?
3: 예.
0: 지금 운전 중 아니시고요?
3: 아, 내렸어요.
0: 내렸어요.
3: 네.
0: 다행이네요. 아무튼 지금 뭐 어떻게 집이세요? 아니면 걸어가고 계세요?
3: 예, 걸어가고 있어요.
0: 어디세요? 지역은요?
3: 아, 저 원래 전주 사는데,
0: 예.
3: 잠깐 인천 언니네
0: 인천 언니네
3: 와가지고.
0: 왔어요.
3: 네.
0: 방학 중인데 항상 찬양과 함께 한다고 이렇게 문자를 주셨잖아요.
3: 예.
0: 찬양을 어떻게 함께 해요? 본인이 불러요? 아니면 이렇게 극동방송을
3: 아,
0: 듣는다는 얘기예요?
3: CBS 들어요, 전주방송.
0: CBS. 근데 여기는
3: 네.
0: 극동방송인데.
3: 그래도 하나님 마음
2: 잘하셨어요.
3: 보이시잖아요.
0: 극동방송인데 어떻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3: 아, 언니 차 안에서 언니도 항상 틀어놓고

0: 하고 있더라고요.
1: 예, 예. 아, 원래 아, CBS를 항상 듣다가 오늘 언니 때문에 극동방송을 딱 듣고 문자를 네. 보낸 거군요.
0: 예.
1: 와, 또 신기하네. 이것도 신기하네요. 근데 교회 안 다닌 지 얼마나 됐는데요?
0: 아, 제가 지금 나가다 안 나가다 계속 그런 식으로 반복되고 있어가지고.
1: 네네.
0: 마음을 잡고 딱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토요일도 일요일도 일할 때가 많아가지고 그걸 네. 네네. 이기고 나가야 되는데 핑계인 거죠.
1: 핑계. 본인이 잘 알고 계시네.
0: 맞아요.
1: 하나님 곁으로 인도가 되는 방송이고 싶다. 네. 아까 뭐 딱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네. 좀 도와드릴 수 있거든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전주에 있는 교회도 소개시켜드릴 수도 있고 집 근처에 건강한 교회 소개시켜드릴 수도 있고 여기 목사님 나와 계시는데 네. 목사님과 이제 결단의 기도를 하면서도 할 수도 있고 근데 일단은 좀 그 선물을 먼저 드려야겠네 선물 예 선물 저희가 어떤 선물이 있냐면 황금 곱창 자 여기서 들어보시면서 하나 고르셔야 돼요. 예 옆에 언니랑 같이 있나요 혼자 있나요?
0: 아 저희 내자매 같이 있어요.
1: 내자매 같이 있어요. 나머지 세 명은 교회를 잘 다니는 분들인가요?
0: 큰언니만 안 다니고 다 믿음이 있어요.
1: 큰언니만 안 다니고 네 명이 있다니까 제가 갑자기 부담이 되네. 선물을 부르려니까 네. 일단은 불러봅니다.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다람골 웰빙 도토리 묵에서 묵과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강화산 김치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견과내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오제 153 시푸드에서 미스터 쭈꾸미, 루브르파르에서 주얼리,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서 어떤 거 드릴까요?
0: 저 안 받아도 되는데.
1: 아유 또 제가 열심히 불렀는데 받으셔야지. 예? 받으셔야 돼요. 옆에 있는 언니들도 이렇게 좀 조금씩 드리고 싶기도 한데.
0: 아.
1: 자, 먼저 골라보세요.
0: 그럼 유산균 할까요?
1: 유산균. 언니들하고 지금 같이 스피커폰으로 듣고 있나요, 혹시?
0: 아니요.
1: 아, 그래요?
0: 네.
1: 그럼 일단은 언니들하고 같이 이렇게 드시라고 커피도 같이 보내드릴게요.
0: 아, 감사합니다.
1: 예, 커피도 보내드리고 누군가 우리 그 2086번님 누군가 옆에서 좀 이렇게 탁 좀 손 좀 잡아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잖아요.
0: 네.
1: 그렇죠? 네. 일단 바톤을 제가 목사님께 넘기겠습니다.
2: 아유 반갑습니다. 그래요. 언니네 집에 갔다가 우연찮게 CBS를 듣다가 극동방송을 듣게 됐는데 그것이 또 방송에 연결이 됐다.
1: 그러니까.
2: 이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참고 참고 기다리고 기다리셨다가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방이 막혔을 때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올 시간이에요. 절 따라서 한 번만 기도해 주시겠어요? 좋으신 하나님.
1: 따라서.
2: 여보세요?
1: 목사님 따라서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2: 좋으신 하나님.
0: 좋으신 하나님.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2: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0: 구원해 주시고
2: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을 감사드립니다.
2: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2: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아멘.
1: 아멘.
2: 아유 감사합니다.
1: 아유 너무 잘하셨어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거 진짜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2086번님 너무 사랑하시고 강한 지금 메시지를 보내시는 거.

0: 그러니까 이번에 하나님 그 부르심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예?
1: 아,
0: 알겠죠? 예. 전주 가시면 예, 저희가 갈 수 있는 교회를 좀 잘 연결해 드릴게요.
1: 예.
0: 네. 오늘 이렇게 문자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극동방송도 한번 같이 이렇게 들어보세요.
1: 예.
0: 예, 고맙습니다.
1: 예.
0: 자.
2: 대단하네요. 어떻게 그죠?
3: CBS에서 연락 오는 거 아니에요?
0: 그러니까 CBS만 듣다가 오늘 처음으로 극동 방송을 들었는데,
3: 네.
0: 야, 또 이런 일도 있네요. 참 재밌네요. 자 이번에는 무교 무교 한번 해봐야죠. 자 이게 옆에서 정답을 알려주셨을까?
3: 7048 끝번호 7048 일반 전화로 갑니다. 네. 꼭 받아주세요.
4: 자. 고객님 전화번호
0: 다시 한번 제가 해볼게요.
3: 네 천천히 네. 네. 일반 전화로 가면 꼭 받아주세요. 일반 전화로 가면 뭐 혹시 보이스 피싱가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일반 전화로 가도 이 시간에는 아니니까 받아주시면 됩니다.
0: 자 무교 홍해 정답 맞춰주셨고요. 오늘 처음 문자 주신 분입니다. 무교생. 네,
3: 무교.
0: 네.
4: 아, 오늘 고객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
0: 아이고.
3: 아이고. 아쉽네.
0: 야, 죄송한데 제가 한 번만 더 해 볼게요.
3: 네. 자, 네. 한 번 더. 네,
0: 이게 해 봐야 돼. 이거는
3: 네.
0: 이분이 지금 이거는 끊었다는 건데. 보이스 피싱으로
3: 이게 방학은 그래도 참 많이 오시는데 무교분들은 참 어떻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문자까지 보내셨다는 거.
0: 아, 이거.
3: 네.
0: 여보세요? 예예 예,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0: 아유, 전화 받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5: 아, 네 네. 감사합니다.
0: 극동 방송이에요. 극동 방송. 이상한 전화 아닙니다.
5: 아유, 아, 네.
0: 그래도 이번에 딱 받아 주셨네요.
5: 네.
0: 운전 중 아니시죠?
5: 아니고요.
0: 본인이 무교 맞아요?
5: 전 무교가 아니고
0: 네.
5: 제 딸이 무교인데
0: 딸 옆에 있어요?
5: 네, 딸이 옆에 있는데
0: 네.
5: 쑥스럽다고 제가 대신 받았어요.
3: 아, 쑥스럽다고 엄마 보고 엄마가 받아 엄마가 네. 받아 그랬구나.
0: 아, 그 문자는 딸이 보낸 거 맞아요?
5: 맞아요.
0: 오, 같이 아까 같이 딸하고 방송 같이. 듣고 있어. 예?
5: 네, 같이 보내고
0: 예.
5: 그 막내 동생이 추천을
0: 예.
5: 해줘서
0: 예.
5: 답은 이렇게 국정 방송 듣다가 같이 둘 다 같이 보냈어요.
3: 아
0: 막내 동생이 알려줘가지고.
5: 네네 국정 방송 들으면서 하라고.
0: 지금 그리고 엄마는 그럼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5: 예, 네, 저는 하고 있고.
0: 예.
5: 네.
0: 큰 딸은 무교고 둘째 딸은 혹시
5: 무교예요, 둘 다.
0: 둘 다 무교.
5: 네네.
0: 셋이 같이 듣고 있었어요.
5: 아니요. 작은 딸은 근무하고
0: 예.
5: 큰 딸은 휴가 나와서 잠깐 쉬고 있는 사이에
0: 예예. 예.
5: 네, 지금 그렇게
0: 같이
5: 올렸어요.
0: 듣다가 어.
5: 네, 같이 듣다가.
0: 그래요. 어느 지역이십니까?
5: 여기 원주입니다.
0: 강원도 원주.
5: 네네.
0: 딸이 지금 직장인이에요?
5: 공무원이에요.
0: 공무원이세요? 우리 네. 딸 좀 한번 바꿔주세요. 선물 주고 싶다고 선물 주고 싶다고.
5: 네, 잠시만요.
0: 예예예. 예.
3: 그래 얼굴 안 나오니까 받아달라고.
0: 예. 제가 이름도 안 물어볼게요.
3: 알아 이름도
0: 여보세요?
3: 안 물어보고.
0: 바꿔네. 여보세요.
6: 네 안녕.
0: 아유 감사합니다. 전화 받아주셔서 예. 이렇게 보내주셔서 정답 잘 맞춰주셨고요.
6: 네.
0: 저희가 선물 좀 드리려고 전화했어요.
6: 아 감사합니다.
0: 오늘 이 방송 처음 들으셨나요?
6: 네.
0: 엄마랑 이따가 이렇게 듣게 됐군요.
6: 네.
0: 홍이 어떻게 쉽게 맞췄어요?
6: 엄마가 알려줬어요.
0: 엄마가 알려줬구나. 그러면 교회 안 다녀봤어요?
6: 네.
0: 한 번도?
6: 예전에 엄마 따라간 적 있었는데 그 다음에 기억이 안 나요.
0: 그럼 홍이 모를 수도 있겠다.
5: 어릴 때.
0: 그렇구나. 우리 7048번님 이 방송이
6: 네.
0: 이렇게 이제 교회 다니다가 쉬는 분들, 교회 안 다니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 소개하고 선물도 좀 드리고 다시 교회 가게끔 하고 예수님 잘 믿고 이렇게 천국 갑시다 이런 좋은 내용과 이렇게 동기부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5: 아 네네.
0: 그래서 우리 따님도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시면서 엄마와 같이 나중에 꼭 천국에서도 보는 딸

0: 됐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전화드렸어요.
1: 아, 네.
0: 그래서 일단은 자,
1: 감사합니다.
0: 선물을 제가 불러볼 테니까
1: 네.
0: 본인 거 하나, 엄마 거 하나 이렇게 한번 골라보세요.
2: 엄마까지?
1: 감사합니다.
0: 네, 제가 빠르게 부릅니다.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도토리묵 냉면, 유산균, 김과 부각 세트, 순무 열무김치 세트, 커피, 견과, 쭈꾸미,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여기서 고르시면. 예.
1: 화장품하고 엄마 뭐할 거예요?
0: 본인은 화장품.
1: 쭈꾸미는 뭔가요?
0: 쭈꾸미는 쭈꾸미죠. 예. 자, 엄마는 쭈꾸미.
2: 드시는 겁니다.
0: 아, 쭈꾸미.
2: 피부 양보하는 건 아니고
0: 네.
2: 드시는 겁니다.
0: 양념으로 딱 돼가지고,
2: 네.
0: 예. 딱 후라이팬에 볶아가지고, 이렇게. 뭐, 마늘 넣으면 더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 겁니다. 엄마는 쭈꾸미로. 예. 자, 우리
1: 네.
0: 따님.
1: 화장품 하시.
0: 예, 따님은 화장품. 따님은 화장품이고,
2: 엄마는
0: 엄마는
2: 쭈꾸미.
0: 쭈꾸미.
2: 예.
0: 이 시간에 잠깐 한 짧은 기도문인데요.
1: 네.
0: 목사님과 함께 이 기도
1: 네.
0: 한번 하면 어때요, 우리 따님이요?
1: 네, 잠깐 할게요.
0: 네,
2: 네,
0: 우리 따님.
2: 감사해요. 절 따라서 한번
1: 네.
2: 기도해 주세요. 사랑해 하나님.
1: 사랑해요, 하느님.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2: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1: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2: 저의 죄를 용서하심을 감사합니다.
1: 저의 죄를 용서하심을 감사합니다.
2: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2: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2: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2: 나의 구주로
1: 나의 구주로
2: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1: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2: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 아멘.
3: 아멘.
2: 와,
3: 아멘.
2: 전국에서 이 방송 들으시는 분이 다 같이 아멘 해주셨을 거예요. 와,
3: 아멘.
2: 감사합니다.
0: 우리 따님,
1: 네.
0: 이게 전국 방송인데,
1: 네.
0: 무교라고 하니까 지금 저희들이 더막 간절해지고, 우리 따님이 예수님 정말 잘 믿고 교회 다녔으면 하는 마음을 진짜 간절해요, 지금. 응?
1: 네.
0: 하나님께서 우리 따님을 정말 사랑하시고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번 주에 원주에서 엄마 다니는 교회, 엄마하고 혹시 같이 살고 있어요? 원주에서?
1: 네.
0: 그러면 한번 엄마 다니는 교회 어렸을 때만 가봤잖아요.
1: 네.
0: 이제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교회 가서 한번 말씀도 들어보고 교회 한번 가보시면 어때요? 이번 주부터.
1: 알겠습니다.
0: 아유,
3: 아, 박수!
0: 와, 와, 와. 예.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저 그리고 아까
2: 엄마가 제일 좋아하네.
0: 그러니까 우리 따님이 한분또 있다고 했잖아요. 그 딸도
1: 네네.
0: 무교라고 했죠?
1: 네.
0: 그러면은 그딸안 줬다가는 저 큰일 날것
2: 아,
0: 같아가지고.
2: 그래. 이건.
0: 예. 커피 좋아하나요, 그 딸?
1: 딸 커피 잘 먹어요.
0: 그래요. 그러면 커피 이렇게 해가지고 세개
2: 오늘
0: 보내드릴
2: 얘기하면서
1: 감사합니다.
2: 커피 주면서
0: 네.
2: 딸도 같이
0: 그러니까
2: 교회 가자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0: 엄마는 쭈꾸미. 엄마
2: 얼굴에
0: 마셔보시고.
2: 바르시면 안 됩니다. 꼭 드셔야 돼요.
0: 자, 우리 너무 7048번님 가정 너무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따님 극동방송 꼭
1: 네.
0: 들어요. 이제 극동방송 들으면서 나 교회 갔다라고 문자 제가 기다릴게요.
1: 알겠습니다.
0: 예.
1: 감사합니다.
0: 예.
2: 아이고, 감사해,
0: 아이고. 아이고. 와, 무교가 진짜 또 가면은,
3: 네.
0: 아이고, 너무 또 보람되고, 어우, 너무 좋겠어요. 자, 이 고민입니다. 방학생 이렇게 많은데,
2: 오늘 참 방학생, 무교생 많이
0: 이
2: 왔어요.
0: 중에서 어떤 방학생을 지금 해야 될지, 시간이 많진 않은데, 자, 이분 한번
2: 네.
0: 해보겠습니다.
2: 9367. 네, 우리 PD님 기도하면서 고른 번호입니다. 9367 받아주세요. 일반 전화입니다.
0: 9367.
2: 되겠네요.
0: 방학 중에서도 좀 이른 시간에 주신
2: 네.
0: 분인데, 새싹.
4: 아, 네, 지금 전화 받기가 조금 그래서요.
0: 아유,
3: 아유,
0: 그럼
3: 네.
0: 저희가 이따가 조금 방송 끝나고 전화 드릴 테니까 그때 일반
4: 네.
0: 전화 꼭 받아주세요.
4: 네.
0: 예. 남자분.
2: 감사합니다. 그래도
0: 아,
2: 빨리 다른 번호 한번
0: 그렇죠.
2: 눌러볼 수
0: 그러니까요.
2: 있도록 이렇게
3: 네.
2: 말씀해 주셔서
0: 오.
2: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해요.
0: 이분 이따가 좀 준비가 됐을 것 같아요.
2: 네.
0: 이분도.
2: 네.
0: 이분도 됐을 것 같은데. 자,
2: 네.
0: 이분.
2: 5222 끝번호 5222 쓰시는 분입니다. 전화
0: 자,
2: 받아주세요.
0: 또 기대됩니다. 5222 5222 이분도 새 처음으로 여보세요?
5: 여보세요?
0: 예예 예, 여기 극동방송입니다.
5: 아 예 안녕하세요.
0: 아까 홍해 방학 주신 분 맞죠?
5: 아 예.
0: 본인 방학 맞으세요?
5: 예.
0: 아 그렇구나. 아, 예. 예. 몇 년 방학이세요?
5: 한 25년.
2: 25년. 할렐루야.
0: 그러니까 아. 25년 방학하니까 본인이 생각해도 좀 이렇게 웃기신가 봐. 예? 아. 웃으시더라고. 예?
5: 지난 주부터 이제 나가기 시작했는데.
0: 어, 나가기 시작했어요?
5: 지난 주하고 지난 주하고 이제 두 번 갔었죠.
0: 오, 진짜?
2: 가셨습니까? 오.
0: 그러면 방학 끝낸 우와, 건데.
2: 아, 계약이네, 계약.
0: 그러니까.
5: 아직 그런 내 마음에서 닿는 게 아니고.
0: 예.
5: 모친이 이제 이전에 내가 나가는 게 소원이라 했어서.
0: 아, 아 어머니가 네, 아들 교회 소원. 나가는 거가 와, 내 죽기 전에 진짜 교회 가는 게 소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예. 가신 거예요?
5: 예, 예.
2: 어... 어머니 생존에 계시고요?
5: 예, 아직 계세요.
2: 아유, 감사합니다.
0: 어떻게 지금 아... 계시는 곳이 저기 경상도 쪽 가시던데?
5: 예, 여기 저 김천입니다.
0: 김천.
5: 예.
0: 김천. 예.
5: 경북 김천.
0: 경북 김천. 근데 극동방송은 언제부터 어떻게 듣게 되신 거예요?
5: 아니요, 그 우연치 않게 예. 퇴근하는 길에
0: 예.
5: 오면서 그냥 틀었는데 그게 주파수가 맞춰졌어요.
0: 오늘 지금 처음 맞춰진 거예요?
5: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20년 넘으니까 성경책이 왜 이렇게 껍질이 막 빗가져가지고
0: 예, 예, 예, 예.
5: 예, 이제 그 교회 앉아서 일어나면 그 자리에 막 껍질이 막 남아 있더라고.
0: 예, 예, 예.
5: 그래서 아까 탁 들었는데 뭐 원하시는 선물을 주고 이런 얘기가 있어서
0: 예, 예.
5: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이제
0: 보내봤습니다. 아~
5: 성경책에서 그랬던 거.
0: 아 선물 성경책.
5: 예, 예,
0: 저희가 선물이 성경책은 싶어서. 없는데
5: 아~
0: 제가 어떻게든 아~ 구해가지고 드릴게요.
5: 아, 아닙니다.
0: 성경책은 아닙니다. 어떻게든 드리고
2: 우와.
0: 다른 선물 아까 거기서 기억나는 거 어떤 거 드릴까요?
5: 아니요. 그러고는 선물은 뭔가 제가 잘 모르겠어요.
0: 아, 그럼 제가 빠르게 또 부릅니다. 소곱창 전골, 단백질 쉐이크, 냉면, 묵, 유산균, 김부각, 김치, 커피, 견과, 쭈꾸미,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5: 뭐 어른들 뭐 할 수 있는 거 주면 좋겠는데.
0: 에?
5: 어른들 드실 수 있는 거라.
2: 어른들 드실 만한 거.
0: 아 아까 그 모친 어머니 드리려고요.
5: 예, 예 어머니나 아버님 드리면 되니까.
2: 묵 같은 거 좋아하지 않으십니까?
0: 묵 좋아하시겠다 묵.
2: 네.
0: 도토리묵.
5: 아, 예 묵.
0: 네. 예, 도토리묵 어머니 드리고 본인은 또 뭐 하나 또 드릴게요.
5: 아니 예. 저는 게 안 씁니다.
0: 예.
2: 그래도 하나 더.
0: 네, 하나 더.
5: 아닙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어른들 뭐, 그거 뭐, 주시면 됩니다.
0: 제가 그러면은, 견과 세트. 견과 아니, 세트 드릴게요.
5: 예. 제가 한 잔 더 받으면 딴 사람도 적게 받잖아요.
0: 아니에요, 아니에요.
2: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0: 충분히 그렇게는 저희가 여유를
2: 모든 분에게 해놨습니다. 다 나눠드려요. 무교, 방학분들은 아, 네. 전부 나눠드립니다.
0: 그리고 사실은 이제 네, 우리 방학생 522번님을 위한 선물이거든요.
5: 아.
0: 근데 오늘 이렇게, 아,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이렇게 주파수가 맞춰졌다는 거 하나님의 사인인데 오늘.
2: 와.
0: 예?
5: 아, 벌써 지난 주에 교회를 갔는데.
0: 예.
5: 목사님 그 주보에 마지막에.
0: 네.
5: 오 신실하신 주 하는 그 찬송.
0: 찬송. 예, 예.
5: 예, 오 신실하신 주.
0: 예, 예.
5: 그 이래 보는데 이제 교회 마치고 집에 오는데.
0: 예.
5: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0: 어.
5: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0: 어.
5: 아우 그거를 생각이 나면서 막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0: 그렇구나. 와. 야 어떻게 25년 만에 가셨는데.
2: 야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 오, 진짜 하나님의 방법은
0: 네네.
2: 홍해를 가르는 것만큼이나 대단한 일이 많아요.
0: 와, 와. 우리 오이버님 그
5: 30년?
0: 예 어머니 네. 말씀에 진짜 잘 순종하셨는데
2: 네.
0: 앞으로 이제 교회 다니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도 또 말씀하실 텐데 그 하나님 말씀도 순종하면은 이제. 더 좋은 일이 일어나거든요. 예.
5: 요새 일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엄마가 고치니.
0: 예. 예. 앞으로 이제.
5: 예. 지금 너를 잘 되게 해주면.
0: 예.
5: 네가 잘해서 잘 된 줄 아는 안다고.
0: 예.
5: 네가 교회 가서 갖고 꼬라져갖고 하나님한테 기대야지.
0: 어.
2: 어머니가 참 신실하시고 참 아, 바로 잘 알고 계시네.
5: 다 풀린다.
0: 예.
5: 말씀하십니까.
0: 어. 와.

0: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가장 가 30 되는 것 같아요. 20살 조금 넘어서부터 안 가기 시작해라. 지금 내가 50 노인데 그 한 30년 되는 것 같아요. 갔는데 아우 지금 오는데 그게 생각이 나면 막 눈물이 그래 나더라고요.
1: 그랬구나. 예.
2: 간증이네.
1: 자, 우리 5252번님 또 그 얘기는 제가 나중에 한번 또 전화 연결을 해서 듣도록 할게요.
0: 아이고, 전화 연결 안 하셔도 되는데.
1: 아무튼 방학 끝낸 거 너무 축하드리고 저희가 또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예.
1: 너무 감사합니다.
0: 아유, 고맙습니다.
1: 예.
2: 와, 너무 감사해요. 오늘 진짜 은혜 충만 부흥회네요. 부흥회. 네, 야. 감사합니다.
1: 이 오신실하신 주. 왜냐면 제가 지금 마지막 한 번 좀 더 해보려고.
2: 오, 더 해보려고요? 네.
1: 지금 한 번만 더 해보려고. 이분은 이제 네. 교회를 잘 나가게끔 우리가 옆에서 도와드리면 될 것 같고.
2: 네, 6160 끝번호 6160 우리 한 분 더. 6160 끝번호 연결됐고요.
1: 자, 6160
3: 연결이 되지 않아.
1: 자, 이게 또 보이스피싱으로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2: 한 번 더. 우리 PD님은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을
4: 네,
2: 전하고 싶으셔서.
4: 아, 얼마나 네. 바삐.
1: 네. 방학생이 많아서요? 네, 아이고 받아주셨네. 감사합니다, 6160번님.
5: 네, 안녕하세요.
1: 극동 방송이에요.
5: 아, 안녕하세요.
1: 아까 방학이라고 보내신 분 맞죠?
5: 아, 네.
1: 몇 년 방학이세요?
5: 네?
1: 몇 년 교회를 지금 쉬고 계시는 거예요?
5: 아, 1년 정도.
1: 1년 정도? 어느 지역이세요?
5: 네. 여긴 부천이고요.
1: 부천.
5: 네.
1: 방송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5: 저희 신랑이 항상 이게 오가면서 들었는데 되게 좋다고 해가지고요. 같이 듣다가.
1: 같이 듣다가 지금도 신랑이 옆에 있어요?
5: 아, 저희 신랑 지금 저희가 할머니 화장터 갔다가요. 지금 샤워하고 있어요.
1: 아, 남편은 교회를 잘 다니고 극동 방송도 듣고 그러신 분이세요?
5: 네네.
1: 돌아가신 할머니도 신앙생활 하셨던 분이고.
5: 네.
1: 권사님이셨고.
5: 아, 네네.
1: 그렇구나. 남편이 지금 옆에 1년 쉬고 있는 아내를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또 극동 방송 자연스럽게 들어보라고 한 것 같네요.
5: 그런 것 같아요.
2: 지혜로운 남편.
5: 네. 네. 아우, 지혜롭고 해서 성실한 남편. 아,
1: 그러니까
2: 축복입니다.
1: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6160번님 이 시간에 목사님 따라서 네. 다시 결단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5: 네,
2: 오늘 많이 문자 왔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 연결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계획입니다. 꼭 교회 가시면 좋겠고요. 저 따라서 한번 기도해 주세요. 좋으신 하나님.
5: 좋으신 하나님.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5: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2: 죄로 죽었던 저를
5: 구원해 주시고
2: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5: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와, 축하하고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1: 남편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면서 지금 샤워하겠네요.
5: 전혀 몰랐어요.
1: 이따가 남편 나오면 오늘 지금 있었던 일 꼭 좀 얘기해 주시고 시간 얼마 안 남아가지고 저희가 네. 방송 끝나고 선물은 여쭤볼게요.
5: 네네네.
1: 본인 거 하나, 남편 거 하나, 두 개.
5: 감사합니다.
1: 네, 미리 축하드리고 이번 주에 남편하고 이제 손잡고 부천에 있는 교회 가는 겁니다.
5: 알겠습니다.
1: 고맙습니다.
2: 와, 너무 감사해요.
1: 네. 자, 하나교회 김창무 목사님 그리고 또 고현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김희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6: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두란노 아버지학교 포항지부에서 아버지학교 58기에 함께할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8월 22일부터 9월 19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포항양학교회 교육관 2층에서 진행됩니다. 선착순 50명을 모집 중이니 많은 아버지들의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2085-382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노회 남선교회 연합회 주최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라이징업 찬양집회가 8월 22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7시 30분까지 포항 제1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마커스 워십이 찬양으로 함께하며 울산 신정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보성 목사님께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십니다. 청소년, 청년, 교회학교 교사, 그리고 남선교회 회원 가족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휴대전화 010-2823-2378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호야 지리박물관의 한국영토 독도 지도 특별전이 8월 5일 수요일부터 9월 10일 목요일까지 포항시 구룡포 과메기문화관 1층 전시실에서 개최됩니다. 일본의 지도가 그 진실을 토하다라는 제목의 이번 특별전은 독도가 대한민국 땅임을 증명하고 있는 10행 국경선이 그려진 일본 군사지도 원본, 대동여지도 실사본 등 역사적 희귀 자료들이 전시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호야 지리박물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휴대전화 010-7524-325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더워드에서 교리교육 강사 양성과정, 카테키스타 1학기 과정을 포항 함께 걷는 교회에서 개최합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8일 화요일까지 총신대학교 박재은 교수와 개혁주의 교리교육 전문가들이 강사로 함께합니다. 이번 과정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전체를 이틀 동안 체계적으로 배우고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세울 교리교사를 양성하게 됩니다. 교리교육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8627-1356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디오 꿈나무 돌봄 학교에서 독서 선생님을 새롭게 모십니다. 한동대 VIC 초중등 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교환의 기초에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 교육을 담당합니다.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초등학교 독서 교육을 해보셨거나 독서 교육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81-4661 포항 안디옥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위치한 한밭제일교회에서 청소년교회 전임목사와 장년 공동체 전임목사를 청빙합니다. 서류 접수는 9월 13일 주일까지 진행되오니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042-541-3990 한밭제일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포항극동방송에서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방송국의 모습, 방송사역의 현장, 포항극동방송과 함께한 일상의 소중한 순간, 그리고 생명의 빛,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포항극동방송의 가치와 사역을 담은 사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수작으로 선정되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리며 수상작은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역사사진 전시회에 전시됩니다. 7월 22일 수요일부터 8월 5일 수요일까지 진행되니 많은 관심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거나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사진이라고

0: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2: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원하는 쉼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행의 여유나 잠시의 고요함일까요? 영혼 깊은 곳에서 멈추지 않는 평강, 그 참된 안식은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다시 붙들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쉼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시작을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는 단절된 길을 다시 잇는 복음의 첫 걸음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시고 정죄가 아닌 은혜의 초대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킬 때 주님은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새로운 평강의 관계로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안식은 관계의 회복이고 통치의 평화이며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된 영원한 안식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안식이요 인생의 완전한 복이시며 완전한 평온과 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듯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는 굉장히 조용하고 세미한 음성으로 오셨습니다. 반면 사도 바울에게는 강력한 빛으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성향과 또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 고백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우리의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마음과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품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분이 나에게 어떤 마음과 어떤 음성을 주시는지 귀 기울이는 태도, 그것이 가장 중요한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에 오늘도 우리와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분 앞에 마음을 다해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첫 곡으로 두 곡을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모차르트의 플루트 콘체르토 D메이저 작품 번호 314번 가운데 3악장 알레그로 준비했습니다. 사실 이 작품은 오보에를 위한 협주곡으로 만들어진 작품인데요. 플루트로 편곡해서 플루트 협주곡으로 더 잘 알려진 그런 또 작품이기도 하죠. 사실 모차르트는 하나의 플루트 협주곡밖에 남기지 않았지만 이 작품으로 인해서 이 작품이 플루트 협주곡 2번으로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작품 오렐 리콜레의 플루트 연주

모차르트의 플루트 콘체르토 D메이저 작품 번호 314번 가운데 3악장 알레그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베토벤의 현악 4중주 6번 작품 번호 18번 가운데 B플랫 메이저 3악장 스케르초 알레그로 준비했습니다. 1796년부터 1800년은 베토벤의 중기 시대에 해당합니다. 이때 많은 작품들이 남았는데요. 특별히 이 시기에 베토벤은 현악 4중주 6곡을 만들었습니다. 그 6곡 중에 마지막 작품이기도 한 이 작품의 3악장 스케르초는 특별히 유머러스하면서 액센트를 통해 음악의 묘미를 살린 그런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예측하기 힘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강박의 액센트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강박이 아닌 다른 약박의 강조를 주면서 또 그런 점들이 대조되면서 또 새로운 느낌 또 새로운 재미를 선사하는 그런 악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베토벤의 현악 4중주 6번 B플랫 메이저 3악장 스케르초 알레그레토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탈리아 현악 4중주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베토벤의 현악 4중주 6번 비플랫 메이저의 3악장 스케르츠오 알레그로에 이어서 함께 하신 곡 김동명 작시 김동진 작곡의 내 마음 베이스 바리톤 연광철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파가니니의 바이올린 협주곡 2번 비플랫 마이너 작품번호 7번 가운데 3악장 론도 준비했습니다. 파가니니는 아주 훌륭한 비루투오쥬의 바이올리니스트이면서 바이올린 작품들을 많이 남겼던 이탈리아 출신의 작곡가이죠. 파가니니의 바이올린 콘첼토는 총 6곡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특별히 6번, 마지막 6번은 일부만 전해지고 5번은 미완성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곡은 4곡이고 그 중에서 1번과 2번이 가장 많이 연주되는

작품이기도 하죠. 특별히 오늘 함께 하실 협주곡 2번의 사막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라 캄파넬라의 주제를 가지고 론도 형식으로 만든 작품이어서 우리에게 더 잘 알려지고 더 친근한 느낌을 주지 않나 생각합니다. 훗날 그 이 주제는 또 많은 작곡가들에 의해서 편곡되고 또 바레이션으로도 많이 남겨져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리스트의 피아노 작품 라 캄파넬라도 잘 알려져 있죠. 파가니니의 바이올린 콘첼토 2번 B플랫 마이너 작품 번호 7번의 사막장 론더. 오늘 이 작품을 살바토레 아카르도의 바이올린 연주, 바르샤바 국립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작품 함께 하시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침례교회 김광선 목사님께서 요나서 1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요나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나서는 사실 싱겁게 끝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순종하는 요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포기 선언하면 끝나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 요나는 하나님께 사명을 맡겨주었죠. 그런데 그 사명을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시킨 이의 입장에서 보면 있으나 마나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와 같은 요나가 사실 그 밖에 요나서에 나와 있는 불순종과 반항의 이야기를 제외하고 나서는 사실 요나 선자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쓰여 있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 사역에 어마어마하게 기괴한 흔적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 한 사람에 대해서 가만 생각해 보면 동시대에 헌신과 충성 속에 있었던 또 다른 선지자가 동시대에 있었던 것이지요. 호세아 선지자, 아모스 선자지요. 이와 같은 사람들의 헌신과 그 수고로움, 그 충성됨을 생각해 보면 요나는 때쓰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우리 회사를 경영하고 있거나 관리자로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직원들 중에서 손 많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독 그런 분들이 있죠. 이완 사람에게는 대단한 일을 맡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쩔쩔맵니다. 그리고 시간만 허비하다가 나중에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회사 내 불필요한 사람이지요. 경영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회사의 매출을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하는 존재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이 한 사람이 어느 한 날 우리 와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적성에 맞지 않아서 이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오너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 결정을 수락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 세 가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과 폭풍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징계라는 것이지요. 요나가 탄 배가 이 욥바 항구를 떠나서 매끄럽게 지중해 연안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는 저기 저 이 욥바 항구가 보이지 않는 푸르고 푸른 이 지중해로 나아간 것이죠. 그리고 이배는 저 스페인에 있는 다시스까지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이 배에 탔습니다. 그리고 배가 출항하였습니다. 저 욥바 항구가 보이지 않는 쯤 되었을 때 요나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 내가 니느웨에서 비참하게 죽는 것보다는 이게 나아. 무엇보다도 원수 같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꼴도 내 눈으로는 볼 수 없어. 이런 마음이었죠. 그래서 요나는 그래, 자, 떠나는 거야 라고 결정했죠. 그래서 소명의 땅을 버리고 세속의 땅, 그 땅으로 나아간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와 연결지어져 있습니다. 때로 어떤 사람은 소명을 직업으로도 혹은 재능으로도 혹은 어떤 누군가의 관계 때문에 때때로는 직분 때문에 어떤 누군가에게는 강제적으로 이 소명이 맡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소명은 다 장소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구체적으로 그 일을 실행할 장소, 그곳에 그 소명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에 대한 부르심 있는 사람이라면 바로 그 일터, 그곳에 소명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삶의 어떤 누군가의 관계 속에 있다면 그 관계가 있는 그곳, 바로 그곳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맡겨진 위원회 혹은 목자 혹은 기관 혹은 그 밖의 여러 일들도 다 장소와 연결되어져 있죠. 그곳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 우리는 이와 같은 소명 앞에 때로 마음의 어려움이 들 때 우리는 이런 고민,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은 왜 이곳에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까란 질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맞습니다. 소명, 부르심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 장소와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 장소에서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어질 때 그의 소명도 빛나게 되어지며 하나님은 그 사람도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며 세워 가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 요나는 그 장소를 떠났습니다. 그 장소를 벗어난 것이죠. 그리고 저기 저 욥바 항구, 이스라엘이 보이지 않는 곳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런 그때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큰 바람을 그 위에 불어넣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이 베테랑 선원들은 바다에서 온갖 일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러한 면에 자연현상으로 일어나는 폭풍도 여러 번 경험했던 사람들이죠. 이와 같은 사람들은 이 자연현상 속에 폭풍이 일어나면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때로는 피항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물건과 여러 가지 돛을 내리기도 하고 다양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베테랑 선원들이 겪었던 이전 폭풍과는 다른 바람이 이 배에 내려진 것이죠. 이와 같은 일들 속에서 이 선원들은 이 일은 자연현상의 폭풍이 아닌 하나님의 진노다라고 생각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 폭풍으로 말미암아 이 배는 거의
깨트려지기 직전 상황까지 갔습니다. 우리 다 함께 4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맞습니다. 일보 직전에 위태로운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

말씀 가운데 큰 바람이 바다 위에 내리심에라고 했습니다. 이 내리다란 단어와 똑같은 히브리어의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바로 던지다란 단어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예, 누군가가 어디엔가가 공을 던집니다. 바로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저기저 하늘에서 그 다시 들어가고 있는 그 배 위에 하늘에서 큰 바람을 던지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투창 선수가 창을 던지는 것처럼 그 바람은 오직 한 배를 향하여 달려왔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배를 가격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 앞에서 우리는 때로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건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니다. 세상의 많은 일들 중에 그저 그냥 지나가는 것 같이 온 건 아닌 고난도 있다. 때로 어떠한 고난은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고난, 바로 그 삶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바로 창과 같은 고난이 있는 것이지요. 둘째로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폭풍이 다가와 어쩔 줄 모르는 상황 가운데 베테랑 선원들은 즉각적으로 행동을 취하기 시작했지요. 그 내용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의 신을 부르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온갖 물건들을 바다에 내던지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배는 무역선이었던 것이지요. 무역선이란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꿈을 싣고 어마어마한 재정을 싣고 거기에 각양의 물건을 사서 이 물건을 요파 항구에 출항하여 저기저 다시 쓰러가는 꿈을 갖고 있었던 배였지요. 이 배에는 누군가의 꿈이 있습니다. 어떤 한 가정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어떤 한 사업장의 생존이 달려져 있는 것이죠. 각양의 자원들이 염원과 기원 속에 이 배에 가득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위기 속에서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은 이 물건을 이 배에 두는 것보다 내가 살기 위해서 이 피와 같은 이 내 살과 같은 생명과 같은 물건들을 바다에 던져야 했던 것이죠. 그때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들이었을까요? 아마 철박한 마음들일 것입니다. 살아야 무엇이든 할 수 있으니 오늘은 살아야겠으니 란 마음으로 이 물건들을 우리 바다에 던지는 사람들의 절망이 그 위에 함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물건만 던지는 것이 아니라 읽었던 말씀에서 각자의 신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라 라고 선장이 요청한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들은 때로 두렵고 염려되는 일들이 있으면 우리 신을 찾는 것을 우리는 본성이라고 말하지요. 존 칼빈은 이 일에 대하여서 이것을 종교의 씨앗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물론 무신론자들은 신이란 인간의 두려움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지면 신도 무의미하다라고 말했지요. 그러나 신에 대한 의식은 공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찾도록 했던 우리의 마음의 본성, 하나님의 씨앗이 우리의 영혼에서 피어나는 시간, 이것이 바라하는 시간인 것이지요. 맞습니다. 주를 찾는 그 간절함들이 마음 가운데 지금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께 질문하며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내가 어느새 하나님을 떠나서 이곳까지 온 것은 아닌가? 말씀의 길에서 내가 너무 이탈한 것은 아닌가? 불순종한 것은 아닌가? 사명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닌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이런 질문 앞에서 나 자신의 영혼의 깊은 곳, 다른 그 누구도 도무지 짐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다른 그 누구도 도무지 해야 될 수 없는 곳에서 기도가 절로 나는 것이죠. 그것은 씨앗이 발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이 다급한 시간에 모두 자기 자신을 찾고 있는 시간에 요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모두 두려웠다는 그 시간에 요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배에 가장
깊은 곳으로 내려가 잠에 빠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피할 수 있는 최고의 곳, 그곳을 어디로? 예, 배의 가장 깊은 밑창,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는 눈도 뜨지 않을 잠을 청하여 자고 있는 것입니다. 정작 두려워해야 할 시간에 잠을 자고 있는 것이죠. 잠에 빠져 있는 것이죠. 밖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와 상관없이 그저 자신의 잠만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실망하여서 어떤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러면 어느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되어지죠. 한 주, 두 주 뿐이겠습니까? 한번 나 자신을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거짓말은 두 번, 세 번 거듭되죠. 그러한 이 기도, 이런 마음들은 때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거짓말조차도 합리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본성인 것이죠.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거짓말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인 것이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밀쳐내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새 양심도 무뎌지고 영혼도 무감각해지고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 이와 같은 영혼을 깊은 잠에 빠져있는 상황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나는 지금 도무지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합니다. 선원들은 두려워 떨며 각자의 신을 부르며 부산스러운데 오직 요나만이 태평합니다. 충격적인 것은 이 요나를 누가 깨웠을까요? 이 요나를 깨운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선장, 바로 이 선장이 달려와서 우리 요나에게 고함치는 것이죠.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아이러니를 경험합니다. 성도가 잠자고 있을 때 실족해 혹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성도가 또 다른 성도로 깨울 수 있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무신론자로 인하여 그 영혼을 깨울 수도 있다 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를, 교회가 교회를 깨우는 시간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깨우는 시간으로 만들기조차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성도만이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 교회를 걱정합니다. 저의 친구들 중에서 우리 세상 속에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간만에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가 목사인 걸 알고 그런 이야기합니다. 야, 미안한데 야 요즘 교회가 왜 그러냐? 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 앞에서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성경의 세상에 밟힐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수치를 당하는 것이죠. 요나가 딱 그 짝이 난 것이고 어쩌면 잠자고 있는 성도의 신앙이 그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오늘날 교회가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때에 우리 찬송가의 한 고백이지요. 믿는 자여 어찌할꼬. 우리는 이 찬식, 이 탄식을 충한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쩌다 교회가 세상에 탄식을 받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가? 우리는 이것을 충하게 여겨야 합니다. 성도의 삶에서도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쉽게 들으면 안 됩니다. 야,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리는 그 이야기를 당신이 내 사정 알아?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는 어쩌면 이 선장이 잠자고 있는 성도를 깨우는 것 같은 치명적이고 두려운 이야기로 들어야 하는 것이지요.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리는 이런 이야기 앞에서 오늘 그 잠은 선장이 깨운 것이 아니라 선장을 통해 하나님이 깨우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참 기가 막힌 것은 이와 같이 성장이 깨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아섰으면 좋았을 텐데 이 상황을 빨리 눈치채고 이 위에 기도해야 될 터인데 여기 요나는 그처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듣고 눈으로 보고 있지만 그저 모른 척하고 있는 것이죠. 습관적인 사람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 하나님은 요나의 회개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나가 주께 돌아오기를 손꼽아가며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 했던 이 요나의 강팍한 마음, 이와 같은 강팍한 마음은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조차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위기는 고난을 만난 것이 위기가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깊은 잠에 깨어나지 않는 것이 위기인 것이지요.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은 그 살기 위하여 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피와 같은 재산들을 바다에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눈도 깜짝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나쁜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은 나뿐인 사람입니다. 자기만 있는 사람인 것이죠. 다른 상황과 다른 삶을 보지 않습니다. 나 자신만 보고 있는 사람, 나 자신의 감정, 나 자신의 상황, 나 자신의 처지, 나 자신의 어떠함만 보고 있는 이 사람, 이 한 사람이 나쁜 사람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 고백은 입술을 넘어서서 가슴으로 회개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이때 사람들은 그 원인을 찾고자 제비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지목되어져 있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사람들이 이 요나 앞에 제비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요나를 불러 세우기 시작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 세우기 시작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제비 뽑기 앞에 있게 하셨고, 그리고 그 뽑기를 통해서 자신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게 하였고, 이 원인을 말하게 하였던 것이지요. 맞습니다. 사람들은 속사포와 같이 요나에게 질문하는 것이지요. 8절입니다.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냐? 내가 어디에서 왔느냐? 내 나라가 어디냐?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를 그에게 말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이 재앙의 원인을 규명하려는 것이죠. 우리가 닥친 이 어마어마한 재앙의 원인이 무엇 때문이냐를 지금 요나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요나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자기는 히브리 사람이고 하늘과 바다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지금 도망가는 중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자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지점에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축복의 통로이지요. 세상에 위로를 전하고 긍휼로 싸매어 주고 축복을 전하여 주고 응원해 주고 기도해 주는 축복의 통로였지요. 그런데 오늘 요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사람이 재앙을 몰고 다니는 통로가 되어졌습니다. 이 지점은 심각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부르심의 자리에서 떠나 그 삶을 세상 속에 들어가 살게 되어질 때 오늘 요나는 축복의 통로가 아닌 재앙의 통로가 되어졌다. 그가 가는 곳마다 슬픔이 일어나며, 그가 가는 곳마다 상함이 일어나며, 그가 가는 곳마다 연약함이 일어난다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요나가 말했던 그 자기는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그 경외하는 자라 말하였지만 이것조차도 말뿐입니다. 죽은 지식뿐입니다. 말만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 요나의 태도 어디에서도 믿음의 사람다운 기품이 없습니다. 태도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다움이 조금도 발견되지 않는 것이죠. 온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

떨며 고민하고 있는 그 자리에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말하였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크고 중하고 그 일을 귀하게 맡겼지만 그 일 아무렇지도 않게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것이죠. 자기의 잘못이 드러났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말로는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말하고 있지만 그 영혼과 심령에는 조금의 경외함도 두려움도 주를 존중함도 없는 오직 입술만인 이 한 사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대다수의 현장들은 말의 현장일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 신앙은 자칫하면 말뿐인 사람이 되어집니다. 잘못하면 조금 거친 언어입니다. 말 장난하는 사람 되어집니다. 자기를 위해서 말씀을 갖다 쓸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어쩌니 저쩌니 운운하지만 말 갖다 붙여 쓰는 사람, 자기의 말을 보태기 위하여 그 말을 이용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우리에 대하여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9장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한 빌딩의 지하 1층에는 술집이 있고 지상 3층에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늦은 저녁이나 새벽이면 술 취한 사람들이 이 건물을 우리 들락날락하는 것이죠. 교회와 같은 우리 1층의 출입문을 쓰고 있습니다. 때로는 담배꽁초가 버려져 있고 때때로는 오물이 토사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것 바라보는 성도들이 마음이 무척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새벽마다 이 술집이 없애어지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들은 어느 한 날 이 술집에 불이 났습니다. 큰 손실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술집을 더 이상 그곳에서 경영할 수 없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 술집 주인이 교회를 고소했습니다. 이유는 교회의 목사와 성도들이 기도해서 술집에 화재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목사와 성도들이 기가 차지도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니, 세상에 기도한다고 불납니까? 이처럼 이야기하는 것이죠. 불신자인 술집 주인과 교회의 성도와 목사 중에서 진짜 믿음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신앙생활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요. 입이 아닌 가슴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저의 신앙이 지식인지 아니면 가슴인지는 고난의 현장 아니면 헌신의 현장에서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 많은 무리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것은 신의 징계다라고 확신하였지요. 그래서 두려웠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10절의 말씀에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 왔다라고 말했을 때 이 선원들은 심히 두려워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신의 진노 앞에 두려워하는데 요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요나는 그 잠에서 깨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눈은 떴지만 아직 영혼은 눈 떠지지 않는 사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무리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란 말이죠. 이 말의 또 다른 뜻은 무엇입니까? 왜 우리까지 죽게 만드느냐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런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을 향한 세상 사람들의 어담의 비판이나 비난의 말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우리가 어느 현장에 있든지 믿는 사람이 왜 그래? 라는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이 잠자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영혼이 진짜 잠자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요나에 대해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이 정도라면 요나는 가망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라면 하나님도 할 만큼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사람 고쳐 쓰는

0: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상황을 너무나 자주 경험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자주 내갈 길 가려 합니다. 내 뜻대로 살려 하는 것이지요. 이 일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 6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 길로 갔던 우리의 삶, 나에 대해 하나님은 요나처럼 아파하고 있지는 않을까 돌아보는 것이죠. 바로 그 현장에 은혜와 심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소명을 버리고 말씀을 떠나 살아가고 말씀을 잊은 것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간섭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우린 때로 실망스럽습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조차 실망스러운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아비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우리 소명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 우리를 기다리는 분, 우리를 여전히 초대하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며 주님, 제가 혹여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실망과 좌절함으로 고난 속에서 낙담된 마음 속에 주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소명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지금까지 포항침례교회 김광선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256-0091번 포항침례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R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시편 2편은 예상 밖의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왕들과 권력자들이 하나님께 맞서 일어섭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 말은 단순히 정치적인 반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 인간의 오래된 교만이 담긴 선언입니다. 생각해보면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능력을 더 신뢰합니다. 돈과 성공이 삶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고 권력과 기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기대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시편은 그것이 헛된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교만과 세상의 반역이 결코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0: 찬양의 그늘 밑에서 쉬어가는 시간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1: 나는 예수 따라가는 민호기의 찬양과 아이노스 합창단의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두 곡의 찬송 함께 했습니다. 무더위를 날려버릴 썸머 스페셜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함께하는 찬양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나무엔의 찬양과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국립합창단의 찬송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이누스 이동영과 김윤희의 갈보리산 위에 찬송 함께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나라가 흥망하고 권력이 바뀌며 사람들의 가치관도 시대마다 달라지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이 더 강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돈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 같고 권력이 진실을 이기는 것 같으며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오히려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은 조용하면서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왕좌는 비어있지 않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그
2: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은혜 동산. 은혜 동산 이 시간에는 포항 제2교회 이성우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본문으로 복 있는 인생의 첫걸음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0: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오늘 본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가난, 이 가난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푸토코스라고 합니다. 푸토코스예요. 이 단어의 뜻은 뭐냐? 이 단어는요, 그냥 내가 어느 정도 적당히 가지고 살면서 조금 아쉽다는 정도의 가난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요, 정말 일어설 힘이 전혀 없어서 누군가의 구걸에 의존해야 하는 절대적인 빈곤 상태. 쉽게 말해서 거지를 뜻하고 있는 거예요. 거지를 푸토코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을 보면 부잣집 대문 밖에서요, 죽을 때까지 평생 구걸하면서 살다가 죽은 거지 나사로. 거지 나사로 아시죠? 거지 나사로가 바로 푸토코스예요. 거지를 바로 이 푸토코스 단어를 사용합니다. 결국 뭐냐? 이 푸토코스는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어요. 자신의 힘으로는 먹고 살 수 없고 누군가의 자비와 도움이 없이는 당장 살아갈 수 없는 절대적인 무능력, 완전히 파산한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푸토코스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가난이란 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잘 보십시오. 모든 인간은 똑같은데요. 모든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 스스로 주인이 되려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에겐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내 능력과 내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자기 자신을 믿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뭐냐? 이것은요, 이미 쫄딱 망해서 거덜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떤 부자인 줄 알고 백만장자인 줄 알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착각이며 영적인 교만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영적인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는 거죠. 즉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자신의 영적인 궁핍함, 영적인 어떤 부족함을 깨닫지 못한 채 자신의 힘과 자신의 의의를 자랑하면서 하루하루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 팔복의 첫머리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결국 뭐냐? 하나님 앞에서요,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궁핍함을 인정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서를 보면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게예요. 그 두 사람 누굽니까?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요, 한 사람은 세리였어요.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흠잡을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반면에 세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세리는요, 동족의 것을 빼앗아서 권력에 바치는 매국노예요. 매국노로 불렸습니다. 양심을 팔아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멸시를 받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세리였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두 사람이 같은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간 거예요. 먼저 바리새인이 성전 앞에 서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바리새인이 지금 기도입니다. 이 기도한 거예요. 지금 뭐냐? 바리새인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심령이 뭐예요? 부요한 자예요. 영적으로 부한 자였습니다. 여기서 심령으로, 영적으로 부한 자는요, 심령에 무엇인가를 가득 담고 있는 거예요.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에게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라고 자꾸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싶어 한다라는 자랑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은 보세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고 있지 않아요. 오직 뭐예요? 자신의 선행,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만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나 자신이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요. 나는 부족한 곳이 없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 살아간다고. 나는 완벽한 신앙인이라고 여기는 그 마음 속에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틈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세리는요 가까이 나가지도 못해요. 멀찍이 쓴 거예요. 감히 눈을 들지도 못해요.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가슴을 치며 이렇게 울부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지금 뭐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변명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의를 내세우지도 않고요.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지도 않아요. 오직 뭐예요? 자신의 죄와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리의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결론을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부요하다고 착각하는 나는 부요하다, 나는 완벽하다, 이 정도 신앙인이면 최고다 이렇게 부요하다고 착각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책망하셨어요. 그러나 자신의 궁핍함,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울부짖는 세리를 향해서는요 네가 의롭다, 바로 네가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칭찬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것,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것은요 바로 이 세리처럼 자신의 영적인 부족함, 영적인 궁핍함을 인정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능력과 지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주님이 없이는 단 하루도 단 1초도 살아갈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실상을 낱낱이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결국 뭐냐? 내가 붙들고 자랑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 학벌들, 내 경력, 내 재력, 내 능력,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열심까지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지금 내가 있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되죠. 우리 여러분 바라오기는요 바리새인처럼 내 의와 내가 가진 것들과 내 부요와 내 종교적인 헌신과 열심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영적인 부족함과 궁핍함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스스로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나의 부족함을 알고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은혜가 가는 겁니다. 즉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는 그 마음을 내려놓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참된 주인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매 순간순간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십시오. 바로 이것이 가난한 심령의 첫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것인가? 두 번째, 심령의 가난은요

내 마음을 비워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은요, 어떤 그릇과 같습니다. 그릇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컵이 있어요. 근데 컵 안에 어떤 흙탕물이나 다른 음료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그 위에 아무리 깨끗한 생수를 붓고 부어도 그컵 안에 있는 물은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깨끗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뭐냐면 컵 안에 든 것을 완전히 쏟아붓고 비워야만 새로운 생수가 담겨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깨끗한 물을 담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내 마음속에 어떤 세상의 성공과 자기 확신과 내 지식과 내 능력과 내 의로움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지금 내 마음에 그것으로 충만히 차 있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도 깨끗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튕겨져 나오는 겁니다. 왜? 내 안이 너무 다른 것으로 꽉차 있기 때문에. 꽉차 있는 거예요. 지금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로 꽉차 있는, 나로 가득 차 있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는 겁니다. 나타날 수 없어요. 그러므로 뭐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먼저 자기 자신을 비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워야 됩니다. 비워야만 채워지는 거예요. 비우지 않으면 채움을 받을 수 없어요. 비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내가 비워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비우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안타깝게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마음을 비우지 못한 채 신앙생활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지 못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 깊이 새겨지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겁니까? 왜 우리 심령에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고 감사가 없는 겁니까?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 이유는 바로요, 우리 마음이요, 무엇인가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이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아쉬운 것이 별로 없어요. 기댈 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내면 깊숙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요, 세상 것들을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고 남들보다 좋은 배경을 가진 것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지위가 높고 세상에서 능력이 있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거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대단하게 보일 수는 있으나 하나님한테는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돈과 능력과 출신 배경과 세상의 성공이요, 우리 마음을 든든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 마음을 든든하게 해요. 우리 마음을 뭔가 안심하게 해주고요, 든든하게 한다는 거죠. 세상의 것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렇게 나를 든든하게 해주는 그것들이요, 결국은 어떻습니까? 결국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장애물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풍족하게 해주고 나를 든든하게 만들어주는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을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자기가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심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마어마한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율법에 정통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배경과 자신의 지식, 그리고 종교적인 열심과 자부심을 갖고 정말 당당하게 살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잖아요. 그런데요,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 자리에서 완전히 꼬꾸라져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자신이 자랑하던 것들, 자신이 내세우던 것들, 직업, 학벌, 지식, 능력, 종교적인 열심까지도 뭐예요? 다 버려버려야 할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을 경험하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순간 바뀌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다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설물이 뭡니까? 내 끝까지 너무 귀해서 간직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곧바로 버려버리는 거예요. 즉 뭐냐? 예수님 앞에서 지금까지 자신이 정말 꽉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이 무익한 거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그 즉시 그 모든 것을 다 쓸어내버리고 그의 마음을 완전히 비웠습니다. 완전히 비웠어요. 하나도 내버려두지 않았어요. 완전히 비워버렸어요. 자신의 모든 의와 능력과 자랑을 다 버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살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납니까? 바울의 그 텅텅 비워진 그 마음을 주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나요? 아니에요. 바울의 그 텅텅 비워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비워진 마음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비워져야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비우지 않으니까, 우리가 내려놓지 않으니까, 우리가 비우려는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제한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상상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는데 우리가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막고 있는 거예요. 왜요? 비우지 않으니까. 비우기 싫으니까. 내려놓지 못하니까. 나를 좀 드러내고 싶고, 나를 좀 자랑하고 싶고, 내 열심도 좀 드러내 보이고 싶으니까. 그게 아직까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것들, 세상의 돈과 명예와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줍니다. 맞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는 없어요.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의 텅텅 빈 마음을 생명으로 채워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시간 정말 간절히 바라옵기는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비우셔야 돼요. 여러분 비우셔야 됩니다. 제발 비우십시오. 내 교만을 비우고요, 내 의를 비우고요, 내 욕심을 비우고요, 내 자랑을 비우고요, 내 종교적인 열심과 헌신까지도 다 비우셔야 돼요. 비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비울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즉 내 마음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완전히 비워서 나를, 내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 때 바로 그때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빈 마음을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요, 연약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내 마음을 비워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복을 우리가 누리셔야 됩니다. 이 복,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 말씀을 그냥 넘기시면 안 되고요, 심령이 가난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령이 가난해져서 가난한 심령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즉 뭐냐?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이 말씀이요, 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가 아니라 뭐예요? 현재형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뭐냐면 예수님께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앞으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거야 라고 미래형으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뭐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현재형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다시 말해 뭐냐? 천국은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미래의 장소일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인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천국은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 곧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천국입니다. 그것이 천국이에요. 지금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오라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왕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을 품고 나아가는 사람의 왕이 되어주셔서 그 마음을 다스리시고 그의 인생,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결국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장차 들어가게 될 그 천국을 소망만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미래를 소망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그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무너지지 않아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린다고 해도요, 함께 흔들릴 수가 없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가요? 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무너지지 않고 왜 흔들리지 않을까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그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자신이 아니에요. 이 세상도 아니에요. 누굽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그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엄청난 약속이죠. 엄청난 은혜의 축복의 약속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대요.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그 인생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대요. 그 인생은 불가능이 없는 겁니다. 그 인생은요, 심령은 가난하지만 앞으로 인생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다 인도하시고 다 지켜주시고 다 보호해주시고 다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복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은요, 단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이미 시작된 은혜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다. 하나님 나라는 시작된 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늘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며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결국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가 그의 평생의 삶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놀라운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더 가져라, 더 높아져라, 더 소유해라, 더 움켜져라, 더 강해져라,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한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180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즉 뭐냐, 하나님 나라는요, 높아지려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높임을 받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움켜지는 사람이 아니라 내려놓는 사람이 채움을 받는 나라인 거예요. 더 나아가 스스로 부유하다, 스스로 풍족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옵기는요,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비워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우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심령은 가난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내 삶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주님 앞에서 엎드리며 살아가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비워진 심령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겸손히 비워진 마음을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정말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들면서 하루하루의 인생길을 여러분 걸어가십시오. 그러면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천국의 그들의 것임이요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와 통치가 충만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디 바라옵기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뤄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줬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와 함께하며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더욱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 운동, 세계 경주 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APEC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의 홍서영 PD입니다. 요즘처럼 무더운 날씨엔 계곡이나 바다, 수영장을 찾으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무엇보다 자신의 몸 상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기시는 게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혹시 수영 잘하시나요? 저는 못합니다. 그래서 가끔 깊은 물에서 목만 나와 있을 때 이런 상상을 해봐요. 여기서 자칫 내가 빠진다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나와야 할까? 아마 정신없이 허우적거리면서 뭐라도 붙잡으려고 하겠죠. 하지만 아무것도 붙잡을 게 없을 땐 발버둥 쳐도 혼자서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겠죠.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죄와 사망에 있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셨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값없는 은혜에 감사하는 저녁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씩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찬스.

샬롬 여러분, 평안하셨나요? 복된 화요일입니다. 네, 여러분, 어제는 제가 거의 목소리가 잠겨서 굉장히 아픈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회복이 참 빠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평소 몸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최근에 좀 이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신경 쓰는 일도 있었고 또 체력적으로 직접 짐을 나르고 옮기다 보니까 좀 붙였는데 그러면서 목이 확 나가더라고요. 어제 3875번님께서 어머 PD님이 바뀌셨나요? 아님 못 감기신가요? 아이쿠 얼렁 회복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아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렇게 조금씩 좀 빠르게 회복되고 있어요. 아 PD님이 바뀐 건 아니고요. 접니다. 네, 또 많은 분들께서 응원의 댓글 보내주셨는데요. 어제는 제가 목이 너무 아파서 읽지를 못하고 찬양을 많이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오늘은 좀 말을 할 수 있게 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도 나누고 또 찬양도 많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 0116번님께서도 항상 은혜로운 방송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쾌차하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오늘은 아프지 않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또 8929번님께서도요. 홍사영 PD님 컨디션이 안 좋으신가 보네요. 우리 홍 PD님 컨디션이 얼른 회복되길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은혜로운 찬양과 방송 진행 감사합니다. 네,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응원의 댓글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얼른 낫겠습니다. 또 6252번님께서도요. 지금 퇴근하는 길에 딱 듣기 시작했는데 지독한 목감기에 걸리셨나 봐요. 힘내시고 덥지만 따뜻한 물 많이 드세요. 파이팅입니다. 안 그래도 제가 너무나도 더운 날씨에 따뜻한 걸 계속해서 주문하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만 듣고 그냥 바로 아시더라고요. 아 따뜻한 거요? 네, 그래서 아 네 맞습니다. 예, 따뜻한 물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6252번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또 많은 댓글들 남겨주셨는데요. 네, 제가 고이고이 간직하고 또 사진으로도 찍어놨습니다. 너무 감사해서요. 네, 얼른 회복돼서 더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찬양 올려드리면서요. 은혜 나눌게요. 항상 이 저녁 시간에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과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 너무 감사해서요. 제가 오늘은 축복의 찬양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오늘 두 곡의 축복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어쩌다 보니 두곡다 어린이의 목소리로 올려드리게 되는데요. 이 7, 8월이 어린이도 그렇고 청소년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믿음으로 한 발짝 한 걸음 더 성장하는 기간인 것 같습니다. 수련회 기간 또 여름 성경학교 기간에 큰 은혜 받으실 거라 믿는데요. 그 은혜가 일회성이 아니라 끝까지 지속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3875번님께서요. 사랑과 축복을 가득 담아 예수님의 아이로 성장하길 늘 기도합니다. 모든 생각과 결정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행하는 길이길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신청해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네, 또 아이들을 자녀를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메시지 보내주셨는데요. 네. 올려드려야죠, 찬양. 연평한 씨의 곡입니다.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찬양 올려드릴게요.

0: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1: 네, 오늘도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화요일 코너 달고 달디단 바이블을 복습하는 시간을 이 시간 가져보고 있습니다. 행복한 저녁, 오늘도 퀴즈 왔어요. 네, 그동안 달고 달디단 바이블에서 외웠던 말씀을 복습하는 시간, 네, 퀴즈 시간인데요. 오늘은 한 말씀인데 두 구절이에요. 두 절을 함께 복습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12월 9일에 암송했던 말씀이에요. 네, 예습 퀴즈입니다.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예습 퀴즈를 드리는데요. 로마서 3장 23절과 4절의 말씀 오늘 복습해 볼 텐데요. 로마서 3장 23절의 빈칸 퀴즈를 가져왔어요. 먼저 읽어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땡땡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서 땡땡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1번 영광, 2번 평안, 3번 축복. 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땡땡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땡땡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1번 영광, 2번 평안, 3번 축복. 작년 12월 9일에 외웠던 말씀이에요. 성탄에 특히 더 많이 듣게 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그리고 좀 결정적인 힌트를 드릴게요. 여기 굴비가 참 맛있죠. 굴비하면 이곳입니다. 큰 힌트였어요. 1번 영광, 2번 평안, 3번 축복.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세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추천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네, 선물 세 분께 드릴게요, 여러분. 이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맞추시면 됩니다. 1번 영광, 2번 평안, 3번 축복.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땡땡에 이르지 못하더니. 정답 기다릴게요. 찬양 한 곡 올려드립니다.

0: 기쁜 소리, 하늘 향기 가득한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영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위치한 김종구 식마치킨 포항 해도점에서 치킨 교환권을,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샌드위치 공방에서 샌드위치 교환권을,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위치한 스시랑에서 점심 특선 2인 식사권을, 자연 속 노천 온천이 있는 수안보 파크 호텔에서 온천 티켓과 호텔 숙박 쿠폰을, 성서 유니온 매일 성경에서 큐티집을,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위치한 카페 이디아 포항 이동 골프점에서 커피 쿠폰을, 포항시 북구 영일대 해수욕장에 위치한 호텔 더 에이드에서 숙박권을, 포항시 이동에 위치한 하나님의 기업 육풍 이동점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양덕동 카페 만나다 마음에서 2인 커피 음료 이용권을, 구간의 식품에서 가마솥맛 누룽지 세트를, 포항시 남구 연희읍 시루향에서 떡 선물 세트를,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에 위치한 도르카페에서 음료와 디저트 쿠폰을, 경주시 황성로에 위치한 돈카츠 마켓에서 돈카츠 2인 정식을, 포항시 북구 우창동에 위치한 빵마을에서 롤케이크를 선물로 드립니다. 선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1: 네, 오늘 퀴즈 드렸어요. 말씀 들어가기 전에 예습 퀴즈 드렸는데요. 로마서 3장 23절 빈칸 퀴즈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땡땡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땡땡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1번 영광, 2번 평안, 3번 축복. 여기서 힌트를 드렸죠. 여기 굴비가 참 맛있다고요. 어디 굴비일까요? 평안굴비, 축복굴비 아닙니다. 영광굴비. 정답은 1번 영광이었습니다. 네, 오늘 정답 맞히신 분들 가운데 세 분 제가 문자 보내드릴게요. 주소와 성함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너무나도 축하드려요. 네, 오늘 다시 복습해볼 말씀 찬양으로 들어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FM 90.3MHz 포항극동방송 울릉 FM 96.7MHz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 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참 은혜로운 말씀이죠.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서요.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 있는지 다시 떠올려 보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항상 오늘 감사 완료라고 보내잖아요. 그러면서 출석 체크를 하는데 이 시간 그 감사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나누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가 무엇이 있었는지 이 시간에 나눠주세요. 또 있었던 감사, 내가 잊었던 감사가 있다면 시간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내일 저희가 출석 체크 또 하잖아요. 그 출석 체크 시간에 다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저부터 은혜를 나눠보자면요. 저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이게 또 장기화되면 어떡하나 했는데 감사하게 많은 분들 또 우리 방송 가족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빠르게 회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어제보다 더 좋아진 목소리로 이렇게 방송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에 대해 참 감사한 저녁입니다. 네, 말씀 찬양 한 번 더 올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나눔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숨을 쉬고 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게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말씀 다시 한번 복습했는데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다시 읽어보시면서 또 들으시면서 내가 잊고 있었던 은혜가 떠올랐다면 지금 나눠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한량없고 또 변함없는 은혜를 오늘도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를 구원해 주시고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게 해주신 그 은혜에 참 감사한 저녁입니다. 네, 오늘도 달고 달디단 바이블에서 외웠던 말씀 두 절 복습해봤는데요. 작년 11월부터 외웠던 말씀들을 다시 돌아볼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한번 외웠던 말씀들이라 멜로디를 들으니까 다시 생각나더라고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듣기만 하지 마시고 입술로 찬양을 부르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분명 쉽게 암송되리라 믿습니다. 달고 달디단 바이블은 8월 18일 화요일부터 다시 시작하죠. 이 말씀 찬양의 작곡가이신 큰숲교회 김효정 사모님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이 화요일날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9월 중에 이 달고 달디단 바이블 코너로 공개 방송을 기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면으로 한번 청취자분들 모시고 외워보는 시간 가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기도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찬양 한 번 더 올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퇴근길에 계신 분들 또 야간 출근길에 계신 분들 안전 운전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계속해서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비가 좀 많이 왔으면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오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좋은 날씨 주장해 주시길 함께 중보하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는 내일 저녁 6시에 찬양 퀴즈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제작 진행의 홍서영 PD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J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의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전미나의 찬양 드림.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미나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요즘같이 치열한 세상에 착하게 살면 무시당하고 손해를 본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지금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선을 행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실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서도 착한 사람이 있지만 성경에서 언급하는 선함과는 본질적으로 다르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선을 행하고 그 선을 행함 자체를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 양선은 어질고 착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영어로는 goodness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양선이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사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양선을 맺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함이 있고 이기적으로 살지 않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며 배려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되지요. 선하다, 착하다, 거룩하다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체험하고 선을 나누고 베풀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선해지고 착한 삶을 살게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을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으로부터 칭찬 듣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기를 열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착한 일을 행하고 선을 베풀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죄악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바른 행동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아름다운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 누군가에게 사랑의 말로 칭찬과 격려로 감동과 기쁨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결코 선하지 않지요. 욕심을 부리고 남에게 해를 끼치고 자기 유익을 위해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라고 속삭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당한 만큼 보복하라고 하고 염려하게 하고 풍족한 가운데서도 늘 부족하다고 여기게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인색하게 만들고 자신을 불행하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우리를 우리 하나님은 도와주실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기쁨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시간에는 효자교회 이동형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 말씀을 본문으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증인으로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8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7월 동안 우리는 무더운 여름을 지나면서 감사와 두려움 그리고 쉼과 세임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지난 주일에는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세임을 주신다라는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우리의 힘이 부족해도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시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난주 예배 후에 우울감과 또 무력감에 시달리고 또 삶의 여러 고된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셨던 몇 분의 성도님께서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그런 문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문자를 읽으면서 참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었고 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힘을 주신다는 사실에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그들을 위해서 더 많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지친 사람을 위로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시 일어나서 내 일만 감당하라고 그렇게 힘을 주실까요?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 형편을 회복하며 또 내 마음만 편안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그런 힘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에는 다시 돌아가야 될 삶의 자리와 그곳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위로하시고 지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은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우리 삶의 자리로 보내시기 위해서 새 힘을 주십니다. 가정으로 또 일터로 이웃세계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드러나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축구와 농구 같은 그런 운동 경기를 보면은 전반전이 끝난 뒤에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그 하프타임에 선수들은 잠시 숨을 고르고 또 감독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후반전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준비합니다. 그러나 이 하프타임은

타임의 목적은 계속 벤치에 앉아 있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경기장으로 들어가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쉬는 것입니다. 쉼은 자기 자리를 떠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맡겨진 자리로 돌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친 우리를 말씀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세임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삶에서 한 발짝 물러나게 하는 힘이 아닙니다. 가정과 일터와 이웃으로 다시 나아가서 맡겨진 믿음의 자리를 감당하게 하는 힘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이제 곧 성령이 임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때와 형편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주님,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 회복이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하나님, 언제 내 형편이 나아질까요? 언제 내가 드리는 기도가 응답받을까요? 언제 내가 처한 상황이 좀 안정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때와 시기를 자세히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지금 감당해야 될 사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미래를 다 아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늘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는 멀리 있는 특별한 자리에서만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과 일터와 이웃이 바로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자리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우리 효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오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6절은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지금이 아닙니까? 라고 지금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왜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이제 그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우리 이스라엘이 다시 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감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나라가 회복되고 이 억압받고 있는 이 현실이 빨리 끝나기를 늘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관심이 이스라엘 회복에만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드리는 질문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시야는 아직 좁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일을 바라보셨지만 제자들은 자신의 형편이 언제 좋아질지 그것만 궁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내 문제에만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 이 일이 해결되고 언제 형편이 나아지겠습니까? 언제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의 문제와 그 건강의 어려움이 풀리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필요와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이 내 문제 해결에서만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내 가정의 형편만이 아니라 구원받아야 될 가족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의 필요만이 아니라 이 지역의 아픔과 잃어버린 영혼을 보게 하십니다. 내 편안함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그 사명을 생각합니다.

생각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관심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나만 바라보던 눈은 이웃을 향하게 되고 내 형편에만 매여 있었던 마음은 복음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7절 말씀에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을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때를 다 알아야만이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때를 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으며 오늘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내가 당한 일이 언제 풀리고 또 기다림이 언제 끝날지 알고 싶어하는 그러한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래의 모든 결정을 보여주시기보다는 오늘 붙들 말씀을 주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하십니다. 때로는 내일 일을 너무 많이 생각하다가 오늘 해야 할 일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아직도 일어나지 않는 그 일을 걱정하다가 지금 곁에 있는 가족에게 따뜻한 말을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교회의 앞날을 염려하면서도 정작 오늘 내가 해야 될 그런 작은 섬김은 자꾸 미루려고 합니다. 기도 응답의 때만 바라보다가 오늘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그 사람을 지나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두 알아내는 일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손에 내 일을 맡기고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때는 하나님께 맡기되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사랑하고 형편이 나아질 때까지 미루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순종을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식구가 달라지면 잘하겠다 그렇게 미루지 말고 오늘 집에 가셔서 먼저 부드러운 말을 한번 건네보세요. 교회에서도 내가 형편이 좋아지면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미루지 말고 지금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이웃에게도 완벽한 기회만 기다리지 말고 오늘 따뜻하게 다가가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거창한 그러한 미래보다는 오늘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언제 형편이 달라질 수는 알 수는 없어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맡겨주신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이웃을 바라보십시오. 내 문제에만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사명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염려하느라 오늘의 사명을 놓치지 않고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효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증인의 삶을 위해 성령의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8절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곧바로 땅끝까지 가라고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성령이 임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증인의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두려움이 많고 또 생각도 좁고 믿음이 쉽게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임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해내라고 하지 않으시고 성령께서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은 감당해야 될 그런 명령인 동시에 성령의 능력으로 실제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증인의 삶은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루어가시는 삶입니다. 제자들을 보면은요, 그들에게는 권력과 재산도 없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서는 갈릴리의 어부도 있었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세리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붙잡혔을 때에 두려워서 도망을 쳤던 사람들이었고 베드로는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말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과 신앙의 이야기를 나누려다가 관계가 어색해질까 봐 망설일 때도 있고, 직장과 이웃에서는 내 부족한 모습이 생각나서 입을 다물기도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증인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증인은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증인도 자신이 만난 예수님과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어려운 이런 신학적인 이야기를 모두 설명해야만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어요. 내가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습니다. 힘들 때 교회에 나갔더니 교회 지체들이 나에게 힘을 주었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진실하게 나누는 것이 바로 증언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증언의 삶이 또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말과 태도와 선택을 통해서도 바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화를 낼 수 있는 자리에서도 한 번 더 참는 모습들,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한 모습,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손을 내미는 모습, 또 잘못했을 때에 먼저 사과하는 모습이, 이 모든 것들이 모두가 다 복음을 보여주는 통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리가 하는 그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사랑으로 섬기며 신뢰를 쌓아가고, 기회가 주어질 때에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온유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삶은 결심만으로 오래 이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참으려고 해도 화가 날 때가 있고요. 친절하게 하려고 했는데 피곤하면 나도 모르게 표정이 굳어질 때가 있어요. 전도하려고 해도 기회가 오면 두려움이 앞장서서 그렇게 우리를 주춤거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은 나를 크게 보이게 하는 힘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게 하는 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은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은 목소리를 높이게 하는 힘에만 있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두려움 속에서도 진실을 말하게 하시고,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게 하시고, 지친 가운데서도 다시 사랑하게 하십니다. 또한 언제 말하고 언제 기다려야 하는지도 분별하게 하십니다. 내 생각을 앞세우기보다는 상대방의 아픔을 듣게 하시고, 상대방을 억지로 믿게 하려 하기보다는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기게 하십니다. 이러한 성령의 도움은 가정에서 더욱더 필요해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오히려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은 우리의 장점뿐만 아니라 부족한 모습도 다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말보다 삶으로 먼저 보여주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린 뒤에 우리의 말이 더욱더 부드러워져야 되고, 말씀을 들은 뒤에 가족을 더 이해해야 되고, 기도한 뒤에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 때에 가족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교회도 사람의 열심만으로 증인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열심도 그저 사람의 수고로 끝나기가 쉽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영혼을 향한 그러한 사랑을 주시고 서로를 세워주게 하시며 복음을 부끄럽지 않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증언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먼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 제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부족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신 채 증인이 되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재주와 자신감을 의지하기보다는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이번 한 주도 자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과 행동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는 우리 효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증인의 삶은 멀리 있는 곳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8절 말씀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증인으로 살아갈 자리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나 땅끝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은 한 곳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퍼져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멀리 있는 땅끝이 아니라 지금 제자들이 머물고 있던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제자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고 자신들이 두려워서 숨어 있었던 그런 아픈 기억이 남는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복음 전하기에 편안하고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더 안전한 곳으로 옮겨간 뒤가 아니라 바로 그곳에서부터 증인의 삶을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자리, 두려운 기억이 남아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예루살렘과 같은 자리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정이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함께 사는 가족은 우리의 믿음이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는 따뜻하게 인사하면서도 집에 가서는 내 말이 거칠어진다 그러면 가족은 우리의 말보다는 그런 삶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아멘 아멘 하면서도 작은 일에 쉽게 화를 내고 오랫동안 마음을 닫는다 그러면 복음의 아름다움은 드러나기가 어렵습니다. 가정에서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가족에게 매일같이 긴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보다 먼저 사랑하고 기다리며 용서하고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잘못했을 때에 먼저 미안합니다라고 말하고 바쁜 중에서도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을 조급하게 몰아붙이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며 기도와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가족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와 생업의 현장도 예루살렘입니다. 직장에서 증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모든 대화를 억지로 신앙의 이야기로만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맡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작은 이익 때문에 정직을 버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수고와 공을 내 것으로 돌리지 않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한 동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누군가 실수했을 때에 뒤에서 흉보기보다는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역시 다르구나라고 느낄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고 또 새로운 새 가족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어야 됩니다. 오랫동안 봉사한 이들의 그 수고에도 감사해야 되고 오늘도 이렇게 더운 날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의견이 다를 때에도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할 때 세상은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증인의 삶은 가까운 사람에게만 또 머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예루살렘 다음으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가까운 사람에게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 사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까이 하기 불편하고 마음의 거리가 먼 곳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사실 가까이 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맞지 않고 과거에 상처를 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형편이 어렵고 사회에서 소외되어서 사람들의 관심에 밀려난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좋아하고 편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만 사랑을 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증인의 삶은 내가 편하게 여기는 사람의 범위를 넘어서는 삶입니다. 내가 먼저 인사하기 싫은 사람에게도 따뜻하게 가서 인사하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이웃에게 가까이 다가가며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의 사정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이리저리 나누고 밀어내는 그런 소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하고 서로를 품게 하는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상처를 준다 그러면 우리가 전하는 말과 살아가는 모습이 어긋나게 되는 것입니다.

0: 또 오늘 주님께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가 먼 나라로 나갈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땅끝을 우리는 품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일 전교인 영성수련회 때에 은혜 받고 또 시골교회 목회자 부부를 돕겠다면서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선교비를 맡겨주신 성도님도 계셨습니다. 이처럼 선교사와 목회자를 후원하고 또 우리 곁에 외국인과 이주민들에게 친절히 다가가며 이 교회가 민족과 열방을 섬기도록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땅끝의 사명에 함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땅끝을 말하기 전에 오늘의 예루살렘을 놓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는 차갑게 대하면서 먼 곳의 선교만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면서 땅끝의 큰 사명만 이야기해서도 안 됩니다. 복음은 오늘 내가 만난 한 사람에게서 시작이 됩니다. 내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증인으로 보내신 자리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신 자리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또 이웃 가운데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을 드러내십시오. 가까운 사람에게 시작하여 마음의 경계를 넘고 땅끝까지 복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효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만 편안하게 살려고 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때와 시기를 다 알 수 없지만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의 사명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떨릴 수도 있지만 부족할 수도 있지만 성령께서 증인의 삶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증인의 사명은 먼 곳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가정과 일터와 또 교회와 이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나를 증인으로 보내신 한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요, 가족일 수도 있고 직장의 동료일 수도 있으며 마음이 멀어진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순종은 무엇입니까? 먼저 사과하거나 또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거나 따뜻한 식사 한 끼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소망을 그들에게 조심스럽게 전할 수도 있습니다. 거창한 일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순종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의 때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순종할 능력을 성령께 먼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의 사명을 붙들며 자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서 있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효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오직 말씀으로 지금까지 효자교회 이동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효자교회 지역번호 054 276-913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 사진 공모전 생명의 빛,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방송은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지난 70년 동안 한결같이 복음을 전해온 방송사역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방송국의 모습, 방송사역의 현장, 포항 극동방송과 함께한 일상의 소중한 순간, 그리고 생명의 빛,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의 가치와 사역을 담은 사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은 7월 22일부터 8월 5일까지이며 접수 방법은 이메일 접수로 진행됩니다. 메일 접수 시 성함,

연락처, 출석 교회명, 작품명을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054-256-3000번으로 문의하시거나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사진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어린아이가 무언가를 말할 때 마땅한 단어를 찾지 못하면 몸짓과 표정을 섞어가면서 설명을 하는데요. 아직 말로 표현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지 않으면 어린아이처럼 그분의 마음을 표현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과 생각, 그리고 이성에 역사하시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생각할 수 있게 되고 그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게 됩니다. 자,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채우실 주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사모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풍성한 힘과 위로가 있는 곳, 내 삶의 노래로 첫 찬양으로 함께 하시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찬송 메들리 송정미 사모님의 찬양이었습니다. 찬송 듣기 전에 먼저 들으신 찬양들은요. 옹기장이의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이어서 브라이언 덕슨의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영어 찬양으로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형성될 때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성숙해져 가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도 찬양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함께하고 계신가요? 오늘도 문자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보내주실 또 사연들과 함께 신청곡도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가 오늘도 열려 있고요. 먼저 들어온 신청 찬양이 또 있습니다. 3636번님께서 감사합니다. 은혜롭게 잘 듣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듣고 싶습니다. 이 찬양 들으면 눈물이 쏟아집니다 하셨거든요. 지금 바로 함께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신청해주신 찬양 이어서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찬송 이어서 이상현의 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듣고 오셨습니다. 은혜로운 찬양들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예수께로 가면 찬송 듣고 오셨고요. 앞서 들으신 곡은 손재석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였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 함께 나누겠습니다. 9909번님께서 아들이 고향에 있는 구사단 백마부대로 입대했습니다. 노심초사하는 마음이었으나 아들의 밝은 목소리를 통화로 들으니 마음이 놓이네요. 부디 군에서 주일마다 교회 나가고 다시 예수님 만나는 만남의 기적이 있어지길 기도합니다. 좋은 상사 만나고 좋은 멘토 만나서 사회에 있을 때보다 몸, 정신 다 건강해져서

돌아오길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아멘. 백마부대 훈련병 김준성 화이팅! 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이 글자 하나하나에 정말 녹아져 있어서요. 저도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문자를 읽었는데요. 지금 9909번님께서 보내주신 이 문자가 다 응답이 될줄 믿습니다. 제가 또 군부대 사역 다녀보니까 이렇게 믿음 있는 좋은 상사분 많으시더라고요. 이런 분들 다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여러분의 다양한 기도 제목들 신청 찬양 기다리겠습니다. 샵 9330, 문자 보내주시는 동안 믿음의 아들들,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이어 듣고 오시죠.

앞서 들으신 두 곡은 나무엔의 주는 길이요 진리 생명 그리고 프레이즈 유니언 싱어스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도 띄워드렸어요. 오늘도 풍성한 찬양으로 영혼을 채워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 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다가 저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풍성한 찬양 들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참 감사드리고요. 끝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0: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 제공입니다.
1: 영남신학대학교 총장 유재경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AI 알고리즘이 추천해 주는 대로 영상을 보고 쇼핑을 하고 여행을 갑니다. 책도 AI가 읽어줍니다. 이러한 디지털 시대에 가장 심각한 것은 사람들이 그냥 AI에 의존해 산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인간의 생각과 기억조차 AI에 의지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AI가 주인이고 우리는 손님이 된 채 살아갑니다. AI로 인한 편리함이 인간 존재 자체를 위기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 진정 우리가 인간답게 사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정한 인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읽는 과정을 통해 의미를 구성하고 하나님의 관점을 상상하며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합니다. 무엇보다 성경 읽기는 우리의 인지활동을 넘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교부 암브로시우스는 성경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성경은 그리스도의 소리로서 모든 사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고 교훈을 주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성경을 읽고 마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AI 시대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면 어떨까요?
0: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가 함께했습니다.

네, 이브닝 프레이즈 말씀과 찬양교회 장태환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요, 이 날씨 때문에 이 장염이라든지 식중독 같은 이런 병들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덥더라도 차가운 음식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이 더위를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목적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분명히 믿고 또 그 나라를 향하여서 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증명해야 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특징이 무엇이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죠. 그러니 십자가를 의지하고 산다는 것은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성공을 주신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명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이렇게 되면 안 되죠. 나는 성공한 사람이지만 나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것을 증명해야지 우리는 주의 자녀입니다.

네, 아이자 1번 가운데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들으셨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요, 경험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차를 이렇게 운전을 오래 하다 보면요, 차에 대해서 알게 되죠. 그런데 차에 대해서 알게 되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차가 고장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내가 어떤 차를 모는데 이 차는 폐차할 때까지 고장이 한 번도 나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차에 대해서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중간중간에 한 번씩 고장 나니까 그 고장 난 것을 통하여서 아,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 아, 이렇게 차가 움직이는구나. 어렴풋이 알게 되는 거죠. 물론 뭐 정비사만큼 알게 되는 것은 어렵고요. 그런데 하여간 고장을 통하여서 차를 더 잘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의 고난이나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더잘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걸잘 못하는구나. 아, 내가 이게 잘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배우고요. 어떤 사람은 배우지 못합니다. 배우면은 성장하게 되고요. 배우지 못하면은 손해보게 됩니다. 도태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선지서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런 말씀들이 반복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요, 에스겔 35장 말씀을 보면은요, 몇몇 말씀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딱요 단어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선지서들은 보통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너희들 이런 거 하면 안 돼. 너 이런 거 했으니까 너희들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벌할 거야. 그런데 그냥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꼭그 이야기 가운데 후반절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이라는 것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구원이 목적이라는 거죠. 깨달아 알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닥칠 때에, 어려움과 환난이 닥칠 때에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아,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0: 내게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구나. 네, 그것을 깨달아야 되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고난의 상황에는 너무 힘들죠. 포기하고 싶죠. 그런데 지나고 나면요. 아,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고 계셨구나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의 경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을 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바뀔 겁니다. 아, 그때 내가 그렇게까지 힘들어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아,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잘하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우리 찬양을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네, 어노인팅 앨범 가운데서 다 찬양하여라 들으셨습니다. 예전에 교회 이제 집사님 중에 은퇴 집사님 중에 유교 참전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참 신기하죠? 그6.25 전쟁 당시에는 정말 죽을 것 같았고, 하루하루 공포로 살았고, 정말 친했던 동기가 죽는 모습을 매일 봐야 했던 그 시절이었는데, 인생 지나고, 이제 내 나이가 80이 넘고, 이렇게 인생을 돌아보면 그 시간도 그냥 웃으면

서 이야기할 수 있는 추억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이가 이제 들면 들수록 먼저 죽은 친구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으로 그 친구가 죽고 내가 살았던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는데, 이제 나이가 80이 넘고 나도 죽을 날이 다가오니까 이제는 그 미안함들이 다 사라지고, 아, 그 친구들을 만나서 정말 즐거운 이야기를 할수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정말 뭐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정말 두려움과 배고픔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았지만, 4, 50년이 지나고 나니, 아, 그때 그랬지. 아, 그때 그 친구 참 보고 싶다. 뭐이 정도. 그때는 너무 괴로웠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삶이었지만, 이제 나이가 들수록 그 안에서 균형이 잡히게 되고, 그리고 또 기대하게 되고, 또 그립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삶들이 이제는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고난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말 이게 끝인 것 같고 절망인 것 같지만, 그 시간을 버텨내고 인내하면요, 그 다음에 분명히 이 상황을 새롭게 볼수 있는 눈이 생기고요. 또이 가운데서, 아, 그래도 내가 얻을 것이 있구나. 그리고 또 내가 이 가운데서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내가 볼수 있게 되었구나.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저도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목회를 통하여서 또 나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생각하게 하시고, 또그 상황에서는 뭐 갈등이 있었고 또 괴로움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니 하나님께서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가운데 두신 이유가 뭐라고요? 낮추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수 있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이 있다면요,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 단단하여 질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전도단 1번 가운데서 겸손의 왕 들으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높이시는 것이 아니라 낮추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낮아야지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교만은요, 눈을 가리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못 보게 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봐야지 비로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낮아지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실패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조카 룻과의 갈등에서 너 가고 싶은 대로 가라. 나는 어디로 가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분명하게 고백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저는 마지막 찬양 들려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입니다. 피아 1번 가운데서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금까지 말씀과 찬양교회 장태환 목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매기 성경 강해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이 시간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으로 모시겠는데요. 오늘 사도행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전반부를 좀 쭉 보았어요. 그러니까 17장 전반부를 보면 오늘 4절 말씀부터 함께 하도록 하죠. 17장 4절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적지 않은 규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조치나 그랬어요. 그 중에 얼마가 믿었다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들 중에 약간은 주님을 믿습니다. 또한 그들 중에 대부분은 믿지 않습니다. 소수가 믿습니다. 다수는 믿지 않고요. 그런데 의사 누가가 적지 않은 귀부인이라고 말한 것은 많다는 것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저는 이렇게 자주 이중부정법을 사용해 어떤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성경적 표현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도 그것을 표현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많은 영향력 있는 여인들이 주께로 돌아왔음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17장 5절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으나 그랬습니다. 본문에서 저자란 당시 성의 중앙에 자리 잡고 있었던 넓은 광장을 의미합니다. 이곳에서는 물건을 사고 팔았고 또 철학도 강론하고 공개 재판도 했던 어떤 시민 광장과 같은 역할을 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어떤 불량배들이 띠를 지어서 야손의 집을 습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6절로 가보세요. 발견치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그랬어요. 자, 여러분은 저들이 웅변적인 몸짓이나 혹은 과장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바울 일행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였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것은 어찌 보면 조금 과장된 표현이 아닌가 싶죠. 이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기독교가 고대 로마 제국에 침투했을 때 어찌 보면 그것은 혁명과도 같았습니다. 기독교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영향력이 끼쳐졌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났으니까 아마도 이런 표현이 과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건전한 기독교보다는 오히려 이단시 되는 기독교 사상이 더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그렇지 못한 기독교, 반대되는 기독교, 적그리스도의 그러한 사역과 역사들이 훨씬 더 매스컴의 조명을 받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잘못된 것일수록 이상하게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지 않는가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생명의 이 복음이 그리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인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사회에 대한 사회의 위대한 혁명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현대를 살아가고

사람들을 목회하는 저에게서도 특별히 한국 교회에 있어서 적그리스도의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요. 그런 면에서 정말 유감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복음의 혁명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것과 같이 주의 말씀이 이 땅 이 민족 가운데,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한국 땅에 참다운 개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자들이 없다면 불가능한 것이죠. 누가 이런 일에 헌신하겠습니까? 누가 이 일에 용기 있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나서겠습니까? 7절 9절을 볼까요? 야손이 들었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며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고 보호를 받고 놓으니라 그랬습니다. 이곳은 가이사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로마의 힘이었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요. 그들이 야손의 보호를 받고 놓으니라고 한 이건 뭡니까? 야손이 보석금을 내야만 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이제 다음으로 베레아 전도에 관해서 보겠는데, 17장 10절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모시죠.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이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여러분은 이 모든 박해가 바울의 열심을 꺾고 그를 낙심케 했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를 전혀 낙심케 하지 못했고 그의 선교의 열심을 중단시키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번에는 베레아로 갔는데 그곳은 해안에 가까운 도시였어요. 11절 가보세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참 많이 외웠던 그런 말씀인데요. 당시 사람들은 아주 합리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증거한 사실에 대해서 그것이 정말로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연구했다는 건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베리아에 있는 그 베리아의 사람들 가운데 믿는 무리들이 많아져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교회에 대해서 사실 잘 알지는 못합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는 이 이상 알려진 바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핍박이 가장 심했던 곳에선 가장 강한 교회가 생겼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하는 거예요. 베레아 교회는 아마 핍박이 없었기에 강한 교회가 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 중에 하나는 교회가 거의 핍박을 받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상 사람들은 교회가 당연히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죠. 동네마다 교회는 적어도 한두 개씩 다 있잖아요. 제가 목회하는 목동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서 있는지요. 또 친척이나 이웃 중에 교회 다닌 사람이 의례 다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전도하던 이때 이 1세기만 하더라도 그렇지 못했어요. 교회는 어떤 지역에도 용납할 수 없는 이교도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아마도 교회를 순수하게 또 초대교회를 강하게 만들었던 주변 환경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12절로 가보세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다시 의사 누가는 이중 부정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다. 왜 그는 많은 수의 남자와 귀부인들이 믿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그가 아주 많았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계속되어지는 13, 14절이에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고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유하더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실라와 디모데를 그곳에 남겨두고 수행자들과 함께 아덴 곧 아데네로 떠나게 되는 겁니다. 15절입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납니다. 바울은 아덴으로 갔습니다. 그는 거기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립니다. 그는 아마 그들에게 데살로니가로 가서 성도들을 점검하고 그곳의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보고

베리아 성도들도 점검한 뒤에 아덴에 있는 네게로와 합세하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16절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가 기다리다가 온 성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아덴은 당시 세계 문화의 중심지였어요. 사실 아테네는 조각, 문학, 수사학 뭐 이런 것들이 크게 발달을 했고요. 철학자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에피클로스, 제노 등이 활동했던 지역이기도 했고요. 또한 이것은 민주주의의 요람이기도 했지만 그러한 반면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곳이 우상이 가득한 것이다. 그렇게 보고 참을 수 없었던 겁니다. 자, 이제 아덴에서 이제 사도 바울 그 일행이 그 여러 가지 아덴의 그 우상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17장 17절로 가보죠.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그랬습니다.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는 동안 우선 회당에 가서 유대인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경건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역의 순서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게 되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그가 그곳에 있는 동안에 그는 몇 개의 천막을 팔았을지도 모르죠. 그는 천막을 팔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그의 말에 흥미를 갖고 접근을 해 왔습니다. 그것이 18절입니다.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토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뇨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인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이남이러라. 그래, 여러분, 그 본문에서 에비그레오란, 이게 뭐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에피큐로스 학파를 말합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그들은 인생의 행복을 최고의 덕으로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음욕을 선봉하는 스토이고 철학자들은 스토아 학파를 말하는 거고요. 하니까 에비구레오 학파는 인간에게 한계가 없고 인간을 신과 같은 존재라고 믿었던 그런 학파입니다. 즉, 인간은 극한까지 나아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은 육체를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들은 육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일 육체가 술을 원한다면, 원하는 만큼 술을 마시게 하라 하는 거예요. 성에 관해서도 에비구레오 철학자들은 오늘날 상황 윤리라고 말할 수 있는 소위 새 도덕을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때문에 쾌락을 위해서는 불법적인 성행위도 정당하다, 이렇게 여겼던 거죠. 이와 반대로 스토이고 철학자들은 육체는 이성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두 그룹의 철학자들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기 위해서 바울에게로 왔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것을 말하였기에 바울이 주로 그 토론을 주도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즉 말장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바울이 말하는 내용은 그들에게는 전혀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상은 그들에게 이상한 신처럼 보였을 거고요.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그의 이론을 플라톤 사상에서 취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들은 바울이 실제로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지만 단지 영혼의 부활에 관한 플라톤적인 사상을 믿었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이 사상은 사회 속에 개개인들에게까지 침투되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죽음 이후의 삶을 인정하게 됩니다. 여전히 오늘날도 그 같은 이론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자유주의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사실 이 이론은 고대 헬라 철학의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헬라 철학자들은 바울의 이론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던 거죠. 저는 바울이 그들보다 훨씬 더 깊은 철학적 이론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당대의 철학이 이 특별한 기간에 아덴에 씨를 뿌리고 있었지만 그들은 바울의 말을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계속 되어지는 19절로 가보세요. 붙들어 가지고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의 말하는 이새 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레오바고 이것은 파르테논과 그것과 연결된 건물들의 꼭대기에 세워져 있는 아주 특별하게 생긴 돌로 된 구조물 그것을 말합니다. 솔직히 이것은 매우 아름답고 멋진 건물이죠.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우상에게 바쳐진 것입니다. 이것은 그 도시의 저자 곧 바울이 매일 나갔던 광장으로부터 위쪽에 있었는데 그들은 바울을 이곳으로 데려와 그곳에서 말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이 헬라 철학자들이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말하는 이 새로운 교리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오. 그들은 그것에 관해 좀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완전히 복음에 대해 무지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갈라디아인이나 빌립보인, 데살로니가인들보다 더 나빴던 거죠. 왜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뭔가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진정 그것이 문제입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이 교회를 좀 더 다녀본 어떤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보다 쉬울 때가 우리 가운데 많잖아요? 마치 건물을 새로 짓는 것보다 이미 지어진 건물을 헐고 그 자리에 다시 세우는 것이 더 어렵다. 리모델링 하는 게 훨씬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20절로 21절입니다. 내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도 예외일 수가 없는데요. 사람들은 이제 자주 새 것을 좋아하잖아요. 누가 어디서 새로운 것을 보았다, 입었다, 뭐 이론을 발표했다 그러면 우르르 그리로 몰려가고 또 다른 곳에서 뭐 새로운 이론이 나온다, 뭐 성경부가 어떻다, 뭐 기도가 어떻다 그러면 또 그쪽으로 우르르 몰려가고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새로운 이론을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뭔가 새로운 것을 따라가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뭔가 신선하고 뭔가 철학적인 것을 말하려고 그렇게 애써도 그것은 여전히 옛날에 말했던 것과 똑같을 뿐이었습니다. 아덴 사람들도 이와 똑같은 일에 애를 쓰고 있었던 거죠. 아덴에는 확실히 어떤 빈둥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들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이론들과 새로운 사상들을 토론하면서도 말만 앞설 뿐 실천이 없었어요. 그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뭔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었죠. 그러나 그들은 전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을 듣게 되었던 겁니다. 바울이 그 토론의 광장에서 실패했다고 아덴에서 그의 명성은 땅에 떨어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성경학자들 중에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저는 전적으로 그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울이 설교했던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한 메시지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22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그는 아덴 사람들아 라고 꽤 격식에 맞추어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는 곧이어서 범사의 종교성이 많다라고 공격을 합니다. 아덴 사람들은 매우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덴은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과 헬라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의 신전은 어디 가도 있었습니다. 작은 신들도 있었고 큰 신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실제적으로 모든 일마다 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것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그들은 아주 종교성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종종 사람들이 왜 우리는 외국으로 선교사를 파송해야만 합니까? 그 나라의 백성들은 그 나라의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질문도 들어보곤 합니다. 사실 바울이 아덴으로 내려갈 때 어떤 삶이 왜 당신은 그곳으로 갑니까? 그들에게는 지금 종교가 너무 많습니다. 라고 어떤 사람이 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그랬다면 바울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마도 그는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그들은 너무 많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0: 존재입니다. 그 종교는 생명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를 진정 만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종교를 잃어버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인간은 구원받기에는 너무 악하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진짜 문제는 사람들은 구원받기에 너무 선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종교적이고 가치가 있음이 어느 정도 신선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정 구원을 필요로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사랑하는 매기 성경 강의 애청자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없이 버려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아덴으로 간 이유입니다. 종교가 많다가 아니라 생명이 없다. 그래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가게 되었던 거죠. 아덴 사람들은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덴에서 바울은 회당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그는 아덴에서 어떠한 발판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담대히 아덴의 철학과 종교의 본부에 서서 아덴 사람들아 라고 외치면서 그의 설교를 시작하게 되었던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1: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성경 강해 시리즈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베레아를 떠난 바울은 우상으로 가득한 한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회당과 장터에서 날마다 복음을 전하고 아레오바고에서 설교했는데요. 바울의 마음이 크게 격분했던 이곳은 어디인가요? 1번 드로아, 2번 아덴.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청취 소감도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지난 시간 정답은 1번 예수였습니다. 매기 성경 강의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는데요. 이렇게 짧으면 5초, 길면 5분 안에 결정되는 첫인상이 다시 바뀌려면 무려 40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주변에 아주 가까운 사람 외에는 40시간씩 교제를 나눌 사이는 흔치 않지요. 그런 이유로 첫인상은 콘크리트처럼 굳어져 관계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미지 컨설턴트 메리 미첼은요, 두 번의 기회가 없으니까 첫인상은 모르는 사람과의 관계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크리스찬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세상에 어떻게 비추어지느냐가 세상 사람들이 보는 주님에 대한 첫 인상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지혜롭게 말을 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의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89편 말씀 함께합니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폐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며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지혜의 말씀 시편 89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빌레몬서 1장 6절 말씀인데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좋은 이미지의 크리스찬들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HT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배를 일요일에 교회에서 드리는 걸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 몸을

우리 삶 전체를 드리는 게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창한 게 아니라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가 곧 예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밤도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던 모헨의 I Offer My Life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린다고 하면 뭔가 큰 결심을 해야만 할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건 사실 이미 받은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 시간도, 내 재능도, 내 건강도 따지고 보면 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러니 드린다는 건내걸 내놓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걸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에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너무 부담스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잘난 무언가를 만들어 바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게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꿈이 있는 자유에 그대를 향한, 소망의 바다에 난 여호와로, 강명식의 그는 사랑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이스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의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담기실 수 있습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마이클 W. 스미스의 Let It Rain, 타샤 컵스 레오나드의 No Longer Slaves, 브룩 리거트우드와 패션이 함께한 Garment of Praise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가끔 오늘 하루 뭐 했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뭐 특별히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해야 할 일을 하다 보니까 하루가 다간것 같은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평범한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낸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밥 차리고 일하고 사람들 챙기고 맡은 자리 지키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하루를 사는 그런 사람들 덕분에 세상이 돌아가고 있지 않나. 오늘 별일 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신 분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잘 살았다라고 할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We Love의 주의 나라, Still Praise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Anointing의 하나님의 그늘 아래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0: FE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테마로 별그대 함께하고 있는데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아홉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주는 충성의 열매를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아홉 가지 열매는 개별적인 열매가 아니라 우리 성도가 성령 충만하게 함께 나타나는 단 하나의 온전한 열매를 뜻합니다. 이 아홉 가지 열매가 골고루 우리 삶에 풍성히 맺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광야를 지나며 희즈윌의 아름다운 연주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달빛마을 짐니의 주가 일하시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주가 일하심을 보는 것도 또 광야를 지날 때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이 변함이 없고요. 나에게 맡겨진 일을 신실하게 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묵묵히 우리의 삶에서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유료 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발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말씀과 선고표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는데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이 온전한 열매, 충성을 맺고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0: 낮바람 타고 함께하고
1: 으이치,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2: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3: 출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4: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0: 여기는
3: 여기는
5: 여기는 극동방송
6: 서머 스페셜입니다.
7: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그 열매는 각각의 열매가 아닌 성령 충만할 때 함께 나타나는 단 하나의 온전한 열매입니다. 아홉 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그리고 충성, 온유, 절제가 있습니다. 이번 주는 충성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데요. 맡은 일에 신실하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변함없는 신뢰를 지키는 충성, 바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별그대 여러분이 맺는 충성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0: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 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사히 여기고 기쁨으로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해가 다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리고 신실하게 나의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별교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성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라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1: 내일은 난 몰라요.

0: FE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부러우면 진다는 표현 들어보셨죠? 이 말처럼 우리는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똑같은 시간 같이 공부했는데 시험 결과가 다를 때, 가정의 환경이나 누군가의 부러운 성격과 외모까지, 누군가를 향한 비교는 부러움을 넘어 시기와 질투 속에서 불행함을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또 그 진실 앞에서 신실하신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요즘입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보다 허락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김수진의 난 믿어요 예수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합니다. 옹기장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류수영의 내 진정 사모하는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팀의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제니스 게인지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일디보의 Amazing Grace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심플리 포의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피아 월십의 십자가 군병들아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플리버 월십의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아이자야 61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연희열의 새벽 예배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영준의 시온성과 같은 교회에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노인팅의 예수님은 누구신가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주님을 알고 또 주님을 믿고 주님을 내 구주로 믿기로 결단하면 또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고 하거든요. 구원함의 은혜를 입고 이전과는 다른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정말 그야말로 모든 것이 다 변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태도나 삶의 가치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생, 죽음 이후의 삶도 180도로 바뀌잖아요. 영원히 죽을 삶을 선택한 것이냐,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선택한 것일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또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오늘도 내 모든 삶을 180도로 바꿔버리는, 정반대로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선택하며 꿈꾸기를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내가 예수 믿고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찬송의 가사처럼 나의 모든 것이 다 변했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받은 사람, 이 구원함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삶은 이전과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것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이전과 180도 다른 정반대의 삶, 죽음으로 귀결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삶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대신 죽으셨지만 죽음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는 지금부터 내 것 또 여러분의 것이면 좋겠습니다. 어떤 특별한 부르심을 입은 사람뿐만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함의 은혜를 입고 이전과는 다른 삶, 희망과 꿈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6887 성도님께서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주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북녘의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꼭 살아보세요 라고 문자 주셨는데요. 주님의 그 은혜가 오늘 주님의 자녀분들 뿐만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주님을 믿고 결단하는 그 자리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AM과 F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 우리 한반도와 중국 러시아 땅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외부의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AM 1188kHz 극동방송 AM과 제주 극동방송 AM 1566kHz 함께하고 계시죠? 그리고 대한민국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 이 시간 만나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귀한 찬양과 함께 또 북한 관련된 보도 내용을 우리가 분석해보고 기도 제목까지 나누는 북한 바로 보기, 또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까지 찬양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 바로 보기. 한 주 동안 보도된 북한 관련된 뉴스, 대내외 소식들을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며 함께 기도의 시간도 갖는 북한 바로 보기. 먼저 이번 주 다룰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북한 바로 보기 소식입니다. 북한은 현

0: 현재 핵 개발로 인한 대북 제재 상황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궁핍한 재정을 보충하고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군 병력을 파병하는 등 외화벌이에 나섰지만 그 이전부터 전통적인 방법과 수단이 있었습니다. 바로 노동력 수출인데요. 러시아 벌목공 수출뿐만 아니라 건설 근로자를 파견하고 또 중국에는 방직 공장이나 수산물 가공 공장, 식료품 공장 등에 값싼 북한 인력을 대거 파견해 외화를 벌어들였습니다. 심지어 북한 노동자는 러시아와 중국을 넘어 코로나 이전에는 유럽의 몰타나 아프리카 국가까지 진출하기도 했었는데요.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이 된 노동력 수출. 그런데 올해부터는 양보다 질을 따지며 값싼 노동력을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일한 후 생산된 제품의 최종 판매 가격까지 따지면서 더 많은 수입을 올리려고 그 수를 조절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이 외화벌이에 대한 정책을 왜 변경한 걸까요? 그리고 북한이 이렇게 노동력을 수출해야만 외화를 벌수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이야기들을 분석해보고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이 소식을 놓고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0: 자, 오늘은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에 대한 내용을 준비하셨네요.
1: 네, 그렇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에 따르면 현재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파견을 통해서 외화를 벌어들이는데 주력하고 있다라고 파악되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0: 자, 북한에서 무조건 이 노동자들을 해외로 많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수익성을 엄밀히 검토하고 있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북한 당국이 해외 노동자 파견 허가권을 전면 회수하고 기존의 계약의 수익성을 원점에서 다시 심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으로는 북한 노동자가 생산한 제품의 최종 판매 가격과 해외 고용 회사의 수익까지 따져서 국가가 충분한 외화를 확보할 수 있는 계약에만 인력 파견을 승인한다는 방침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0: 최근에 러시아에서 북한 노동자 채용이 임금 문제로 무산된 사례가 있었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NK 뉴스 등 해외 언론에 따르면 러시아의 오렌부르크시는 지난해 환경 미화 등 공공 업무에 북한 노동자들을 투입하려고 했으나 임금 문제로 무산됐다고 합니다. 시가 지급할 수 있는 임금은 월 5만 5천 루블, 약 715달러였지만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데 필요하다고 요구한 금액은 이보다 두세 배 높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임금을 올리는 바가지 전술이 아니라 수익성 중심의 정책 변화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0: 그런데 또 신규 사업뿐만 아니라 진행 중인 사업도 재점검한다고요?
1: 신규 사업뿐만 아니라 진행 중인 사업도 재점검한다고 하는데요.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2025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3차 전원회의 확대 회의 이후에 기존에 발급했던 해외 인력 파견 허가권, 이른바 와크를 사실상 전면 회수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와크는 북한 기관이나 무역회사가 특정 국가에서 무역 사업을 하거나 노동자를 파견할 수 있도록 국가가 부여하는 허가권이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해외의 거래 기반을 확보한 기관이나 무역회사가 현지 중개업자나 고용주와 먼저 협상, 계약한 뒤에 북한에서 노동자를 모집해 파견하는 형식이 일정 부분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새 방침이 내려진 뒤에는 기존의 해외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노동자를 파견해온 회사도 중앙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0: 자, 지난 2026년 2월에 열렸던 9차 당대회에서 보다 구체적인 사업 방향이 발표됐었죠?
1: 예, 그렇습니다. 북한 당국은 2025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3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결정에서 대외 경제 관련 단위에 포치한 이후에 2026년 2월 9차 당대회를 계기로 해서 이를 구체적인 집행 사업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당국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해외 파견 기관이나 현지 책임자가 국가에 충분한 이익이 돌아오지 않는 저가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결국 국가가 요구하는 몫이 나오지 않는다면 안 보내도 된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해외 노동자 파견 계약 에서

0: 사건은 노동자들이 임금만 고려한 것이 아니라 파견 기관의 운영비, 또 현지 책임자의 체류비, 노동자의 숙박비, 식비, 교통비, 작업복 구입비, 장비 구입비 등이 모두 포함됐다고 합니다. 여기에 당국에 납부해야 되는 국가기획분과 각종 외화 과제도 함께 고려하여서 결정한다고 합니다.
1: 예, 자,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 정책 변화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목사님, 다시 한번 좀 분석과 정리 부탁드립니다.
0: 네, 몇 가지로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북한 경제에서 해외 파견 노동자의 수익 비중을 알수 있는 통계는 정확한 게 알려진 게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그 유명한 러시아 벌목공, 1990년대도 있었죠.
1: 네.
0: 러시아 벌목공부터 외화벌이 일꾼을 파견해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일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많이 파견해서 많이 벌자는 기조였다면 이제는 계약의 질을 따져보는 것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1: 예.
0: 신규 계약건만이 아니라 기존 계약까지 재심사한다고 하니까 아주 큰 변화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번 건은 수익성을 높이려는 것만이 아니라 체계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제는 대방과 쓴 계약서 한 장만 들이민다고 와크가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고요. 또 원료가 어디서 들어오고 또 조선 노동자가 무엇을 만들며 그 물건이 몇 차례 가공되어서 어느 나라 어느 회사로 나가는지까지 적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 마지막에는 얼마에 팔리는지 밝히라고 하는데요. 이는 대방이 큰 돈을 벌면서 북한 노동자들에겐 조금 주지 않나라는 것을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노동자들이 만들어낸 제품의 부가가치까지 따져서
1: 네.
0: 노동의 대가를 책정하자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북한 측 책임자들이 실제 계약 금액을 축소 보고하거나 중간 차액을 나눠 갖는 형식을 차단하려는 의도로도 보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북한 당국이 해와벌이 사업을 체계화하는 것은 좋은데 체계화의 목표에 노동자의 인권이나 임금 보장이 들어있냐라는 것입니다. 국가 수익의 확대에만 집중하는 것 같아서 우려가 됩니다. 또한 현장 관리자들의 횡포와 인권률이 심각했는데 이 부분도 보겠다는 의도는 보이지만 진짜로 관심을 가져줄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번째로는 북한 경제가 안정되려면 제도적 안정과 체계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과 함께 뇌물과 비리, 노동자들의 인권도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뇌물과 비리로 만연한 경제가 발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북한같이 권위적인 사회에서 하층민의 인권을 얼마나 살펴줄지, 권력자들의 횡포를 얼마나 잡아줄지 주목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원하는 것을 말한다면, 북한의 해외 인력 파견에 대한 체계화 소식을 들으면서, 남북한이 개성공단에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숙의했던 생각이 납니다. 또 앞으로 이런 날이 다시 오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말하고 싶습니다.
1: 자, 다양한 또 시각에서 함께 또 깊이 분석을 해 봤는데요. 목사님, 우리가 오늘 이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 세 가지 준비하셨죠? 나눠 주십시오.
0: 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북한이 외화벌이 노동자 파견 사업을 체계화하려고 합니다. 노동자들의 인력이 헐값에 팔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북한 당국이 외화벌이 노동자 파견 사업에서 수익성만 높이려 하지 말고 노동자들의 인권과 또 비리까지 잡는 기회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개성공단 사업처럼 남북한이 머리를 맞대고 공동사업을 논의하는 날이 다시 오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나눠주신 이 기도 제목 기억하시면서 함께 또 기도의 마음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연구소장이신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북한 바로보기 만나봤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되게 쉬운 노래 하나 가르쳐 드릴 건데, 어느 날 이제 제 인생 뭐 20, 30년 사역한 얘기들과 불렀던 노래들을 한 문장에 담을 수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결론처럼 여덟 글자를 썼어요. 한번 따라서 하시죠. 예수님은 사랑이라. 근데 거기에 곡을 붙인 건데 되게 쉬워요. 예수님은 사랑이라. 자, 해볼게요. 시작. 예수님은. 오, 예습해 오신 분들 같아. 이것만 알면 이 노래 반 할 수 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그래서 그 마음을 담아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첫 소식은 조선일보가 보도합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북한 경제 성장률이 3.5%를 기록하며 3년 연속 3%대 성장세를 이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는 북한과 연계된 해킹 조직이 애플 컴퓨터 운영 체제인 맥 OS 사용자를 겨냥해 가상 자산 탈취 목적의 악성 코드 유포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추진하는 달 기지 건설 계획에 한국이 주요 협력국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KBS 한국방송 보도입니다. 북한 연계 해킹 조직으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이 잇따르면서 정부와 보안당국이 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데일리 NK는 북한 함경북도 청진시

시에서 청년들이 아빠라는 호칭을 사용했다가 청년 동맹의 비판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4만 명 규모의 청년 팬미팅이 열리면서 이란 내 Z세대 영향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민일보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에 대해 한국 안보와 직결된 사안이라면서 큰 관심과 우려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RFA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입니다. 북한 일부 지역에서 병원비 부담 때문에 주민들이 집에서 직접 치아를 뽑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북한과 연계된 해킹 조직이 애플 컴퓨터 운영체제인 맥 OS 사용자를 겨냥해 가상자산 탈취 목적의 악성 코드 유포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의 사이버 보안업체 올시큐어는 북한 해커들이 이용자를 가짜 웹페이지로 유도한 뒤 운영체제 업데이트나 오류 해결 과정으로 위장해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검색 광고 등을 통해 접근한 이용자는 정상적인 안내처럼 보이는 절차를 따라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해커가 만든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는 방식인데요. 해당 악성 코드는 설치 이후 가상자산 지갑 정보와 크롬, 파이어폭스 등 웹브라우저에서 저장된 정보를 탈취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구글 드라이브 오프라인을 가장한 악성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가상자산을 직접 해낼 수 있는 기능도 포함된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올시큐어는 이번 공격이 특정 사이트가 아닌 일반적인 웹 검색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며 북한 관련 사이버 위협의 범위가 기존보다 확대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북한 경제 성장률이 3.5%를 기록하며 3년 연속 3%대 성장세를 이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파병에 따른 무기 수출과 북러 경제협력 확대가 성장의 주요 배경으로 분석됐는데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북한 경제는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확대, 중국과의 교역 증가, 국가주도 개발 사업 등에 힘입어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러시아에 대한 무기 수출 증가로 제조업 생산이 확대됐고 러시아 관광객 유입으로 운수와 숙박 등 서비스업도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6.6% 증가해 가장 큰 폭의 성장세를 보였고 중화공업과 건설업, 농림어업도 모두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교역 규모는 31억 3천만 달러로 전년보다 16% 늘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추진하는 지방발전 20승 10 정책도 경공업 생산 확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다만 경제 규모는 여전히 한국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국민 총소득은 약 38조 5천억 원으로 한국의 1.8% 수준에 그쳤고 1인당 국민 총소득도 187만 원으로 한국의 약 28분의 1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추진하는 달 기지 건설 계획에 한국이 주요 협력국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달 남극에 조성될 작은 도시 규모의 거점 구축에 한국의 통신과 로봇 기술 등이 활용될 수 있다는 전망인데요. 카를로스 가르시아 갈란 나사 문베이스 프로그램 총 책임자는 지난 29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 브리핑에서 한국이 달 기지 건설의 한 축을 맡을 수 있다며 국제 협력을 통해 장기적인 달 거주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베이스는 우주비행사가 달에 머물며 연구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설 거점을 만드는 나사의 계획으로 2032년 이후 본격적인 시설 구축이 목표입니다. 나사는 한국의 우주항공청과 함께 착륙선과 통신 시스템, 달 표면 이동체, 과학 연구, 달 토양 시료 채취와 보관 분야 등의 협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갈란 총 책임자는 한국의 강점으로 위성통신 기술과 로봇, 모빌리티, 센서 분야를 꼽았는데요. 완성될 달 기지는 거주 공간과 전력 통신 시설,
장기적으로는 산소와 연료 생산 시설까지 갖춘 작은 도시 형태입니다.

상태가 될 전망입니다. 나사는 이 기지를 향후 화성 유인 탐사를 위한 시험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한국방송 보도입니다. 북한 연계 해킹 조직으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이 잇따르면서 정부와 보안 당국이 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일상적인 채용 메일과 뉴스 사이트까지 공격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피해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민관합동분석협의체는 최근 사이버 보안 권고문을 발표하고 특정 국가 배후 해킹 조직이 악성 코드를 이용해 개인과 기업을 공격하는 사례가 계속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안업계는 올해 상반기 발생한 여러 공격이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와 관련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주요 공격 방식은 채용 제안이나 업무 관련 메일로 위장해 악성 파일이나 링크를 보내는 방식입니다. 실제 헤드헌터 계정을 탈취해 고연봉 일자리 제안처럼 꾸민 메일을 보내고 첨부 파일을 열면 악성 코드에 감염되도록 하는 사례도 확인됐는데요. 또 방문자가 많은 뉴스 사이트나 특정 기관 홈페이지를 미리 해킹해 악성 코드를 심는 이른바 워터링 홀 공격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개인정보와 계정정보 유출, 추가 감염, 금전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메일과 링크를 열지 말고 소프트웨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청년들이 아빠라는 호칭을 사용했다가 청년 동맹의 비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예의범절 문제라고 설명했지만 청년들은 한국식 언어와 문화를 겨냥한 단속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북매체 데일리 NK에 따르면 청진시 포항구역의 한 공공장소에서 청년 3명이 대화 중 아빠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가 이를 들은 간부에 의해 도 청년 동맹에 불려갔습니다. 이들은 성인은 아버지라는 표현을 써야 한다며 언어 생활과 품행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북한에서는 아빠가 주로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쓰는 표현으로 여겨져 성인이 사용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청년들은 이번 조치를 단순한 예절 교육이 아니라 한국 영상물 등을 통해 확산된 표현과 말투를 막기 위한 언어 통제로 받아들였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최근 평양 문화와 보호법을 내세워 특정 단어뿐 아니라 말투와 억양, 호칭까지 단속 범위를 넓히고 있는데요. 청년층 사이에서는 한국식 표현인 오빠, 여친, 남친 등의 사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은 일상적인 대화조차 감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4만 명 규모의 청년 팬미팅이 열리면서 이란 내 Z세대의 영향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란 출신의 유튜버 니마 타키도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24일 테헤란의 한 대형 쇼핑몰에서 팬미팅을 열었습니다. 당초 무료 입장권 5,000장을 배포했지만 전국에서 몰려든 10대와 20대 청년들이 행사장에 대거 모이면서 인파가 4만 명에 달했고 안전 문제로 행사는 조기 종료됐습니다. 타키도는 자신의 영상에서 젊은 세대가 자신들이 좋아하는 대상을 향해 에너지를 표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해명했는데요. 하지만 이후 이란 당국은 그의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계정 운영을 중단하는 조처를 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이란 당국이 인터넷과 문화를 통제하는 상황에서도 젊은 세대가 새로운 방식으로 결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VPN을 통해 해외 플랫폼을 이용하는 Z세대가 독자적인 문화와 영향력을 키우면서 이란 체제에도 부담 요인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에 대해 한국의 안보와 직결된 사안이라면서 큰 관심과 우려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 실장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31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 전황과 함께 북러 간 군사협력을 주요 관심 사안으로 꼽았는데요. 그는 북러 군사협력이 한국의 안보 이해와 관련된

되고 국제 정세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위 실장은 북러 군사협력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관련된 문제라며 국가안보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해야 하고 책임 있는 국가일수록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협력은 단순히 다른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안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밝혔는데요. 위 실장은 우크라이나 상황 전반을 계속 주시하면서 필요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고 완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RFA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입니다. 북한 일부 지역에서 병원비 부담 때문에 주민들이 집에서 직접 치아를 뽑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상 치료제가 사실상 약화되면서 의료 이용에 대한 주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대북 매체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에 따르면 함경북도 주민들은 치아 통증이 있어도 병원을 찾기보다 스스로 발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치과에서 치아 한 개를 뽑는 비용이 북한 돈으로 10만 원 정도로 이는 쌀 2.5kg 이상을 살수 있는 금액이어서 생계 부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한다는 설명인데요. 주민들은 과거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대표적인 제도로 선전됐던 무상 치료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병원 방문부터 접수비와 진찰비, 치료비, 처방비 등을 지불해야 해 돈이 없는 주민들은 감기와 같은 가벼운 질병도 스스로 치료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비싼 의료비 대신 주변 사람들과 치료 경험과 의학 정보를 공유하면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전문가들은 북한의 의료 체계가 경제난과 재정 부족으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하루 로일 대한민국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수요일 우리나라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는데요. 제주도 산지와 중산간 지역은 오후부터 곳에 따라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한 지방은 한낮 기온이 무려 38도까지 치솟으며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겠는데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시고 야외 활동 시 온열 질환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에서 27도로 시작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30도에서 3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한 지역은 저녁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평안도와 함경도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북한의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에서 27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5도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충청도는 하루 동안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 보령 26도, 천안 25도, 충주 24도, 낮 최고 기온은 천안 35도, 충주와 보령 34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전라도의 하늘 종일 맑겠는데요. 여수와 순천, 완도에서는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아침 최저 기온은 광주와 목포, 여수 26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광주와 여수 36도, 목포 33도로 예상됩니다. 경상도도 대체로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인데요. 포항과 울진은 오전에 한때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아침 최저 기온 포항 26도, 상주와 울산 25도, 낮 최고 기온 상주 36도, 울산 33도, 포항 32도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하늘이 맑겠고요. 오후부터는 양덕과 자성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강계에서는 오전에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평양 26도, 강계와 개성 25도, 낮 최고기온은 평양 34도, 강계와 개성 33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도는 대체로 오전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장진과 풍산에서는 오후에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함흥 24도, 장진과 풍산 20도, 낮 최고 기온은 함흥 30도, 풍산 28도, 장진 26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알아봅니다. 서해 중부와 서해 남부는 대체로 종일 맑은 하늘이 예상되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제주도 바다는 하루 동안 비 소식이 있겠고요. 파도의 높이는 최대 3.5m까지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요.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5일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탈북민 여러분,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 모든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특별히 주님의 자녀로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 꼭 기대하고 사모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은혜 안에

네, 꼭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5712 성도님께서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북녘 땅에 주님을 알아야 되는 영혼들이 있다는 걸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제가 있는 지역에서 그리고 교회 지체들과 함께 북녘 땅에서 극동방송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계속해서 그 마음 품어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이런 방송 가족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응원의 메시지와 한 줄 기도 등 문자로 남겨주실 수 있으십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탈북민 여러분이나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 가운데 탈북에 도움이 꼭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 또 외부의 소식이 궁금하신 분들은 가능하시다면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십시오.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끝 찬양 전해드리면 이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고요.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0: FE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북한 각지에서 주민들에 대한 감시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주민들은 휴대폰 내용을 수시로 조사받고 북한 당국은 사상검토와 충성심 점검을 이유로 일상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불신에서 비롯된 감시는 또 다른 불신을 낳습니다. 그리고 불신은 더 많은 통제로 이어지고 통제는 자유를 억압하죠. 그럴수록 사람들은 숨죽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남과 북이 특별히 북한 땅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형제의 자매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랑으로 세워지고 섬김과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의 빗줄기 가운데 억압이 아닌 주님의 평안이 임하는 하루하루를 마주하길 바라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복음 가운데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나아가는 그날을 꿈꾸며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예수 나를 오라하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 등대 두 곡의 찬송 오늘의 첫 찬송으로 함께 했고요. 조금 전 찬양은 나는 갈길 모르니 도노마리아 김동연 씨였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의 말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북한어 성경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의 말씀. 주는 령이시니 주의 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우리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오늘의 이 모든 하루 1분 1초를 내어 맡기며 진정한 자유를 누리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일러주신 진리와 약속 가운데, 말씀 가운데 바로 선 우리 남과 북의 오늘 하루, 그리고 머자는 복음 통일의 그날을 꿈꾸면서요. 계속해서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 이웃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한번 시험해보기 위해서 여쭤본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맞았다고 그랬죠? 성경에 그 사람 이름이 안 나와요.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사람 이름이 나올 만한데 야곱이다, 요셉이다, 마리아다, 이름이 없는 사람. 그런데 사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인심이 얼마나 중요하고 사람들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는 잘 알 거예요.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가? 돈이 있어 보이길래 강도가 일을 저질렀겠죠. 장에 갔다 오는 사람인지, 결혼식을 다녀온 사람인지, 장례식을 다녀온 사람인지, 아이들 등록금을 마련해 가지고 오는 사람인지, 공무원인지, 출장 갔다 오는지, 저녁 예배 가는 중인지, 도대체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데 혼자였다고 했어요. 같이 동행한 사람이 있었나? 있었으면 강도 만나니까 도망가고 이 사람만 혼자 남겨놨는지. 이 사람 가족, 부인도 있었을 거고 부모님도 계셨을 거고 아마 아들 둘에 딸 하나 있었을 거고 얼마나 아내가 초조하게 기다렸을까? 저녁 식사 전에 꼭 온다고 했던 사람은 아닌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갈 때에 거리는 29km요. 수원에서 영등포 거리입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은 왜 갔나? 예배하러 갔나? 명절 보러 갔나? 취직하러 갔나? 선보러 갔나? 이웃의 개념.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왔어요. 가까이 있는 곳, 가까이 사는 집이 이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푼 자가 내 이웃이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 가지 피해가 있고 세 가지 태도가 있고 일곱 가지 선한 행동을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3대 피해가 뭔가? 물질적인 피해, 육신적인 피해, 정신적인 피해. 이게 세 가지 큰 피해를 당하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 있는 곳이고 여리고 잘 알죠?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함락하기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일곱 번을 돌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면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 여리고성을 내려갔다고 그랬어요. 옷을 벗기고, 옷을 벗긴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움을 의미하는 거죠. 창세기 3장 7절에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학과 나무 잎을 엮여 치마를 만들어서 둘렀다고 그랬어요. 아담과 해와 벗었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움을 의미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벗었다고 하는 것은 정체나 지위를 상실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보실째 나는 도둑놈이고 나쁜 놈이고 사기꾼이고 다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영접한 다음에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보실 때 의인으로 보셨어. 죄 한 번도 안

0: 던진 것 같이 보셨어. 왜? 나를 예수를 통해서 나를 보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공로로 의인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가요.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말씀 후에 세 곡의 찬송 함께 했습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그리고 사랑하는 주님 앞에. 이어진 조금 전 올려드린 이 찬송은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었고요. 계속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사가 있는 찬송과 곡조로만, 연주로만 올려드리는 찬양까지 함께 하고요. 복음의 메아리 일부 시간마다 만나보는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간증 이어집니다.

0: 안녕하세요. 저의 고향은 황해남도 해주시고요. 탈북하여 한국에 온 지 3년차 되는 김일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착 3년차 황해도 해주에서 목선을 타고 일가족이 함께 이곳에 온 김일혁 형제와 함께합니다.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0: 안녕하십니까.
1: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밤 10시에 목선을 타고 일가족이 함께 이곳에 오는 과정에 하나님을 찾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구름을 딱 보내주셔서 네. 북한의 군인들의 눈을 가리시고 이곳에 무사히 다다른 그런 얘기를 나눠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사선을 넘어서까지 하는 결정 전에는 결단의 과정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소망의 과정이 있고요. 그곳에서 목숨을 걸면서까지 이곳에 오게끔 하는 이곳에 왔을 때 선생님의 모습들 선생님이 그리는 그런 그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소망을 갖고 오셨어요?
0: 아, 제가 우리 한국에서 정착하는 이야기를 하려면 제가 어떤 이유 때문에 탈북을 한지가 또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북한에서의 추진 성분이

0: 예, 저는 북한에서 노동계급이었어요.
1: 네.
0: 노동계급이었고, 저의 아내의 출신 성분은 농민계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좀 알기 쉽게 제가 좀 표현을 좀더 드리면, 조선시대 때뭐 양반 계급과 천민 계급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좀더좀 확실하지 않을까 싶어요.
1: 네.
0: 그러니까 북한에서 뭐 북한에는 마치 북한 당국에서는 뭐 계급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마치 계급 사회를 비판하는 그런 문장들도 많이 사용을 하지만,
1: 네.
0: 사실상 본인들이 계급 사회를 철통같이 유지를 하고 생활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을 통제하고 있고. 근데 사실상 우리 아내는 농민 계급인데, 농민 계급은 뭐 농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농민 계급이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농촌에서 살면서 오직 농사에만 종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농산 일에만 종사를 하는데, 사실상 북한에는 지금 모든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무보수로 일을 하고 뭔가를 받질 못하고,
1: 네.
0: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지키세 뭐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지켜내서 예전에 선대 김일성 시대에 잘 살았던 지상낙원을 다시 우리가 이루자 뭐 이런 방식으로 현재로서는 모든 게 무보수로 그냥 일을 하고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농사일에만 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고요. 또 농산물 값이 엄청 싸요, 북한에선 또. 그러니까 이게 뭐 돈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제일 가난하고 제일 정말 천하게 사는 사람들하면 농민들이거든요, 북한에선. 그러니까 이런 농민 출신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할아버지가 농민이면 아버지도 농민이고,
1: 네.
0: 자네들도 농민이고, 손자 대대손손 계속 농민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출신 계급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이런 여자와 만나서 혼인을 하면, 남편 역시, 남편도 노동계급이지만은, 노동계급은 도시에서 뭐 공장, 기업소, 뭐 사무직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노동계급이라고 칭하는데,
1: 네.
0: 이런 사람들도 똑같이 농장원 신분으로 몰락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농촌 연고자라고 부르는데, 이 농촌 연고가 되는 사람들은 부부가 되면은 똑같이 농촌으로 내보내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농산 일을 하면서 농민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태어나는 자녀들까지 계속 농민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출신을 바꾸려고 신분 세탁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뇌물이면 뇌물의 왕국이라서 워낙에 돈이면 다 되긴 하는데,
1: 네.
0: 북한에서 당시에 2020년대 들어서면서 3대 악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3대 악법 중에 청년 교양 보장법이라는 것에 저희가 단속이 된 거예요.
1: 네.
0: 이게 MZ 세대 애들이, 그러니까 북한의 MZ 세대라고 볼수 있는데, 20대, 30대 세대들이 최근에 들어와서 사회 질서를 문란시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종합이 됐대요. 통계가 됐대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 북한에서는 사실혼 관계로 결혼, 그러니까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1: 네.
0: 그러니까 마치 계약 결혼 느낌인데, 이게 우리 몇년 살아보고 결정하자 그러면서 동거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 생활을 하면서 함께 사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긴 해요. 이 때문에 사회 질서가 문란해졌다, 이걸 바로 잡아라 하면서 여기에 해당된 게 사실혼 관계로 오래도록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을 엄하게 내렸거든요. 근데 사랑 기간만큼 교화소를 가야 돼요. 우리나라의 교도소 느낌보다는 좀 난이도가 더 높은 강도인데,
1: 네.
0: 근데 저희 부부가 북한에서 3년 동안을 사실혼 관계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유는, 아내는 농민 계급이고 나는 노동 계급이다 나니까, 이게 신분이 다른 사람들이 살면서 이제 혼인 신고를 하는 순간 나도 같이 농민이 돼요.
1: 네.
0: 그러니까 이 때문에 그동안에 뇌물로 아내 신분 세탁을 한 이후에 혼인 신고를 할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살기 시작한 게 3년에 간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김정은의 방침이 내려오면서 청년교양보장법이라는 것도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때문에 우리가 단속이 되었는데, 3년 동안 살았다는 원인으로 3년 동안 교화소를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진 거예요. 하니까 당시에도 제가 뇌물 공작을 해가지고,
1: 네.
0: 당시에 우리 사건을 담당했었던 그 담당 그 형사격이지만 북한의 보안원이라고 불렀죠, 당시엔. 그러니까 그 보안원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당시 상황을 모면했어요. 그러니까 보안원이 이 지역을 좀 떠라, 다른 지역에 가라, 한마디로 자기가 책임을 안 지켰다는 의미인 거죠.
1: 네.
0: 그래서 그 지역에서 떠서 저희 부모님 지역으로 다시 들어왔는데,

0: 이게 영원한 도망이 아니구나. 이게 또 언젠간 또 걸려들 건 분명한 일이고요. 그래서 오래전에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수건 중에 하나인 탈북을 빨리 앞당겨야겠다. 그 이유가 된 거죠. 탈북의 이유가 네.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우리 아내를 만남으로써 네. 아내 덕에 탈북을 해야 되는 운동력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탈북이라는 게 사실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거고 네. 그렇게 교육 받으신 것들이 참 많잖아요. 북한에서는 네.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뭐 해주에 인접한 바다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네. 물로 쓰레기로 떠밀려 온다라는 것처럼 네. 무수한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그 두렵진 않으셨어요?
0: 아 물론 뭐 두려움이 없지 않죠. 두려움이 없지 않는데 태어났을 때부터 저희 아버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을 했는데 네. 태어났을 때부터 아버님이 한국 방송 그러니까 저희가 살았던 것이 사실 고속도로가 열린다면 자동차로 그저 2시간 거리일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하거든요. 네. 파주에서부터 네. 그러니까 엄청 가까운 거리에 살다 나니까 이게 한국 생방송이 그냥 잡혔어요. 그래서 TV로 그냥 주파수를 잡아서 채널을 넘기면은 한국 TV가 나왔어요. 그래서 한국 TV를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저희 아버님이 보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한국 TV도 자연스럽게 그냥 보고 살았고 또 뭐 라디오도 전문적으로 듣고 살았고 이렇게 성장을 해왔거든요. 네. 그러면서 아버지가 항상 어떤 사건이 터질 때마다 그 CR 박힌 말씀을 아버지가 항상 해주셨고 옳지 않다. 이 사회는 잘못된 사회고 이 체제가 이상한 체제다. 또한 김일성의 뭐 항일 투쟁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이런 말씀을 아버지로부터 항상 듣고 성장을 했고요. 한국에 뭐 예를 들면 뭐 연평도 사건이나 뭐 소외 교전이나 뭐 천안함 뭐 사건이나 이런 게 터질 때마다 네. 아버지가 항상 잘못되고 못된 놈들이고 이 공산주의자들은 국가 속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항상 해주셨고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또한 저희가 살았던 곳이 여기서 가까웠고 또 수양산이라고 있었어요. 수양산 정상에 올라가서 보면은 저희 아버지가 우리 중학생 때 우리 형제를 데리고 그 수양산 정상에 올라가서 날씨 맑은 날 말짱 개인 날 이렇게 밤중에 보면은 그 인천공항이 평면도처럼 보였거든요. 네. 인천공항에서 이 착륙하는 비행기가 항상 보였고요. 이런 것들도 아버지가 보여줬고요. 저렇게 풍요로운 것이다. 불과 몇 킬로 떨어진 저곳에 이렇게 풍요로운 것이 있다. 네. 이것 봐라. 이 공산주의의 결과다. 공산주의를 선택한 이 나라는 굶어 죽고 있는데 자본주의를 선택한 저 나라는 저렇게 풍요롭게 살고 있다. 이런 말씀도 아버지가 해주셨고 북한에서는 만 17살이 되면 성인이에요. 그런데 네. 저희 동생과 제가 연년생이라서요. 동생이 17살이 되고 제가 18살이 되는 해 아버지께서 탈북을 하자. 라는 말씀을 충분히 해주셨고 아버지 때문에 격동되고 놀라웠지만은 그때서부터 준비를 해오다가 아버지께서 야속하게 돌아가셨고요. 내출을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탈북을 고민하고 걱정하시다가 돌아가신 결과죠.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10년이 지났어야 우리가 탈북을 했거든요. 그런데 네. 이게 오래도록 계획한 과정이라서요. 아 우리가 마음먹고 탈북하면 한두 시간 만에 탈북을 할 수 있겠구나. 우리는 바다를 통한 탈북을 계획한 거죠. 그런데 이게 준비를 오래전부터 해오다 나니까 탈북에 대한 확신성은 있었고 반면 가족과 함께한다는 그런 문제 때문에 두려움이 그 포함되긴 했죠. 그런데 사실상 뭐 탈북에 대한 승산은 이건 될 일이다. 그때 당시로서는 북한에 있을 때 탈북을 준비하면서는 이렇게 생각했죠. 정말 하나님이 버리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정말 몹쓸 놈들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만 한다면 우리는 탈북이 네. 성공할 수 있다. 이건 우리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부터 보면은 15년 동안 걸린 결과이거든요. 이게 네. 그러니까 15년 동안 준비한 결과라서 이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버림만 받지 않는다면 이건 성공한다. 이런 확신과 믿음이 있었죠.
1: 마음의 준비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예, 대대로 계속해서 해오셨고 오시는 과정 중에 지난 시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계속 찾으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온 가족분들이. 네. 그렇게 해서 이곳에 넘어와서 사실 뭐 두려움에 디귿도 없었네요. 두려움에 두자도 없이 그저 소망만 가지고 오셨던 것 같아요. 이곳의 상황을 이미 아시고 네. 오가는 무수한 비행기들까지 보신 거면 또 한국 방송을 그렇게 접하신 거면 북한에서 아무리 그런 교육

0: 그랬어도 참 소망의 그림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으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희가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곳에 오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그림 한장한 장을 그려 가셨는지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얘기들까지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착 3년차의 황해도 해주에서 온 김일혁 형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목숨을 걸고 살기 위해 건너온 땅,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건너온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하루하루의 은혜의 여정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함께 할 텐데요. 이 은혜의 여정이, 이 고백이 남과 북에서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를 마칠 때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바라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아멘.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0.3MHz, 울릉 FM 96.7MHz, 출력 3kW, 호출부 HLDG로 방송되는 FEBC 포항극동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포항시 북구 용당로 164에 연주소를 두고 FM 송신소는 포항시 도음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들의 의견은 반드시 포항극동방송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김영보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포항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FEBC FM 포항극동방송입니다. HLDG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오늘은 에베소서 6장의 말씀, 그 가운데 10절과 11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의 말씀.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북한어 성경입니다. 끝으로 너희는 주 안에서와 그의 권능의 힘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대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말씀 위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며 오늘도 강하고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대적하며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며 승리한 전쟁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오늘도 이 새벽의 문을,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의 문을 열어봅니다.

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합니다.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을 본문으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여러분, 우리는 가족입니다. 영원토록. 옆에 분 한번 보실래요?

그분하고는 영원토록 함께 살 가족입니다. 가족. 그럼 우리 교인들끼리 어떻게 해야겠어요? 가족을 돌보듯 뭔가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 상대방의 입장을 직시하듯 주의를 기울이고 책임감을 가지고 내 역량을 동원해서 돌봐주고 또 상대방이 모멸감 느끼지 않도록 반응까지 보아가며 돌보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 저건 충만하게 하라.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지엄하신 명령입니다. 물론 사탄은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방해합니다. 미혹합니다. 바로 그런 사탄과 싸우라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끝으로 예배서 1장, 2장, 3장, 4장, 5장에서는 하나님의 풍성한 복, 윤택한 복, 충만한 복, 그런 복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사탄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강건해야 불행의 세력을 이길 거 아닙니까? 허약해 빠져가지고 무슨 가정에 있는 불행을 내쫓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영적으로 무능력해가지고 어떻게 가정의 미래를 위해서 뭔가 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 강건해져야 됩니다. 싸워서 이겨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열매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건해지지 못한 그런 상태면요, 싸웠다 해도 백전 백패입니다. 볼 것도 없어요. 무기력한 사람은요, 아무리 근성이 있어도 싸우다가 나가 떨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근성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강건하지 못한 성도는 시험이 오면 쉽게 낙심하고 유혹이 오면 쉽게 무너지고 사탄의 노리개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먼저 강건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길 만큼 태생적으로 강건한 존재입니까? 죄성 가진 우리 인간은 아닙니다. 못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잘 알아셔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네 힘으로 강건해지라, 그게 아니에요. 저기서 힘과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어감은 이게 똑같은 단어로 보이지만 헬라어 원어는 전혀 다릅니다. 저기서 말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온 우주까지 지배하시는 그 누구도 감히 거스릴 수 없는 절대적인 통치력을 가진 그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도요, 자꾸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이게 건강해지질 않습니다. 아무도 거스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힘을 내 것으로 잡아 당겨야 그게 믿음이 강건해지는 겁니다. 능력이란 단어는 이게 뭔가 하니 원래 가지고 있는 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사자에게 근력이 있잖아요. 거인에게 힘이 있잖아요. 이건 태생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달라고 하면 뭐 하나님이 번거로우실 것 같아가지고 힘들어 하실까 봐 나 기도할 수 없다, 이건 마귀에게 미혹돼서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그 즉시로 주실 수 있는 마르지 않는 무한한 능력의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바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몰라서 승전보를 우리 일상생활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까? 알면서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답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밑줄 친 거, 그의 힘의 능력으로 모아여지고, 저게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0: 그 무한하신, 아무도 거스릴 수 없는 절대 지배력을 가지신 그 힘의 능력을 내가 받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강건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포도나무 비유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끊임없이 공급받으면 생존이 가능하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힘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포도나무 비유처럼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우쭐대고 그러지 않고 주 안에 내가 조용히 거하기만 하면 시절을 쫓아 과실 맺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본질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기독교는 인간이 무엇을
1: 하고 있느냐 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하시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0: 이것을 아면서부터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자꾸 앞설려고 하면 되는 게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종교생활하는 거지. 성경은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교회 생활은 아무리 열심 내도 열심 낼수록 죄악을 더 많이 짓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 내서 교회 오고 헌금하고 그리고 죄 진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는 게 다 범죄 행위라니까요. 아니,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 내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할 바엔 하나님의 은혜 받을 생각을 해야지요.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교회 생활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생명력 있는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겁니다. 아무리 좋고 대단한 갑옷이라고 해도요, 그 갑옷을 입은 사람의 능력을 대신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다윗을 보고 골리앗과 싸우러 간다 그러니까 사울이 왕만이 입는 엄청나게 좋은 갑옷을 입혀주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아유, 이거 소용없어요. 이거 해봤자 실력발이 안 돼요. 하고는 벗고 나가서 골리앗 이겨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라고 할 때는 그 뭐 나의 무슨 능력, 스펙, 뭐 직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의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고 나 자신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외면하는 거. 이게 패배하는 신앙인들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결심과 의지로 선한 열매 맺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요, 잘 보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사탄 마귀에게 농락이나 당하고 그러면서도 또 뭐 가닥은 있어갖고 내가 노력했다 그거 가지고 뻔뻔하게 큰 소리나 치고 그러면서 영적인 패배 당하면서도 그냥 잘난 척하는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보세요. 예수님이 지체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결단하는 능력은요, 내가 예수 안에 거하면 저절로 열매 맺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탄을 너의 힘으로 상대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 힘으로 내가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해요. 이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니까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성경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주 안에 거하세요. 먼저 주님의 힘과 능력 받으세요. 그리고 나서 싸우세요. 괜히 주 안에 거하지도 못하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도 없으면서 싸우려고 하니까는 번번이 깨지고 시험 들고 그러니까 가족도 나도 그런 예수 안 믿겠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아니, 주님의 능력이 저절로 내게 다가오지요. 마치 전구가 반짝반짝 빛나는 것은 뭐 전구담화가 대단해서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니까 빛을 발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어둠도 물리치는 빛된 삶을 여러분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둠이 있습니까? 그거요 여러분 탓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의 능력 탓도 아닙니다. 뭔 줄 알아요? 여러분이 주의 능력이 내게 오는 것을 가로막는 불신앙이 문제인 거예요. 뭐 내가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뭐 못 받고 내가 뭐 어떻게 해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주의 능력이 내게 전달되는 것을 거부하는 불신앙이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얼만큼 강건해야 합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은 분명히 저걸 원하셔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내게 필요한 은혜 심하다 때마다 충만하도록 계속 성장해 가야 하는 겁니다. 계속 충만하기까지 강건해져야 돼요. 이렇게 강건해지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사탄 마귀와 싸우는 법을 이제서야 알려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하지 않으려고 마음먹는 것은 그건 하나님 아버지하고 코드가 전혀 안 맞고 마귀 코드와 비슷한 사람입니다. 아니 지금 불행의 세력은 낮이고 밤이고 공격하고 있는데 본인은 싸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둠의 세력과 싸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럼 먹히는 거죠. 그 가정의 앞날은 만봐도 뻔한 거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가정 그런 교회가 되려면 오직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비전을 바라보고 선한 싸움을 싸우려는 근성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 사탄은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는 비결에 마귀 대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탄은 자기와 대적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해요. 그래서 그런 생각 갖지 못하도록 강계를 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마귀의 강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때 꼭 강계를 부립니다. 목회를 오래 하셨던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신이 목회를 할 때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은요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었대요. 왜? 그런 사람은 가서 만나서 소통하면 되니까 누가 가장 힘들었냐? 강개 부리는 사람들. 그야말로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여기에서 강개라고 하는 헬라어는 메소데이아라고 하는 건데요.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교묘하게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상대방 속이는 계략이나 술수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기준을 더 신뢰하게 만드는 게 마귀 강개입니다. 아이 뭐 이 정도면 괜찮아 하면서 죄악된 언행을 합리화시키고 교인들끼리 오해와 분노를 키워 서로를 적으로 여기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생활을 하면서 결정하는 게 맞는데 매사 내 생각대로 모든 걸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 강계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물론 이런 죄악 뒤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이어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 우리의 영적 전쟁은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것인 것만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기까지 감당하셨으니 그 예수님이 지체라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가정생활 속에 내가 다니는 교회 속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도 목숨 걸고 싸울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됩니다. 대충대충 물러 터져가지고 유야 무야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영적 싸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사자처럼 독수리처럼 근성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평소에는 연약한 양처럼 살아왔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짓밟침을 당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임, 이름이 만우리 역임을 받을 것 같다 그러면 목숨 걸고 골리앗과 싸웠던 다윗처럼 좀 근성을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왕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울 바엔 지면 안 돼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반드시 이겨서 포디움 시상대에 올라서야 돼요. 그 말씀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뭐하기 위함이라? 당당히 서기 위함이라. 먼 훗날 여러분은 2026년도 여름을 지나갔을 때에 이 모습과 관련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겁니다. 그때 너희들은 그 영적 전쟁에서 믿음으로 승리했고 주의 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져서 승리했으니 그러면서 상을 주시든지 아니면 그때 너 그때 뭐 했는데 둘 중에 하나 여러분은 들어야 될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제는 싸워야 하는데 그 다음에 싸워야 될 무기가 뭐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이 말씀은 불행의 세력을 이기는 치명적인 무기입니다. 이 말씀은 내게 있는 죄, 낙심, 거짓까지 끊어낼 수 있는 살아있는 메스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검으로 무장한다고 하는 말은 내가 곧 하나님께 복종함을 의미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뭐하리라? 여러분 가정에 있는 어둠, 미래 그걸 물러가게 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지 않으면 더 또알이 들어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을 더 어둡게 만들고 불행의 기승을 부리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해야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서 이 말씀으로 주야로 묵상했던 다윗은 저렇게 고백해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뭐하며?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앞날과 관련해서 불행하게 만드는 그것을 지금 기도로 침노하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피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를 의뢰하고 불행의 세력 진지를 향해 달려나가야 합니다. 내 하나님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물론 이런 믿음 가졌던 거 다윗이라고 뭐 그저 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으니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우리는 강건해야 돼요. 물러터지면 안 돼요. 내가 몸은 약해도 믿음은 강건해야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의 혹은 누군가의 문제 있어도 기도로 버텨가지고 승리할 거 아닙니까? 겉사람은 후패도 속사람은 담대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가지고 내가 반드시 이기겠다 근성 가지면 승리는 여러분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 주시는 거예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사탄은 노골적으로 범죄하라고 하질 않습니다. 정상적인 신앙인에게는 만일 사탄 막

내가 여러분에게 어떤 죄를 범하라고 노골적으로 말하면 그 생각을 가진 분의 요즘 영적 상태는 그동안 사탄 마귀에게 엄청 얻어 터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마음 상태일 겁니다. 그럴 때는 마귀가 노골적으로 범죄하라고 그러고 우상숭배하라고 미혹시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영혼을 향해서는 노골적으로 범죄하라, 우상 숭배하라 이 수법을 못 씁니다. 은근슬쩍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도록 강계를 사용하는 겁니다. 지능적으로 사기치기 아주 그럴듯합니다. 아주 그럴듯해 보이는 그 사탄의 대표적인 강계가 바로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여 진다고 하는 것을 까먹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내 힘, 내 능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이 관계에 넘어가면 살맛 나지 않는 신앙생활하게 되면서 무기력한 신앙인이 되고 결국 이 사탄의 하수인 노릇밖에 못합니다. 물론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길 만큼 태생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고 정말로 쉽다면 겸손히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간구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을 하나님보다 앞서려는 이 성급함, 오만방잠, 그게 바로 우리가 싸워야 할 가장 큰 대적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무엇과 싸우셨습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신 환경 여건과 싸워 이긴 분 계십니까? 훌륭한 분입니다. 운명과 싸워 이긴 분입니까? 복된 분입니다. 그러나 더 위대하고 더 훌륭한 신앙인은 뭐냐?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려고 하는 그것과 싸워 이긴 분이에요. 그럼 다른 건 아울러 다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의 수준은 누구와 무엇과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느냐에 등급이 결정됩니다. 지난 한 주간 배우자와 싸우려고, 가족과 싸우려고 하고, 그런 사람은 수준이 밑바닥입니다. 뻔해요. 그런가 하면 나한테 서운하게 한 그 인간과 싸우려고 했다. 그것도 수준 이하입니다. 진짜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군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누구와 싸우고 무엇과 싸울 겁니까?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을 방해하는 그것들과 싸우며 나아가야 주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져가는 그 단계로 진입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싸움을 통해 차원이 다른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영광의 열매 추수하는 것을 방해하는 나의 죄성, 영적인 게으름, 남을 돌보지 않으려는 이기적인 마음, 그걸 침노하는 자가 되어야 이제 여러분은 강건해져서 어떤 승리 과업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싸움은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계속됩니다. 영적인 전쟁은요, 전역이 없어요. 제대하는 게 없어요. 따라합시다. 영적 전쟁에는 제대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좀 쉬어야겠다. 아유, 대충대충 해야겠다. 그러지 마세요. 왜? 사탄 마귀는 여러분이 천국 가기 직전까지 계속 여러분을 공격할 겁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대충대충 신앙생활하고 승리할 생각을 한단 말입니까? 우리는 겉사람을 부패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약속을 위해서 나에게 내 사전에 제대는 없다, 전역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영적 전쟁 치르면 그제서야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싸울까고 하면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마귀가 안길 왔다

0: 내가 7길로 도망가는 보너스 은혜를 알아서 그때그때마다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평안해지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이 이제 이 세상 마무리하고 나한테 와라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대신에 여러분은 제가 은퇴할 때까지 돌아가시면 된다 안 된다? 이건 목사가 말했다 그러면서 하나님 보고 저는 안 돼요 하고 오래오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 함께 읽고 마칩니다. 시작.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1: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오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을 본문으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날씨입니다. 남과 북은 대체로 맑거나 구름이 많겠고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일부 내륙 지역에는 오후부터 밤 사이에 소나기나 천둥, 번개가 지나는 곳도 있습니다. 낮 기온은 35도를 웃도는 지역이 많고요.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으니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으로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 최저기온은 제주 28도, 서울과 인천, 광주와 목포, 여수와 평양이 27도, 강릉과 포항, 대구와 부산, 창원과 울산, 청진이 26도, 춘천과 안동, 대전과 세종, 청주, 해주, 사리원이 25도, 신의주와 남포, 함흥이 24도, 원산이 23도, 강계가 22도, 해산이 21도, 삼지연이 17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서울과 춘천, 세종이 37도, 대전과 청주, 전주와 광주, 대구와 평양, 신의주, 사리원이 36도, 안동과 강계가 35도, 인천과 목포, 여수와 창원, 남포와 해주, 해산이 34도로 보이고요. 부산과 울산, 포항과 제주, 청진이 32도에서 33도, 강릉과 함흥이 31도에서 32도, 원산이 30도, 삼지연이 29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대체로 맑겠고 물결은 0.5m에서 1m까지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0.5m에서 1m까지의 파도의 높이 예상됩니다. 뜨거운 햇볕과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도 쉽게 지칠 수 있지만 때마다 우리의 그늘과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오늘도 주님 안에서 새인과 평안으로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오늘 나누었던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며 나아가는 그렇게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주빌리 상임위원이신 열방샘교회 이빌립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 북한 동족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시기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라고 하신 마태복음 11장 28절과

0: 29절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망의 그늘 아래 갇혀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저들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독재 아래 표현의 자유, 이동의 자유가 없을 뿐 아니라 신앙의 자유도 없는 가운데 굶주림과 학대, 감시당하고 있고 우상 숭배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채 김일성 3대 세습 우상 숭배 아래 죄와 사망의 짐, 가난과 질병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사 저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북한 땅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난 가운데 있는 북한 지하 성도들과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풀어 주시옵소서.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1: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주빌리 상임위원이신 열방샘교회 이빌림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한 아침 맞이하셨습니까?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받았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아멘. 이렇게 노래하는 시편 기자의 선포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 성도님들 이 아침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자연의 경이로움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달려나오십시오. 주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어서 오세요. 수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는 인생길에 성이 되시고 성곽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이 아침 찬양합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6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부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였느니라.

자기 소유를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

0: 너희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업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여 네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네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6장 1절에서 15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1: 자, 이제 오늘 에스겔 36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산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자, 1절에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라. 여러분, 35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어디를 향하여 예언하라고 그러셨냐면 2절에 세일산을 향해서 말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세일은 에돔 지역이 있는 산이고 그 에돔 지역에 있는 형제를 아주 곤궁에 빠뜨렸던 이 에돔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제 오늘 1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산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편으로 이 이스라엘 산들은 바로 앞장에 있었던 35장에 이 에돔 족속들이 야욕을 갖고 정복하고 차지하기를 원했던 산들이 바로 이스라엘 산들이었죠. 이스라엘 산은 이전에 참 만만해 보였습니다. 에돔이 볼 때. 왜냐하면 여러분 6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그 당시 이 이스라엘 산들의 영적 상태가 나오는데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 칼이 너희에게 임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4절요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산들은 곳곳에 산당이 있었고 산당이라는 건 산 꼭대기에 세운 높은 우상 숭배를 하는 장소죠. 그리고 거기에는 여러 우상들을 거기다 이제 두었는데 이런 산당에 있는 우상들이 가득한 이 이스라엘 산을 향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돔이 볼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곳에 우상을 가득해 뒀기 때문에 에돔이 볼 때는 야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구나. 이렇게 우상 숭배를 가득하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해 주실 리가 없겠구나. 그러면서 이들을 향하여 더욱더 야욕을 숨기지 않고 노골적으로 정복을 하려고 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으면 우리의 그런 영적인 공백을 보고 주변에 노리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이스라엘의 산들은 우상이 가득하고 산당이 가득해서 영적으로 중심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던 산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런 산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2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자, 이들을 노리고 있던 주변의 강대국들 또 주변의 민족들이 뭐라 그러냐.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자, 옛적 높은 것. 예전에는 그렇게 높아 보이고 또 지형적으로도 시온산이 높았죠. 예루살렘 높은 곳. 아, 그렇게 존경받고 멋져 보였던 그곳이 이제 우리의 기업이 되었구나. 이제 자식들이 차지할 만하다는 겁니다. 약체가 돼서 흔들흔들 해가지고 완전히 힘도 쓰지 못하는 그곳은 우리의 기업이 이제 되는구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자, 하나님께서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자,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은 이제 사람의 비방,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이 이방 민족들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비방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다시 정신을 차리고 들어라. 맷뿌리, 맷뿌리라는 것은 뇌산입니다. 산뿌리, 산의 뿌리, 꼭대기를 말합니다. 산꼭대기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자, 이들이 황폐하게 돼서 비틀거리니까 이방인들이 야, 이 우리가 이 완전히 사방을 삼키고서는 이제 우리의 기업이 되겠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조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 그러냐면 이 4절 끝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면서 내가 진실로 5절에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이들이 조롱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고 막 비방하고 자 이러는 것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 하면 내가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땅을 치겠다. 이들을 조롱하고 공격하려고 하는 이 주변 민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맹렬한 질투로 이들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맹렬한 질투라고 할 때 이 질투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왜 너희들의 것이냐 함부로 쥐고 흔드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에게 속한 백성들을 지키고자 하는 열정이 있으십니다. 물론 영적으로는 완전히 비틀거리고 산당을 섬기고 완전히 못나게 살았었죠. 그래도 이들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이들이 지 맘대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벌받을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이들을 징계하고 다시 세우실 분은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게 속한 백성을 내가 징계하고 내가 훈련시켜서 다시 세운다 하더라도 그것을 너희들의 조롱거리로 내어주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백성을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맹렬한 질투로 이들을 지키겠다. 이 질투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정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질투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습니다. 5절에 자, 이 이방인들이 약체가 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 그렇게 옛적에는 높아 보이고 멋져 보이지만 우리의 기업이다, 우리의 기업이다. 그래서 이들이 비틀비틀하는 상황으로 오게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시하면서 이거는 내 거야, 아무 주인도 없는데 내 땅이야, 여호와도 버렸어 이러면서 데려가려고 하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내 백성을 내가 지키겠다. 그리고서 이들을 징계하시면서 이방인들을 징계하시면서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6절에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질투와 분노, 분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의에 대한 분노고 질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우상에게 절하고 섬기고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정이죠. 이 질투와 분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했구나라고 하시지만 내가 다시 말하는데, 맹세하는데 7절에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너희들을 힘들게 하고 수치를 주고 너희들에게 곤란을 줬던 이 이방인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고 징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 열매를 맺을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렇게 황폐하게 되고 이방인에 의해 짓밟혀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는데 가지를 낸다. 살아나서 이제 열매를 맺기 위해 축축축 뻗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기름지고 윤택하게 회복될 것이라는 거죠.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의 백성들을 징계하지만 반드시 돌이켜서 이들을 붙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중요한 것은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한다. 이전에는 이들의 죄악으로 징계하고 이들을 어려움 가운데 두셨지만 이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들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 돌이키신다 그러죠. 돌이킨다. 우리 측에서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그분의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다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때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그때가 되면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고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할 것이다. 자, 밭을 갈고 심는다는 것을 여기는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는다. 너희들이 아주 좋은 옥두밭이 돼서 다시 심겨질 것이다 라는 거죠. 그 강퍅했던 심령이 다 갈아져서 새롭게 심겨질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할 텐데 그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밭을 갈고 많은 씨를 뿌려서 이 농작물들이 자라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게 자랄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성읍들에게 거주하게 하고 빈 땅에 건축하게 할 것이라. 자, 빈 땅에 건축하게 한다라는 건 뭡니까? 이전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 땅이 황폐해서 아무도 살지 못했었는데 그 땅을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시키고 사람 사는 땅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이죠. 자, 11절에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할 것이다. 여기 짐승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맹수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업을 하고 농사를 짓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양, 염소, 소를 드리죠. 그런 가축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 이제 짐승이라는 말.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거를 beast, 짐승이 아니라 animal, 동물들로 번역한 역본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람과 가축들을 하나님이 많게 하시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래야 사람 사는 세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사람과 짐승이 많아지고 번성하게 한다라는 표현으로 종종 사용을 하시죠. 자, 그 대표적인 것이 예레미야 31장입니다. 2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아멘. 자, 여기 내가 사람의 씨, 씨라는 건 후손을 가리키는 말이죠. 사람의 후손과 그 다음에 짐승의 후손. 여기 짐승의 후손도 영어 성경에 보면 NIV 같은 데는 애니멀로 되어 있습니다. 애니멀. 아, 동물들의 후손들을, 새끼들을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른다. 이 말이 뭐냐? 번성하게 할 날이 이른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시 에스겔로 오셔서 이 표현입니다. 11절에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고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이죠.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고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회복시키고 낮게 대우하신다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죄인으로 징계하셨다가 이제 그의 사랑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때에서야 너희들이 비로소 여호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서 12절,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할 텐데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겠다. 여기 너희 위에 다닌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약속의 땅 위를 활보하고 다니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13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자, 여기 너희라는 것은 이스라엘 땅을 말하는 겁니다. 땅. 앞에서도 너희라는 말, 11절에도 내가 너희 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희라는 말은 인격적인 인격체로 말하지만 사실 이스라엘 땅, 유다 땅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자, 그래서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방인들이 너는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저주받은 땅이다. 이런 표현이죠. 여러분, 민수기 13장 32절에 보면은요. 한번 보시죠. 민수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정탐을 하고 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탐하고 오지요. 여호수아와 갈렙까지 갔다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거기 그렇게 큰 아낙 자손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라고 하면서 악평을 하는데 3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앞에서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거주민을 뭐하는 땅이요? 삼키는 땅이다. 예, 요 표현,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요게 다시 에스겔 36장으로 오면 13절에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다.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이런 표현이죠.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14절에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게 하고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방에 의하여 많이 유린되고 수치를 당하고 괴로움을 당했습니다만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방식이었고 그의 백성을 하나님이 친히 징계하시고 하나님의 징계의 때가 끝나면 하나님이 친히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방인들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가 잠시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영구히 정복하거나 영구히 유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방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것 역시 하나님의 구원의 타이밍에 잠시 허락하신 시간대 안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잘되고 못되고 어렵고 힘든 것들을 이방인의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아이고 저 저주받았네. 에이 저거 사람을 삼키는 땅에서 고생하네.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고 우리의 인생의 타이밍은 그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기륭화복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해서 때로는 징계하시고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이방인을 통해서 우리가 맞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징계와 경고를 받기도 하지만 그것이 이방인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를 징계하시고 혼내기 위해 이방인들을 그렇게 사용하실 때도 물론 있지만 우리의 앞길은 궁극적으로 그들이 주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똑같이 맞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괴로움을 당하기도 하고 이게 지나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이 백성은 여전히 나의 백성, 내게 속한 백성, 내가 절대 놓지 않을 백성, 붙들어주셔서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하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설 때 다시 우리를 회복하고 붙들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흐름 가운데 얻어맞기도 하고 터지기도 하고 비틀거리기도 하고 막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앞길은 때로는 내가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얻어맞을 짓을 한다 하더라도 나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왜 세상의 그 평가와 그 비난과 그 힐난을 그대로 아멘 하고 받아들이냐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잘못하고 막 산당을 세우고 얻어맞을 짓을 했죠. 그렇게 해서 얻어맞는다

0: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시기를 지나고 나서는 절대 이방인이 끝까지 짓밟도록 놔두지 않으시고 그의 백성을 그분의 주권으로 회복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붙으십니다. 놓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부끄럽고 때로는 얼굴 들고 다니기도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 기간을 하나님께서 절대 헛되이 돌이키게 지나가게 하지 않으시고 이 모든 징계와 고난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그분을 향해 얼굴을 들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전심으로 그분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분의 백성들을 통하여 영광받는 놀라운 일들을 새롭게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새벽에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주를 향하여 얼굴을 들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참으로 귀한 생명의 양식이었습니다.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어요. 포로 생활 가운데서는 결코 일어나기 힘든 예언, 그러나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희망이 생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에스겔은 거침없이 대언합니다. 예루살렘 멸망 이후 영원히 자기들의 것이 되었다고 안심하며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에돔과 블레셋에 대하여 보응하시고 맹렬한 질투를 쏟아 해결하시겠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저도 아멘으로 받습니다. 여전하신 우리 아버지의 사랑은 오늘 우리의 고통과 슬픔도 회복시키시기 위해 앞서 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의 회복과 번영에 대한 약속으로 이어지죠. 황폐하던 땅을 다시 찾으시고 생명이 자라는 땅으로 변화시키시기 위해 길을 내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가 책임져야 할 순종은 무엇일까? 깊은 묵상과 함께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자기 백성을 질투하시기까지 책임지시고 불성곽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앞에 우리 성도님들 좀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8월 5일 수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제장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잠언 3장 5절 말씀입니다. 방송 과중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

안녕하시지요. 네오은의 삐삐치니 윤재희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도 그곳을 향한 마음을 흘려보내길 원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오늘 내용훈의 삐삐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햇빛피치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받습니다. 부평교회를 섬기시는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샬롬. 오늘은 발달 지체 장애인 형에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한 목사님이 발달 지체 장애로 7살 또는 8살 정도의 지능을 가진 형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형에게 들려주고 싶은 위로의 말을 적은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형, 언젠가 예수님께서 오시면 너무나 아름답게 만드셨지만 망가져버린 이 땅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에요.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모든 혜택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온전히 채워주심과 함께 고통이 없는 세상이 열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아멘. 피조물들이 온전히 회복될 뿐 아니라 우리도 영과 몸과 정신이 회복될 것입니다. 자기 정신의 감옥 속에 갇힌 형이 하나님의 온전한 용서하심을 알고 난생 처음으로 정신과 육신이 건강하고 온전해질 것입니다. 형은 천사들보다 더 아름답게 빛날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어 머리를 당당하게 들고 자유롭게 걸어다닐 것입니다. 형의 눈은 청명하게 빛나고 형의 마음은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기뻐하며 노래할 것입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우리 가족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반갑게 다시 만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식탁에서 함께 먹게 될 것입니다. 함께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완벽하게 만들어진 세상에서 영원히 기뻐할 것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은 온 땅과 우리 모든 존재와 그리고 영원을 아우르는 어마어마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어떠세요? 성경의 결론은 천국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참 인간으로서의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시는 나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셔요. 요한복음 17장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천국은 눈부시게 아름다운 사람들의 나라, 사랑의 아들들의 나라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에게 값없이 천국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오십시오 하고 외치십시오. 목이 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은 거저 받으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부평교회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마태복음 6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시시각각 변해가는 세상의 여러 상황 가운데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둘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며 승리하길 소망하며 내 영혼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사진 공모전, 생명의 빛,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방송은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지난 70년 동안 한결같이 복음을 전해온 방송사역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역사사

사진 전시회와 청취자 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방송국의 모습, 방송사역의 현장, 포항극동방송과 함께한 일상의 소중한 순간, 그리고 생명의 빛,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포항극동방송의 가치와 사역을 담은 사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은 7월 22일부터 8월 5일까지이며 접수 방법은 이메일 접수로 진행됩니다. 메일 접수 시 성함, 연락처, 출석 교회명, 작품명을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054-256-3000번으로 문의하시거나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사진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 사진 공모전에 방송가족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폭염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중 최고 기온이 33도씨 이상일 때를 폭염이라고 하며 국내에서는 최고 기온이 33도씨 이상이며 이틀 이상 지속될 때는 주의보, 35도씨 이상으로 이틀 이상 지속될 때는 경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폭염 발생 시 야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외출에 꼭 필요한 경우에는 챙이 넓은 모자와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물병을 휴대해 가능한 물을 많이 마시도록 합니다.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는 햇볕을 가리고 맞바람이 불도록 환기를 합니다. 창문이 닫힌 자동차 안에는 노약자나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 경련 등의 증세가 나타날 경우 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휴식을 취합니다. 폭염에 대비해 여름철에는 관련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무더위에 필요한 용품을 준비하며 행동 요령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폭염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하는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5장 25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아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사람은 몸이 체온이 정상으로 유지돼야 살 수 있습니다. 다른 동물들도 마찬가지죠. 사람은 보통 36.5도의 정상 체온을 유지해야 살아갈 수 있어요. 정상 체온이 올라가거나 떨어지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도 영적 체온이 유지돼야 살아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영적 체온이란 영적으로 느끼는 기쁨입니다. 이 영적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요. 이 영적 기쁨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는 깊고 풍성한 내적 기쁨을 의미합니다. 이 기쁨은 세상의 일시적인 즐거움이나 행복과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세상의 스트레스와 혼란을 극복하는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시편 86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으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승리의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챔버 싱어즈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시편 37편 8절 말씀입니다. 감사를 못하는 이유.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한 소설가가 저녁을 먹고 씻다가 허리를 살짝 삐끗했습니다. 허리를 다치고 나니 일상에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씻을 때도 허리를 굽히기 힘들었고 혼자서는 양말을 신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땅에 떨어진 물건을 줍는 단순한 일도 호흡을 가다듬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며칠을 고생하고 나니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됐습니다. 소설가는 이후 쓴 수필에서 평범한 삶을 다음과 같이 예찬했습니다. 아침에 혼자서 일어나고 담소를 나누고 식사를 즐기고 산책을 무리 없이 하고 이런 사소한 일상이 바로 기적이다. 소설가 박완서의 일화입니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다니는 것이다 라는 중국 속담이 있습니다.

너무도 소중한 기적인 일상을 매일 주어졌다는 사실만으로 감사함을 잊고 살아가진 않습니까? 매일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욕심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멀쩡히 일어난 것, 두 다리로 건강히 걷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담소를 나누는 것 등 일상의 작은 일 하나하나가 감사할 이유입니다. 감사의 길을 막지 않도록 욕심을 버리고 오늘 주어진 하루라는 기적을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일상생활도 주님께서 제게 주신 기적의 삶임을 깨닫고 감사하게 하소서. 매일 매 순간 주시는 주님의 도우심과 감사를 매일 기록하며 감사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거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나무엔이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이들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 매일 아침 뜰한 가족들과 함께 일상을 나누며 하루를 열어가는 사랑의 뜰안에서는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에 함께 나눌 책은 기독교 부문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던 최상훈 목사님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과 목회 가운데 베풀어주신 기도의 응답을 생생하게 담아낸 책인데요. 저자는 기도할수록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린 주 안에서 한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늘나라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이 저자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특별히 삶의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세미나라고요 세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공개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행사 당일 추첨을 통해 최상훈 목사님의 도서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열리는 사랑의 뜰안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에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세미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56국의 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가장 선한 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0: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의 시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출생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구약은 나이가 매우 많이 늙은 이가 아기를 낳았다는 이야기이고 신약은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신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가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인류 역사상 죄인 아닌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신이 죄인으로 자신을 죄인으로 인식하든지 인식하지 못하든지 그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요 멸망이요 지옥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는 사람 천국 시민이 되며 인생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그의 교육의 가장 근본이었습니다. 구약은 나이가 매우 많은 사람들이 아기를 낳았다는 표현 너무도 적절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창세기 5장입니다. 3절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세지라.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셋을 주셨는데 그 셋을 낳을 때 아담이 몇 살이야? 130살. 그 다음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800년을 지내며? 아니 130세에 애를 낳았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상식으로 생물학적 사고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그런데 그 이후에도 800년 동안, 이거는 그냥 800년이 아니고 800년 동안. 6절을 보십시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뭐 이 사람들은 살았다 하면 그저 8,900년은 그냥 보통 사는 것.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9절입니다.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우리는 80살, 90살, 한 95세 와 많이 살았다고 그러는데요. 이건 애기입니다. 애기. 18절 보겠습니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게 출생의 비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드라마에서 만나는 출생의 비밀은 어떤 거죠? 죽으라고 사랑했는데 알고 봤더니 아버지가 같아요. 출생의 비밀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도 사랑하는 그 여자는 나를 안 사랑하고 그 여자는 딴 남자 사랑하고 또 그 남자는 또 딴 여자 사랑하고. 한국 드라마는 별로 다른 게 없어요. 거의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데 보면 왼수 아들이고 뭐 열심히 키워나는데 봤더니 이게 또 왼수 집안. 이 출생의 비밀입니다. 이게 드라마가 말하는 출생의 비밀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출생의 비밀은 나이가 매우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5장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들림받았습니다. 5장 25절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고 777세를 살았습니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우리는 60살, 70살에도 아유 끝났어요, 끝났어요, 끝났어요. 아유 애택도 없어요. 50살에 나도 얘는 쉰둥이에요, 쉰둥이. 근데 이 쉰둥이는 아이 유치원도 못 간 겁니다. 사실 이 나이에 비하면 보세요. 500세 된 후에 셈, 함, 야벳을 낳았습니다. 홍수가 몇 년도에 있었죠? 창세기 7장 6절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 될 때 셈, 함, 야벳은 아직 100살 안 됐습니다. 100살 안 되는 거예요. 출생의 비밀 말고 다른 말로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16장 16절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례의 제안을 듣고 이렇게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낳습니다. 아브라함 100세 때에 이삭이 태어나고 그때 사라의 나이가 90세였습니다. 창세기 25장 20절 그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합니다. 26절에 보게 되면 리브가가 아들을 낳았는데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몇 살에요? 60세에 낳았습니다. 40세에 결혼해서 20년 동안 애가 없다가 60세가 되어서 쌍둥이를 낳았는데 큰 아들 에서는 온몸에 털이 있고 붉고 작은 아들 야곱은 나올 때 형의 발목을 잡고 나와서 그 이름이 야곱, 발목을 잡다. 그런 뜻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이게 출생의 비밀 아니에요? 뭐가 출생의 비밀입니까? 창세기 26장 34절 에서는 40세에 헷족속 부엘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것도 또 다른 출생의 비밀입니다. 창세기 29장 1절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게 됩니다.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고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외갓집에 도망가서 외갓집에 있는 외사촌 누이를 보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 사랑한 여인의 이름이 라헬이었습니다. 외삼촌이 보니까 생질의 눈빛이 갸심치리하게 뜨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불러서 얘기하면 너 내 작은 딸 좋아하지? 좋아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작은 딸 너한테 줄게. 앞으로 7년 동안 우리 집에서 일해라. 성경은 뭐라고요? 야곱이 라헬을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그리고 결혼식 올리고 자고 나왔는데 보니까 언니예요. 얼른 찾아갔습니다. 외삼촌 하룻밤 사이에 장인이 된 그분을 찾아가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사랑한 여인은 라헬이지 레아가 아닙니다. 레아는 시력이 안 좋다, 알력이 안 좋다, 분별력, 깨우침이 안 좋다, 여러 가지로 해서 그래서 아니야, 우리 동네는 언니 두고 동생 먼저 결혼하지 않는다. 이 설명 이제 한 90번 하면 100번 되죠? 네가 정말 작은 딸 사랑하면 7년 더 일해라. 7년 못 기다립니다. 그럼 7일 뒤에 결혼시켜줄게. 그래서 7일 뒤에 결혼하고 7년을 더 이야기 봉사하게 됩니다. 레아를 줄 때에 레아의 몸종 실바를 주었고 라헬을 줄 때 라헬의 몸종 빌하를 주어서 졸지에 7일 만에 마누라 둘, 작은 마누라 둘, 이렇게 마누라가 넷이나 생겼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신 이때 나이가 언젠가면 요셉을 낳았을 때입니다. 잠깐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계산했던 계산 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을 만날 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야곱이 요셉을 만날 때 그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데리고 바로왕 앞에 갑니다. 바로가 묻습니다. 당신 인생이 나이가 몇 살이요? 연세가 얼마나 되시오? 그랬더니 내가 참 얼마 살지 못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데 내 나이가 130세입니다. 그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 야곱 130살 때 요셉이 몇 살이라고 그랬죠? 다시 그럼요. 요셉은 몇 살에 총리가 되었어요? 30살에. 총리 30살 될 때 풍년 7년 들었습니다. 37살. 흉년 2년, 기근이 2년 되었을 때 야곱이 가족이 모두 내려옵니다. 그러면 39살. 아들 30, 요셉이 39살 때 아버지 야곱이 130살이에요. 그러면 몇 살에 낳았습니까? 이거는 현재도 오래 안 됐는데 이렇게 91세에 낳은 겁니다. 91세. 그럼 91세에 낳았는데 야곱이 91세에 요셉을 낳았습니다. 요셉을 낳은 때가 언제인가 하면 조금 전에 제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야곱이 요셉을 낳고 난 뒤에 자기의 외삼촌이자 장인을 찾아가서 나 이제 우리 아버지 집 이삭의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때가 결혼하고 14년 아니 외갓집에 간 지 14년 되었을 때입니다. 7년 일하고 나서 레아와 라헬과 둘 합해서 4명의 부인을 얻고 7년 지난 뒤 14년 될 때에 11번째 아들 전체로 따지면 12번째입니다. 레아는 6명의 아들 낳고 딸 디나를 낳고 그 이후에 라헬이 12번째 아이 11번째 아들입니다. 요셉을 낳았습니다. 요셉을 낳고 나서 야곱이 장인으로 찾아가서 나 우리 아버지 집에 돌아가겠습니다. 너 이렇게 와이프도 있고 애들도 많은데 그냥 가면 어떡하냐? 너도 좀 돈을 벌어야 될 것 아니냐? 너 우리 집 그냥 그동안 일했지만 지금부터는 품삯을 줄 테니 그렇게 해서 일하는 이야기. 그 밧단 아람에서 소위 말하는 자기의 외갓집이자 처갓집이었던 밧단 아람에서 요셉이 태어나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태어날 때가 14년 지났을 때요. 14년 지났을 때가 요셉이 야곱이 91세입니다. 91세 때 14년 됐으면 그가 몇 살 때 왔습니까? 아라는 들으시죠? 14년 지내고 보니까 91살이요. 91세.
그러면 몇 년

몇 살에 왔어요? 77세에 온 겁니다. 77세. 쌍둥이에서는 40살에 결혼을 했는데 마누라 둘 얻었는데 그것이 이삭과 리브가 아빠 엄마에게 큰 근심이 되었고 야곱은 결혼 안 하고 계속 기다리다가 77세가 돼서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형에게 도망가서 외갓집으로 가서 외갓집에 외사촌 누이랑 결혼을 한 겁니다. 그리고 14년 동안. 여러분 이걸 네 글자로 뭐라고요? 출생비밀이라고 합니다. 출생비밀이에요. 출생비밀. 긴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출생의 비밀, 이것은 거의 기형적인 엇갈림, 뭐 신생아 시절에 병원에서 애가 바뀌었다는 둥, 뭐 숨겨진 혈통, 알고 보았더니 뭐 우리 아버지가 왕인데 아니면 우리 아버지가 귀족인데 이상한 짓을 해서 내가 태어났다는 둥, 뭐 이런 게 출생의 비밀이지 않습니까? 내가 알고 봤더니 양반가 아들이고 재벌 가고 아까 이야기했던 집 정말 너무너무 정말 죽고 못 사는 사이로 살아가는데 알고 봤더니 아버지가 갖고 엄마만 다르다든지 뭐 이런 것들, 이게 세상에 말하는 출생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이야기가 거의 그것과 차원이 다른 또 다른 출생의 비밀입니다. 에스더,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됩니다.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서 그곳에서 바사로 나라가 멸망되고 바사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는데 너는 절대로 유대인임을 알리지 말아라. 출생을 비밀로 붙이는 거죠. 하만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모르드개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긴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요셉 마찬가지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가 노예로 가서 보디발의 집에,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갔고, 감옥에 가서 바로 왕의 신하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되었습니다. 흉년 들었을 때 그 요셉의 형들이,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 식량 구하러 애굽에 내려갔을 때 만나는 총리가 자기 동생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요셉만 알고 있고 만나고 두 번 만날 때까지 자기의 정체를 완전히 숨기, 이게 다 출생의 비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역사를 회고할 때 한결같이 하는 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잠깐 환기해서 들어보십시오. 지나가 보니까 다 하나님의 뜻이었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 그건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형님들, 형님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십시오. 후회하지 마십시오. 너무 그렇게 떨지 마세요. 겁먹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입니다. 오늘 성경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저는 이 성경 번역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여러분 아기 낳았는데 안 생긴 애나 못생긴 애 있어요? 그럼 또 못생겼으면 갖다 버립니까? 지금은 버리지 않을래야 버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이미 출애굽기 1장에 모세가 태어날 때의 배경을 알고 있습니다. 3년 전 그의 형 아론이 태어날 때만 해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10년 또는 한 15년 전 미리암이 태어날 때만 해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태어날 때 소위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위에 일어난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고역을 시키면서 그들을 박해하고, 이들의 수가 중대한 적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산의 아이는 나면 죽이고 혹시 이미 태어났으면 나일강 하수에 갖다 버리라. 그런데 십보라와 부하라고 하는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히브리 여인들의 조산을 도와주고 죽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바로의 명령이 이미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야만 했습니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잘생겼다고 그를 석 달 동안 숨겼다. 사실은 이게 문맥상 흐름이 맞지 않는 겁니다. 어쨌든 3개월 동안. 근데 그 다음 구절, 더 이상 숨길 수 없이 되매. 여러분 이 장면의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동일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7장 20절의 말씀은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그 부모가 아름다운 이 아이임을 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 석 달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의 시각으로 자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엄마 아빠가 금방 태어난 아기를 보고 아, 얘는 안 생겼네 갖다 버려야 되겠네. 아, 얘는 잘생겼네 숨겨야 되겠네. 말이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부모가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3개월 동안 숨겼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3절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 어떻게 되는지를 미리암에 보게 만들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이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요게벳. 요게벳이 모세를 나일강 하수에 버릴 때의 그 마음, 그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요게벳의 노래 아마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갈대로 만든 그 상자 역청과 나무진으로 방수처리를 했습니다. 그때 마음 얼마나. 자, 한번 이렇게 쉽게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 갖다 하수에 버리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야. 그런 마음? 절대 그런 마음에 안 했을 거야.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나일강 하수에, 나일강에는 악어떼들이 많았습니다. 온갖 어려운 것, 더러운 것들이 그냥 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아기를 담아서 갖다 버린다. 참 말도 안 됩니다. 전혀 희망이라고는 없습니다. 근데 그냥 둘 수 없으니까 누이를 시켜서 미리암들을 어떻게 되는가 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아기를 버렸을 때 바로 왕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일강에 나왔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당시 바로의 궁궐에는 굉장히 좋은 목욕시설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주가 악어떼가 있는 강에 목욕하러 나온다.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표현은 말이 된다는 표현을 표정을 지금 가하고 있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단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일강 하수에 목욕을 하러 갔고 목욕을 하러 갈 때 시녀들이 갔고 시녀들이 그 목욕하러 간 그때에 그 갈대 상자에는 아기가 울고 아기가 우는데 가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 아이를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6절 함께 했습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바로의 공주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 뚜껑을 여니까 아기가 우는 거예요. 어떻게 곧에 때마차 옵니까? 그죠?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해석은 하나님께서 그곳 갈대 상자 끝으로 바로의 공주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바로의 공주가 문을 열 때 뚜껑을 열 때에 그 모세가 울게 하고 그 울 때에 잘 들어보세요. 히브리의 열쇠 야 물에 빠져 죽여. 그냥 두면 돼. 야 그 무슨 그 지저분하게 그 노예 아들을 뭐 얼마든지 수많은 가정들을 우리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줘. 7절.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여러분 애굽 왕에 유모가 없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공주의 아들로 지금 키우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이 공주에게 얼마든지 좋은 가정 교육 배경 다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암이 그때 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히브리 여인 가운데서 유모를 구해줄까요? 근데 그걸 달래잖아요. 불러서 데려왔어요. 누구를? 요게벳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공주가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집에 데려다가 모세에 태어난 집에 데려다가 아기를 젖먹이면서 잘 들어보세요. 이 공주가 누군가 하면 모든 산의 아이들은 태어나면 나일강에 죽이라고 태어나기 전에 죽이라고 말했던 그 바로 왕의 딸입니다. 근데 그 바로 왕의 궁궐에 그 돈으로 내 아기를 내전 먹이면서 돈 받아가면서 9절, 10절 그 아기가 자라며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여기 가능한 추측이 있습니다. 일반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 맞아. 당시 바로 왕은 아들이 없었고 이 공주가 왕이 계승 이루자예요. 근데 그 왕이 후궁을 두어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들에게 왕권을 물려주지 않고 후궁의 아들들이니까 이 공주가 내가 이 모세를 내 아들로 삼아 왕위를 계승하고 모세에게 왕위를 계승해야지 그런 권력욕을 누가 갖게 했을까?

0: 우리가 지금 설명을 짧은 시간에 다 할 수 없는 수많은 설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 다시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오늘 만나는 상황은 내게 불안하고 염려, 걱정, 근심이에요. 근데 지나놓고 보면 여기 신앙을 가진 모든 분들이 맞아. 그때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게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였어. 하나님의 뜻이었어. 요셉이 팔려갈 때 억울하게 물 없는 웅덩이 속에 갇혀서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할 때 우리가 살려주지 않았더니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당하구나. 형들이 나중에 요셉 만났을 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요셉은 뭐라고 그래요?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소위 신적 사관, 하나님의 관점으로 역사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의 섭리인데 오늘 당할 때는 그럼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아, 하나님의 섭리라고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내 마음대로 그냥 아무런 것도 안 한다. 그런 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갈대상자를 만들고 나무진을 칠하고 역청을 바르고 아기를 담고 갓을 갖다 버리고 미리암을 시켜서 그걸 지켜보게 하고 또 유모로 엄마를 소개하고 여러 가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지만 실제적인 그 모든 행동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걸 믿는 사람은 오늘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요. 아무렇게나 맡기고 가만히 있는 것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니까. 섭리라는 말씀의 뜻이 무슨 뜻인가? 섭리, 미리 본다는 겁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경륜이란 말, 천을 짜듯이 실을 이렇게 하나님은 미리 다 해놓으셨다는 거죠. 오늘 지금 내가 이해가 안 돼도 성경은 내 환경이 이해되고 내가 그것을 정말 설명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내가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 맡기면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오늘 당한 일 때문에 오늘 지금 아프고 오늘 지금 고민되고 오늘 번민되고 오늘 내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모든 상황의 문제에 대해서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실 줄로 믿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너무 싸매지 마세요. 너무 골치 아파요. 나의 최선을 다하고 주님 앞에 맡겨 기도하면 주께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모든 상황이 이건 우연이 아니죠. 우연이. 오히려 생각하면 바로가 노예의 아들들이 태어날 때 죽이라고 한 것이 모세를 공주의 아들로 바로 왕의 궁궐의 총리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아들 죽인데 큰일 났어. 이제 다 죽어. 아닙니다. 그것이 모세를 왕궁으로 총리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수단이었습니다. 그게 안 보이니까 지금 당장 죽이는 것처럼 세상에 어떤 권력도 세상에 어떤 힘 있는 사람도 자기네 힘으로 우리를 하는 것 같지만 결코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것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자세를 견지하면 주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생의 비밀,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속에 담아놓으신 놀라운 뜻임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229-9000번, 031-229-9000, 수원중앙침례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 통일교회를 다니는 홍성희 권사입니다. 저희가 신앙생활 하거나 힘들 때 마음이 무거울 때 있죠. 네, 제가 찬양을 들으면서 많은 위로도 받고 많은 힘을 받고 있는 방송입니다. 제 둘째 딸 시온이가 이 합창단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시온이 이름이 그 방송에나 아무튼 또 많은 활동했는 그 방송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제가 조그만 헌금을 했습니다. 네, 저는 무슨 방송이 주를 이제 섬기는 것에 후회함이 없는 포항국동 방송이 되었으면 하고 또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1: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가질 수 없었던 그 마음. 극동방송을 통한 주님의 일하심과 위로를 체험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천국에서 다시 만나길 기대하며 홍성희 권사님은 지금도 극동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딸의 이름으로 동참한 극동방송 사역을 통해 홍성희 권사님은 또 다른 생명을 살립니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찬란한 그 이름,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하시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이름입니다. 천국 복음의 통로를 만들어주는 극동방송의 아름다운 사역에 함께해 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면 지금 바로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 천국에서 아름다운 빛을 내는 이름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해주세요.

0: FE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목포 하당로 교회 이효환 목사님입니다.
1: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공의와 정의로 이 나라를 경영하고 다스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구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셨기에 진리의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70년 동안 전쟁이 끝나지 않은 이 나라에 지금까지 평화와 안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와 주의 송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뤄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줬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

요약한 경주는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와 함께하며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더욱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운동, 세계 경주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APEC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온 대지가 꽃으로 주님을 향해 웃는 것처럼 성도는 예배를 통해 주님을 향해 웃는다. 한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나눠주신 말씀인데요. 예배가 무엇인지를 아름다운 꽃을 통해 설명해 주셨어요. 온 대지가 아름다운 꽃을 피워 주님을 향해 웃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예배를 통해 주님을 향해 웃는다. 참 아름답고 감동이 되는 말씀 아닌가요? 그렇기에 목사님은 예배는 주님을 향해 웃는 것이라고 정의해 주셨습니다. 울던 사람도 예배를 통해 웃게 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주님을 향해 빙그레 미소를 드려보는 건 어떠세요? 간절함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하나님께 환한 미소를 드리는 것도 참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미소가 가득한 목요일 서머 스페셜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2026년 8월 5일 수요일,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참 충만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아멘.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호흡하는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의 흔적, 손길을 찾는 거예요. 누군가에겐 그저 불쾌하고 찝찝한 빗줄기가 또 그 누군가에겐 주님의 섭리를 담은 보물로 보이는 것처럼 말이죠.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의 보물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그 일상의 보물, 제가 지금 한 가지 더 추천해 드릴게요. 느낌 오시죠?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바로 매일 아침을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와 함께하는 것. 아침을 샬롬 모닝 루틴으로 여는 것입니다. 야, 생각만 해도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은혜로 충만해지는데요. 그럼 감동은 이 순간 바로 실천해보죠. 전방의 힘찬 말씀 일발 장전! 샬롬 모닝 루틴 이앗! 준비되셨죠? 먼저 말씀을 따라 읽는다. 둘째, 찬양을 따라 부른다. 셋째, 출첵을 남기고 퀴즈 등 각종 이벤트에 참여한다. 그리고 이렇게 외친다. 으아, 오늘 진짜 좋은 아침이네. 샬롬, 그리고 샬롬 전도사가 된다. 자, 샬롬 전도사가 됐으니 이 말씀 한 번 더 나눠볼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아멘, 아멘. 이 아침도요, 정말 주님께 빵긋 미소를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방송가족 분들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출첵 제시어는 요 두 글자 어때요? 미소. 미소 가득 머금고 두 글자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점 9030번으로 오늘은 미소, 미소 두 글자 보내주시면요, 방송 마치고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날씨가 무척이나 더운데요, 오늘도 주님 바라보면서 말씀과 찬양으로 이 시간 함께 하시죠.

0: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나아가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무거운 모든 짐들을 내려놓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며 나아가는 데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1: 사랑에 들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 매일 아침 뜰한 가족들과 함께 일상을 나누며 하루를 열어가는 사랑의 뜰 안에서는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에 함께 나눌 책은 기독교 부문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던 최상훈 목사님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과

0: 목회 가운데 베풀어 주신 기도의 응답을 생생하게 담아낸 책인데요. 저자는 기도할수록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린 주 안에서 한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늘나라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이 저자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특별히 삶의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세미나라고요 세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공개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행사 당일 추첨을 통해 최상훈 목사님의 도서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열리는 사랑의 뜰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에 방송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세미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56국의 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가장 선한 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1: 사랑의 뜰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이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에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개최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박수! 생각만 해도 벌써 설레죠? 매주 수요일 우리 청취자분들께 신앙의 유익과 삶의 지혜를 전하고 있는 뜰한 책방 코너에서 이번에 함께 나눌 책은 2023년 기독교 부문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한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저자라고 합니다. 저자인 최상훈 목사님은요, 서울 화양교회를 섬기고 계시고 아프리카 케냐와 우간다에서 사역하신 선교사 출신이세요. 또한 청년 부흥을 이끌고 있는 목회자로도 잘 알려져 있죠. 이번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고요. 기도하면 할수록 하늘나라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저자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세요.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세미나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행사 당일 현장에 오시는 분들 중에는 추첨을 통해 우리 최상훈 목사님의 도서도 선물로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 꼭 참석해야겠죠.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진행되는 사랑이 뜰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에 여러분 우리 꼭 함께해요.

오늘 이 시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로운 찬양들과 함께하니 참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늘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이 있기에 저의 마음에 미소가 끊이질 않네요. 여러분 감사해요. 그럼 오늘은 저도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서머 스페셜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김보섭 PD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아자아자 파이팅! 내일도 시원한 찬양들 가지고 돌아올게요.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 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4장 9절부터 14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말씀을 배우고 지켜 다음 세대에 믿음의 유산을 전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가르치고 배우고 지키려면 첫째, 받은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9절에서 모세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모세는 먼저 행동을 지키라고 하지 않고 마음을 지키라고 해요. 사람이 무너지는 곳은 언제나 마음이 먼저인 까닭입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을 잊으면 행동은 저절로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두 번이나 강조해요. 무엇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까? 홍해를 가르신 일, 만나를 내려주신 일, 반석에서 물을 내신 일,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일, 즉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눈으로 본 기적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광야 생활이 불편하다며 불만과 불평을 일삼았지요. 우리라고 다를 게 있나요? 큰 병에서 고침받으면 눈물로 감사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당연한 일로 여깁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간절히 기도하는데 형편이 조금 나아지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지요. 은혜를 잊는 순간 우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새로운 은혜를 받기 위함이라기보다 이미 받은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한 싸움입니다. 우리의 생존 목적은 세상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리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명합니다. 믿음은 한 세대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자녀에게, 손자에게,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야 해요. 나의 실패와 회복, 눈물과 구원의 이야기가 다음 세대에게는 믿음의 교과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가장 큰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삶으로 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계승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내가 가장 쉽게 잊어버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역사보다 세상 성공을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르치고 배우고 지키려면 둘째, 들은 말씀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10절에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내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고 하세요. 순서가 중요한데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그 다음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위해 백성을 모으신 것이 아니라 백성을 살리려고 모세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은 백성이 또 다음 세대에게 그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듣고 배우고 살아내야 자녀에게도 전해집니다.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신 호렙산에 불이 붙고 구름과 흑암이 덮였어요. 이 광경을 본 백성은 두려워했지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언제나 거룩한 불길을 통과하는 길입니다.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고 회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길 가운데서도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12절에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고 해요. 하나님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오직 말씀만 들려주셨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기적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화려한 체험이 아닌 말씀을 듣는 데 있습니다. 고난의 불길 속에서도 눈에 보이는 해결책을 찾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건이 말씀으로 해석되고 비로소 평안이 찾아옵니다. 13절에서는 하나님이 친히 십계명을 두 돌판에 기록하셨다고 합니다. 사람이 만든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쓰신 언약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 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라고 해요. 모세가 스스로 원해서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말씀은 많이 아는 것보다 행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읽고 감동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삶에서 적용하며 죄와 치열이 싸우고 거룩을 이루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듣고 배우고 살아내게 하십니다. 내가 먼저 순종할 때그 믿음이 자녀에게 흘러가고 공동체에 흘러가고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말씀을 듣기만 합니까? 아니면 들은 말씀대로 살아냅니까? 공동체와 가정에서 나는 말로만 가르칩니까? 삶으로 보이며 가르칩니까? 많은 위기 속에서도 한 말씀을 들으며 믿음 안에 하나 된 가족의 모습을 보면서 구원을 목적으로 두는 삶을 소망한다는 한 청년의 청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저는 온 가족과 함께 한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큰 누나는 결혼 후 매형의 지방 발령으로 주말 부부 생활을 했고 건강 문제로 자녀 계획에도 어려움을 겪었지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큰 누나는 매주 큰 매형과 주일마다 손잡고 예배를 드리며 공동체 모임에 참석했어요. 큰 누나를 챙겨주는 큰 매형에게 저는 감사하며 큰 감동을 받았지요. 또 작은 누나는 교사라는 직업 특성상 먼 타지에서 생활해요. 그런데 작은 매형도 조카도 가족 모두가 어떻게든 한 말씀을 듣고자 노력하지요. 저희 부모님과 제 손을 잡고 교회에 나가던 조카가 어느덧 자라서 저희 어머니께서 이름을 써주신 미취학부 가방을 들고 와제 앞에서 흔드는 모습에 눈물이 흘렀어요. 누나들의 가정을 보며 그동안 세상 성공만을 줬고 바란 저의 이기적인 모습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었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메라는 10절 말씀처럼 어느덧 저희
저희 부모님은 아버지와 어머니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되셨어요. 자식들을 위해 매일 눈물로 기도하는 삶을 통해 물려주신 믿음의 유산을 저 역시 최우선으로 여기며 저의 후대에 물려주고 싶다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기적인 저이지만 저의 반을 내려놓고

않고 구원을 위해 헌신하는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려요. 저의 적용은 조카들을 만나면 몸으로 신나게 놀아주겠습니다. 태중의 조카들을 위해 잠들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을 눈앞에

0: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시길 바라요. 그 한 걸음의 순종이 자녀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믿음의 유산이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말씀을 배우고 지키고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오늘까지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세상 성공과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붙들며 살아갑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길 원합니다. 마음을 힘써 지켜 하나님께 끝까지 붙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지켜 행하길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해결책보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주의 음성을 먼저 듣게 하시고 사건마다 말씀으로 해석받아 순종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배우고 지키고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시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가장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호야 지리박물관의 한국영토 독도 지도 특별전이 8월 5일 수요일부터 9월 10일 목요일까지 포항시 구룡포 과메기문화관 1층 전시실에서 개최됩니다. 일본의 지도가 그 진실을 토하다라는 제목의 이번 특별전은 독도가 대한민국 땅임을 증명하고 있는 10행 국경선이 그려진 일본 군사지도 원본, 대동여지도 실사본 등 역사적 희귀 자료들이 전시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호야 지리박물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휴대전화 010-7524-325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더워드에서 교리교육 강사 양성과정, 카테키스타 1학기 과정을 포항 함께 걷는 교회에서 개최합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8일 화요일까지 총신대학교 박재은 교수와 개혁주의 교리교육 전문가들이 강사로 함께합니다. 이번 과정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전체를 이틀 동안 체계적으로 배우고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세울 교리교사를 양성하게 됩니다. 교리교육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8627-1356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일회공동체 IM 선교회 영덕신리교회 주최로 한국 다음 세대 살리기 한다살 캠프가 영덕신리교회에서 열립니다. 8월 6일 목요일부터 8월 8일 토요일까지 진행되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혼이 회복되는 자리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휴대전화 010-2803-938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안디오 꿈나무 돌봄학교에서 독서 선생님을 새롭게 모십니다. 한동대 VIC 초중등 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교환의 기초회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 교육을 담당합니다.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초등학교 독서 교육을 해보셨거나 독서 교육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81-4666

0: 1 포항 안디옥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포항극동방송에서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방송국의 모습, 방송사역의 현장, 포항극동방송과 함께한 일상의 소중한 순간, 그리고 생명의 빛,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포항극동방송의 가치와 사역을 담은 사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수작으로 선정되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리며 수상작은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역사사진 전시회에 전시됩니다. 7월 22일 수요일부터 8월 5일 수요일까지 진행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거나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사진이라고 두 글자 보내시면 안내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사진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는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A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 포항 YWCA. 포항 YWCA는 여성과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평화와 정의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포항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지역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구직희망 여성의 재취업을 위해 직업상담과 교육훈련, 취업연계, 취업 후 사후관리까지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원스톱 취업지원인 여성 새로 일하게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임용사 자격증반 등 공인된 자격증 취득과 더불어 2026년도 국비직업훈련 프로그램과 연계해 체계적인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재취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 인건비 지원 등의 혜택이 있는 새일 여성 인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경상북도 일자리 편의점 포항지점 신청자 모집 등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78-441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기회를 제시하고 삶의 행복을 함께 채워가는 포항 YWCA. YWCA 도전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0: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영광의 무게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눈앞의 결과만 바라보는 사람은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쉽게 낙심합니다. 그러나 아직 보이지 않는 그 약속을 붙든 사람은 현재의 어려움만으로 자신의 삶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수고가 어디로 이어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정직하게 살려 하면 손해를 볼 때가 있고, 사랑하려고 하면 상처를 받을 때가 있고, 충성하려고 하면 지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이 있고요, 또 순종했음에도 오히려 형편이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믿음만 있으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깊어질수록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려움을 피하는 일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따르는 길이 때로는 더디고 외롭더라도 끝까지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있었고 그의 삶에는 끊임없는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낙심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고통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현재의 고통보다 더 분명하게 바라보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영원한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영광을 사도 바울과 다르게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영광을 성공과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이 세상의 눈에 실패로 보였던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났음을 보여줍니다. 둘째로 우리는 영광을 사람들의 인정과 연결합니다. 이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고 칭찬받아야 가치가 있는 삶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의 영광은요, 사람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영광을 이 고난과 약함이 사라진 상태로만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강해져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환난과 그 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면서 겪은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며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했습니다. 그의 겉사람은 실제로 쇠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질그릇과 같은 자신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낡아질지라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현재의 환란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

너머에 예비하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잠시 받는 환난이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바라봤던 그 영광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영광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구원의 약속입니다. 바울이 바라본 영광은 이 땅에서 누리는 성공이나 번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신 구원을 끝까지 완성하실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는 눈물도 있고 또 환난도 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결코 중간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약속하신 그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바울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기에 현재의 환난보다 장차 이루실 구원을 더 크게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영광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지만 여전히 죄와 연약함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넘어질 때도 있고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우리의 부족함을 절실히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장차 우리의 모든 죄성과 연약함을 벗기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입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신 영화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완성을 바라보며 살아갔습니다. 셋째로 영광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삶입니다. 성경이 약속하는 영광은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죄도 사망도 슬픔도 눈물도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뵙고 그렇게 영원히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크고 영광스러운 소망은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의 환난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현재 고난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을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영광의 결과는 원하지만 그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그 삶은 피하려고 합니다. 약속의 성취는 기대하지만 기다림은 견디기 힘들어하고 또 부활의 기쁨은 원하지만 이 십자가의 길은 가능한 한 피하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수고한 만큼 열매가 보이지 않고 어려움이 계속되면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것처럼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는요, 이러한 기준이 다 무너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자들은 흩어졌고 군중들은 등을 돌렸고 또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가장 깊은 일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장차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현실을 가볍게 여기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원을 믿기 때문에 오늘의 작은 선택들을 소중히 여기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믿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라고 말하죠. 더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자신의 이름을 남기는 것이 성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가치관은 세상 속에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어느새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드러나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봉사를 하면서도 사람들의 칭찬을 기대하고 또 헌신한다고 말하면서도 인정받지 못하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인정받는 모습을 보면 기뻐하기보다 비교를 하고 또 내가 한 수고가 드러나지 않으면 서운함이 찾아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바라본 영광은요,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는지를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질그릇은 귀한 보화를 담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이 질그릇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보화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도 바로 그러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자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제자들은 염려했습니다. 하지만 이 세례 요한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을 실패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높아지시는 것을 자신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순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자신의 존재감이 커지는 것보다 그리스도께서 더욱 드러나시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의 시선에 민감할 때가 더 많습니다. 내가 얼마나 인정받았는지, 내 의견이 얼마나 받아들여졌는지, 내 수고를 사람들이 기억해 주는지, 그것이 내 마음을 좌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평가는요,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칭찬하다가 또 내일은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존경하던 사람도 어느 순간 외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영광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정 위에 삶을 세우면 기쁨도 흔들리고 또 그 열심도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사람들의 반응에 자신의 삶을 맡기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묵묵히 가족을 섬기는 그 부모의 수고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교회에서 이름 없이 봉사하는 손길을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십니다. 직장에서 정직하게 살아서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충성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사람들의 박수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더 크게 여기는 것입니다. 결국 영광을 바라보는 삶은 자신의 존재를 지우는 삶이 아닙니다. 자신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나시도록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 높아지고 우리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 영광을 바라보는 삶은요 결코 가벼운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광을 바라볼수록 이 믿음의 길에는 감당해야 할 무게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은요 이 편한 길을 선택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좁은 길을 걷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또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오해를 받고 또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은요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그 무게를 견딜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강인한 의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많은 환난을 경험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수없이 매를 맞았고 감옥에 갇혔고 생명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때로는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에게조차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고난을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길로 부르셨다면 반드시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요 현재의 형편이 아니라 바로 약속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현실은 끊임없이 변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이러한 신실하심을 붙들면서 살아갔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꿈을 받았지만 오히려 그 꿈이 그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점점 멀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하나 역사를 이루어 가셨고 마침내 가장 선한 때에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곧바로 왕좌에 앉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광야를 떠돌며 생명의 위협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어 가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수록 오히려 그 삶이 더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정직을 선택했더니 손해를 보고 용서를 선택했더니 상처를 받고 충성을 다했는데 기대한 열매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아 정말 이 길이 맞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과를 약속하시기 전에 먼저 자신의 신실하심을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 없을 것이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도의 소망은요 이 고난이 빨리 끝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약속하신 영광까지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이해하는 능력이 아니라 붙드는 능력입니다.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그 사실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사람은 현재의 환난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눈물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를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견디는 모든 순간, 그 순간들은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내와 순종을 통해 우리를 장차 나타날 영광으로 이끌어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환난의 무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끝까지 붙드시고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도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성도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기서 주목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한번 바라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을 두고 삶의 기준으로 삼고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러한 시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자신이 바라보는 것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느냐가 삶의 선택을 결정하고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시선이 너무 쉽게 보이는 것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수고했으면 눈에 보이는 열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내가 기도했으면 응답이 있어야 안심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칭찬을 받으면 힘이 나지만 인정받지 못하면 쉽게 낙심합니다. 형편이 좋아지면 감사하다가도 어려움이 찾아오면 두렵고 불안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보이는 현실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지금도 감옥에 갇혀 있었고 그의 인생만 본다면 실패한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자유를 잃었고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그 감옥의 새창살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현실을 보았지만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현재를 보았지만 바울은 영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흔들리는 그 현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도 모두 같은 시선들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또한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며 길을 떠났습니다. 모세는 이 애굽 왕궁의 그 부귀와 영화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이 눈앞의 현실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눈앞의 유익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같은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매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당장의 유익을 따를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지 그 선택 기로에 서 있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지킬 것인지 그 믿음을 편안함을 위해서 타협할 것인지 결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요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0: 당장의 손해 때문에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이루실 것을 믿기에 끝까지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재물도 명예도 건강도 사람의 칭찬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이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루실 그 약속 위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 시선을 잃지 않은 사람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것을 더욱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의 시선을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길은요, 결코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견뎌야 하고,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며 순종해야 하고, 때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시간들을 지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그 발걸음은요, 결코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며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눈앞의 현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이 순종의 길이 아무리 힘겹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그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경주 제1교회 안성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4-742-0211번 경주 제1교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2009년부터 대한민국 서울에 살고 있는 주일용입니다. 이게 소문이 났어요. 너무 이게 방송이 좋으니까 아버지가 지인들에게 추천을 해줘서 우리 가정으로 시작해서 우리 동네에 여섯 가정 이상이 극동방송 한국라디오를 같이 들었어요. 그 중에 마지막으로 애청자 그룹에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 보이브에 약간의 밀고에 가까운 걸 했어요. 대놓고 밀고 하진 않고 좀 흘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독 저의 집에 감시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때마다 라디오 기기를 뭐 숨겨둔다든지 다시 주파수를 고정해둔다든지 뭐 부숴버린다든지 이런 일들이 좀 있어서 위협과 가까이 있었죠. 일단은 극동방송이 가장 잘 들려요. 가장 잘 들리는 게 극동방송이고, 제가 워낙 어리다 보니까 부모님 중에서도 아버지가 그걸 많이 주도를 하셨고, 저는 틀려있으면 듣고. 생각해보세요. 북한에서 항상 들리는 소리는 막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막 이런 얘기만 들리다가 진짜 그 나긋나긋한 서울 말이 이렇게 나오는 게 어린 아이한테도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그걸 들을 때면 거의 명절 분위기죠. 신나서. 그만큼 신나는 일이 거의 없죠.
0: 함경도 출신 탈북민 주일영 성도님의 고백입니다. 북한으로 복음을 전하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얼음장 같은 북한 땅에 복음의 햇살을 비춥니다. 북한으로 전해지는 극동방송의 선교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됩니다.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은 오늘도 북한 땅에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딸한 가족들과 함께 일상을 나누며 하루를 열어가는 사랑의 딸 안에서는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에 함께 나눌 책은 기독교 부문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던 최상훈 목사님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과 목회 가운데 베풀어주신 기도의 응답을 생생하게 담아낸 책인데요. 저자는 기도할수록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린 주 안에서 하나. 기도하면 할수록 하늘나라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이 저자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특별히 삶의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세미나라고요 세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공개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행사 당일 추첨을 통해 최상훈 목사님의 도서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열리는 사랑의 뜰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에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세미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56국의 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가장 선한 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로이스 출산준비도움센터에서는 임신과 출산 관련 정보, 신생아 돌보기 등 예비 부모들을 위한 무료 상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의 뜰한 정희숙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새롭게 빚어져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먼저 사랑해 주셨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의롭고 거룩한 삶으로 이끄셨습니다. 은혜는 선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이 아니죠. 죄인을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일 겁니다. 마치 거친 돌이 장인의 손에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다듬어지듯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을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들어주고 계세요. 그러기에 오늘도 자신의 부족함보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오늘도 걸어가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사람은 결코 그 사랑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닮기를 원하시는 저와 뜰한 가족들 많이들 계시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묵묵히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이 결코 헛되지 않고요.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우리는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힘으로 이 아침 시작합니다.